0: Well, it's time for us to have a look at today's New York Times article. 지금부터 New York Times 기사로 만나는 news coverage를 시작하겠습니다. Ray, what's the title?
1: Is that a solar farm or a train track? In one Swiss town, it's both.
0: 저게 태양광 발전소일까요? 철로일까요?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는 둘 다입니다. 자, 이게 제목이고요.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탄소화 운동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살펴볼 스위스의 경우 태양광 발전을 철로 위에서 해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을 실천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광 패널을 철도 선로의 양 레일 사이에 설치해 놓는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사 같이 읽어볼게요. Right?
1: More than 3,000 miles of railways crisscross the Swiss countryside, linking alpine villages to big cities like Zurich and Geneva. It's the most dense rail network in Europe. Now, a startup company and a local rail operator have found a way to use that land to generate clean electricity. Lay solar panels between the rails. Starting last April, in the shadow of a craggy mountaintop in the village of Butte, the company Sunways began running a test project on a short stretch of track that proved the idea can work. Similar projects are now expanding to France, Italy, and South Korea. This technology is rock solid, said

0: maintenance.
1: It's not good if someone says you're high maintenance.
0: Oh, no. What does that mean, Ray? Tell us.
1: It's usually used for women, but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but usually it is. Someone who needs a lot of attention and they're always wanting something from you,
0: right,
1: or they get upset easily, so you've got to talk to them a lot. And, oh, you know, no, I, you only said you love me 5 times today instead of the 10 that I require. Like things like that. Someone who's high maintenance, they're a lot of work. That's what it is, because like maintenance is work you do.
0: Yes.
1: So if a person is high maintenance, they require other people to do a lot of work to keep them happy.
0: It's a kind of funny expression, but it is used a lot. Hopefully it won't be used for you or anyone you know. But high maintenance라고 하면은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인데 이 사람은 참 해줘야 되는 게 많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지보수라는 뜻이지만 사람한테, 특히 여성한테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근데 남성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많아요. 자주 이것저것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속상해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좀 얼레주고 달래주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면은, 특히 이제 남녀 사이에서 하이 메인테넌스다라고 하면은 좀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1: I know we're talking about railways here, but I'm not intentionally taking our conversation off the rails.
0: Track,
1: yeah,
0: off the
1: every
0: rails.
1: Time, but I seemingly am.
0: 그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너무 좋죠. Rails 하면서 off the rails, off track 이렇게 말하면은 철로를 벗어났다는 얘기로, 우리가 지금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에서 내가 계속 벗어나서 미안해, 그런 얘기를 지금 레이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Okay, what about offsetting something?
1: Offsetting is when you reduce a cost or a negative effect with something positive.
0: Yeah, yeah.
1: So like in when you do your taxes, in a lot of countries, you can offset, if you have an investment that lost money, you can use that to offset some of your gain, so then you pay less taxes.
0: 그래요. Offset라는 것은 상쇄한다, 벌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비록 태양광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근데 그 태양광을 철로 사이에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잡초가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잡초가 자라날 때 그거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깎고, 그 유지보수하는데 원래 들어갔던 다른 비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는 안 들어가는 거죠. 태양광이 거기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용이 상쇄가 된다. It offsets part of the cost.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In Butte, the Sunway's design uses solar panels that are pinned in place by pistons that press against the steel rails. The concept of installing solar on rail beds isn't entirely novel, according to Joseph Scuderi, the company's founder, and had been explored in more than a dozen earlier patents. But the current design uses pistons to hold the panels in place, enabling them to be moved out of the way for maintenance by a single worker in about 10 minutes. Switzerland and other countries across Europe are pushing to add renewables, not only to meet new demand from the electrification of vehicles and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also to bolster energy independence after the continent weathered an energy crisis wrought by the war in Ukraine in 2022.
0: 위트에서 선웨이즈의 설계는 강철 레일에 압력을 가하는 피스톤으로 태양광 패널을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인 스쿠데리에 따르면 선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관련 특허가 지금까지 이미 12건 이상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설계는 피스톤을 이용해 패널을 고정함으로써 유지 보수 시 단 한 명의 작업자가 약 10분 만에 패널을 옆으로 치워놓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차량의 전기화로 인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은 후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lright, when we're talking about renewables, what's that?
1: Energy sources that can be naturally replaced. Solar, wind, hydropower. Not fossil fuels.
0: The renewable energy

0: you come out the other side.
1: Right. Weather가 이렇게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weather,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날씨라는 그 단어가 맞지만 여기선 동사기 때문에 날씨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려움을 무사히 이겨낸다. 역경 같은 것을 헤쳐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To weather a crisis, to weather a storm, to weather a very difficult situation. 이런 거죠. 여기서는 we're looking at the continent weathering an energy crisis that was wrought, and wrought is the past tense of wreak, so that was brought on.
0: Caused by, yeah.
1: Caused by, yeah. The war in Ukraine in 2022.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에너지 위기가 시작이 됐고 이제 그것을 좀 이겨내는 자립심을 유럽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ll right,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0: Ooh,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related or associated with the sun? One, sundial. Two, solar panels. Or three, solid gold.
1: 네, 샵 1045와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Here's One Republic singing Sunshine.

0: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기차가 다니는 철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친환경 발전을 시도하는 스위스 이야기 뉴욕타임스 기사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제 구현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방법이 현재 파일럿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으로 들리는 이 방법에도 몇 가지 숙제는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레이?
1: Most of the energy could be used by electric trains, Scuderi said. But one complication of the technology is how to move excess electricity to other places where it could be used or fed into the grid. A significant amount of energy could be lost during the transmission process, said Julien Puget, who studies electrical systems at

0: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estern Switzerland Valley. Puget and his colleagues said they are working on a specialized electrical architecture to try to minimize those losses, which could make scaling solar-producing railways far more viable. His research was presented at a summit of power systems in Paris this month, he said.
1: Scuderi는 얻어진 에너지 대부분이 전기 열차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기술의 한 가지 난제는 그렇게 하고도 남는 잉여 전력을 사용 가능한 다른 위치나 전력망에 공급할 방법입니다. 서부 스위스 발레 응용과학대학에서 전기 시스템을 연구하는 줄리앙 퓨지에 따르면 이때 송전 과정에서 상당량의 에너지가 손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푸제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화된 전기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이런 태양광 발전 철도가 현실적으로 대규모 도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달 파리에서 열린 전력 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2: There's a complication in this technology.
0: There is. There's a problem.
2: Yes.
0: A complication is a problem or a difficulty that makes a situation harder to deal with. Sometimes they'll talk about during an operation, a surgery, there were some complications, a few problems, things popped up that we didn't expect. So what they're saying here is one of the problems with this solar railway system is figuring out how to move the extra electricity to places where it can be used instead of just being wasted.
1: 여기서는 하나의 난제, 문제라는 뜻으로 complication을 썼습니다. And to feed into the grid?
0: That means to send electricity into the network so that it can be used and distributed, used elsewhere and distributed. The power grid, the electric grid is where all the energy is.
1: Right, the grid, 전력망인데요.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 feeding into the grid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Let's continue reading.
0: Another question is cost. Folco said that could be partially offset because rail companies already own the land, which would otherwise be a major expense. Tamalini expects the economics will be further explored as the Butte pilot concludes in 2028 and as other projects spring up in other countries. If the price works, he said, why not deploy it everywhere?
1: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이탈리아의 엔지니어 겸 에너지 컨설턴트인 주세페 풀코는 철도 회사들이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큰 비용이 들었을 부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대중교통 사업자인 트랜스엔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타멜리니는 2028년에 브리트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됨에 따라 이 방법의 경제성 분석이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비용이 타당하다면 어디에나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Alright, so things spring up.
0: They pop up. Spring, I always think of flowers. Flowers pop up and they bloom. So if something pops up or springs up, it appears. It starts to exist. So you know, you could talk about maybe in your neighborhood a whole bunch of new coffee shops have been springing up or a whole bunch of those claw machines.
1: Yes.
0: Yeah, those things just have been they've been springing up for years, but they continue to spring up.
1: 아, 갑자기 생겨나다. To spring up. 여기서는 other projects spring up. Oh, they are springing up in other countries as well.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처음은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졌다라는 표현인데요. In the shadow of someone or something.
0: He has always lived in the shadow of his older brother.
1: 그는 항상 그의 형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So maybe his brother has always been praised for being such an excellent student, great at work.
0: Athlete. In Korea, it would be student. In Western countries, it would probably be athletics or maybe being very popular or very good looking.
1: Yes, 맞아요. 그럴 수 있죠.
0: Yeah, I think less about being really smart in Western countries.
1: Is so true, actually.
0: But in Korea, it's like if you're good at studying, you're the popular kid.
1: Yeah, that's just reminded me. I had tha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전용 극장은 2003년에 문을 연 대구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오페라라는 장르에 맞춰 특별하게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특별한 건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는 공연장을 넘어서 제작 극장으로서 역할을 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작 극장이라는 건 단순히 공연을 섭외해 무대에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페라를 만드는 다양한 예술인들에게 제작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렇게 쌓은 제작 경험은 제작 극장의 경쟁력이 됩니다. 극장의 문을 열면서 시작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매년 자체 제작한 신작과 국내외 초청작을 함께 올리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축제는 대구가 2017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곧 축제가 되고 오페라, 클래식 하면 떠올려지는 도시들 있잖아요. 오페라를 만들고 키우고 세계로 내보내는 제작 극장으로서의 역할을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잘 해내서 대구가 세계 속 오페라의 도시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은 기본이겠죠.

9월 18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2026 대구 오페라 축제 개막작인 BJ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포트로토스 주페브르 랑드레 그대들의 축배에 화답하겠소. 바리톤 브린터펜의 노래 베리 워스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과거 제일 모직 공장터였습니다.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던 곳이 문화 공간으로 바뀐 것이죠. 대구 오페라하우스 개관과 함께 출발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올해로 23번째를 맞았는데요.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대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오페라를 보는 도시에서 더 나아가 만드는 도시로 만든 대구. 그 중심에는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있었는데요.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는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내주길 기대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OST에서 한곡 골라왔는데요. 배에서 태어났고 자란 천재 피아니스트의 이야기,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가져왔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플레잉 러브, 줄리오 탐팔리니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플랭 러브, 줄리어 탐팔리니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작곡가의 말년 작품으로 흔히 가을의 교향곡으로 불리는데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낭만보다는 회고와 체념, 쓸쓸함의 정서가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브람스, 교향곡 4번 1악장. 2번 슈베르트, 교향곡 3번 1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베토벤이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루돌프 크로이츠에게 헌정하면서 이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으로 40

7 크로이처종 사막장 브레스터. 두 거장의 깊이 있는 협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레프 오버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모라 47 크로이 초종 3악장 프레스토 다비드 오이스틀라흐의 바이올린 레포 오버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사랑과 정신의 힘이 인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가져온 모든 덧없는 것은 다만 비유일 뿐. 이 부분이 노래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들어볼까요? 말로의 교향곡 8번 E플랫 장조 천인 교향곡 중 신비의 합창을 소프라노 타마라 윌슨의 노래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LA 마스터 코랄 미국 국립 어린이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203님의 사연입니다. 가을 느낌이 무신 나니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신청해요. 가을은 물론 풍요롭지만 늘 쓸쓸함도 함께 품고 있는 계절 같아요. 트로이메라이를 들으면 아름답고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이 들어서 가을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라디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경님 목소리는 정말 보물인 것 같습니다. 항상 멋진 곡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아름다운 가을날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2203님, 제게는 2203님이 보물입니다. 항상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과 친구처럼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곡을 선곡해 주셨는데요. 뜨거웠던 여름이 언제 있었나 싶게 정말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요즘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주위에 비염으로 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꽤 많은데요. 가을은 쓸쓸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도 주지 않습니까? 이제 낙엽도 지고 기온이 더 내려가면 활동하기 좋은 이 시기를 또 그리워하겠죠. 정말 아름다운 곡 신청해 주신 2204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순간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슈만의 허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알렉산더 데듀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마지막 피날레까지 단조로 마무리돼 이 교향곡을 두고 당대 음악평론가 한슬리크는 어두움의 근원이라 불렀다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브람스 교향곡 4번 1악장, 2번 슈베르트 교향곡 3번 1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2권은 바하가 1740년대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권이 젊은 시절에 바흐가 보여준 교육적, 실험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었다면 제2권에서는 보다 원숙하고 깊어진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2권에 수록된 짧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곡이죠. 바흐의 전주곡과 푸가 12번 F단조, 바흐 작품으로 881중 프렐류드. 퓨트르 안드레제프스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전주곡과 푸가 12번 F단조, 바흐작품으로 881 중 프렐류드, 표트르 안드레제프스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브람스 교향곡 4번 1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으로 98 중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으로 98종 희락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에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야판 치베덴이 이끄는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피아니스트 서희경, 뮤지컬 배우 최재린과 함께 초가을 밤을 클래식과 뮤지컬의 명곡으로 물들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숲속의 무대에서 저녁 7시에 열릴 2026 서울시향 파크 콘서트인데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곡들부터 영어 OST와 뮤지컬 명곡들까지 들려주고요. 또 공연 말미에는 서울시향 오케스트라의 사운드와 함께 밤 하늘을 수놓는 드론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 예매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하지만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니까 참고해 주세요. 1부 끝곡입니다. 내일 서울시향 파크 콘서트에서 연주될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황제 네누레와 포베아의 사랑을 그린 오페라 이중창인데요. 권력과 배신, 욕망으로 가득했던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달콤한 사랑의 이중창으로 끝이 나죠. 몬테베르디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식 중 푸르티미로, 그대를 바라보고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 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죠. 꿈을 향한 경쟁의 무대, 콩쿠르. 오늘 소개해드릴 콩쿠르는 우리의 피아니스트 선우 예건과 이민찬이 우승을 차지했던 콩쿠르인데요. 특히나 이민찬은 역대 최연소 나이인 18세를 우승하면서 이 콩쿠르를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콩쿠르로 만들어줬죠. 바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1962년에 시작된 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피아노 경연 대회인데요. 최근에 개최된 게 2025년이고요. 다음 대회는 2029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의 초대 우승자인 반 클라이번을 기념해 만들어진 콩쿠르입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연주자만 참가할 수 있고요. 준결승에선 모차르트의 협주곡을 연주하고 결선에선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합니다. 먼저 1966년 우승자부터 만나볼 건데요.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알리시아 데 라로차는 이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 천재라는 평을 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라드로프입니다. 라드로프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뿐만 아니라 1967년 조르주 헤네스코 콩쿠르, 1969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승하면서 그야말로 콩쿠르를 휩쓸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루프를 특별하게 만든 건 콩쿠르 우승이나 테크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흔히 속삭이는 듯한 소리, 신비로운 음색, 시적인 내면성이라는 표현이 따라붙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아주 작은 소리까지 찾아냈던 피아니스트 라드로프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선택한 곡은 그의 장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곡이었는데요. 웅장한 1악장이 지나가고 난 뒤 고요함 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피아노, 라드로프의 연주로 들려드리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모르 73 황제종 2악장 아다제움 뽀꼬모소, 라드로프의 피아노, 주빈 메타가 주시하는 이스라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토맨의 편의 협주 5번 이플렛 장조, 작모노 73 황제종 2악장, 아다제움 뽀꼬모소, 라드루프의 피아노,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쿵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쿵쿠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린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나 호르티츠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피아노 공부를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마그다 타글리아페르게 배운 호르티스는 1969년 19살의 나이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콩쿠르 이후에는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서 루돌프 제르킨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 때문인지 호르티스의 연주에는 라틴 음악의 감각에 프랑스 특유의 색채와 유연함, 여기에 구조적 단단함이 있습니다. 호르티츠에게 브람스는 특별히 중요한 음악가였는데요.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이야기하며 브람스의 실내악과 피아노 협주곡을 특히 사랑한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반 클라이번 콩쿠르 예선에서 선보인 것도 바로 브람스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만이 아니라 브람스의 깊은 내면까지 들려주었던 피아니스트 크리스티나 호르티츠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118의 6번입니다.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118의 6번 크리스티나 오르티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콩쿠르를 테마로 한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에 만나볼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우승자는 올가 케른입니다. 라마이노프를 비롯한 러시아 레퍼토리를 아주 강렬하게 연주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인데요. 17살 나이에 이미 라마이노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이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세르게이 도렌스키에게 배웠는데요. 올가 케른,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2001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였습니다. 당시 케른은 스타니슬라프 유데니치와 공동 금메달을 받았는데요. 여성 피아니스트로서는 30년여 만에 이 대회 최고상을 받은 것이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케른의 라마이노프 연주는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엄청난 음량과 섬세함 사이를 순간적으로 오가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현재는 맨해튼 음대 피아노과 교수, 마스터클래스 지도자,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라마이노프 특유의 러시아적 열정을 잘 표현한 케르네 연주, 2001년 당시 예선 실황 음원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이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B플랫 단추 작품으로 36종 3악장 올가 케르네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치즈니 노부유키는 2009년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장하오천과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여름이 2위를 한 대회이기도 하죠. 지난 2011년엔 내한에서 피아니스트 선여름과 듀오 콘서트도 가지고 2024년엔 독주회도 가져서 우리 클래식 팬들에겐 익숙한 이름입니다. 치즈니 노부유키를 소개할 때 단순히 시각장애를 지닌 피아니스트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의 작품을 직접 연주하고 영화 음악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만든 작곡가이기도 하거든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그는 베토벤부터 쇼팽, 리스트까지 상당히 폭넓은 음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음악을 배우는 시간을 조금 더디게 만들었지만 음악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음악만으로 빛을 만드는 피아니스트, 치즈니 노부유키의 피아노 연주, 2009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스트가 작곡하고 호로비츠가 편곡한 헝가리 강 광시곡 2번 C샵 단조입니다.

리스트 작곡 호로비츠 편곡 헝가리 강쇼 2번 C샵 단조 치지 노부유키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오늘은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금메달리스트가 나온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얼마 전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에 깜짝 등장해 직접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면서 클래식 팬들에게 큰 선물을 선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그의 콩쿠르 레퍼토리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하이든처럼 섬세하게 균형 잡힌 고전주의 작품부터 프로코피에프처럼 강렬한 현대적 작품까지 폭넓게 소화했는데요. 선우예건의 연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속도나 기교보다는 선율을 노래하듯 표현하는 능력이라고들 말하는데요. 그가 중결선에서 선택한 곡은 그래서 아주 절묘했습니다.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장미의 기세에 나오는 마지막 사랑의 이중창을 퍼시 그레인저가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작품이었죠. 아름다운 이중창을 피아노 한 대에 옮겨 놓으면서 더욱 화려하고 달콤한 음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페라에 담겨 있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피아노의 눈부신 기교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곡입니다. 2017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결선 실황으로 들려드립니다. 그레인저가 편곡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중 사랑의 듀엣,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음악제의 폐막 공연인데요. 심포케스트라 위드 크리스토프 우르반스키. 인간 그 찬란한 여정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크리스토프 우르반스키의 첫 내한 무대로 에네스코 콩크르와 차이콥스키 콩크르를 우승하며 차세대 대표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한 김계희가 협연자로 나섭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이야기로 만난 클래식, 오늘은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 했는데요.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일찍부터 온라인 생중계에 적극적이었던 콩쿠르입니다. 실력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대형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라마이노프, 차이콥스키 같은 협주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결선에선 시청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죠. 특히 2022년 결선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할까 싶은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유민찬의 라마이노프 3번 연주 영상이었습니다. 마리나의 수비 지휘 중에 감동의 눈물을 훔치던 장면은 오래도록 회자가 되었죠. 반 클라이버는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우승을 차지한 2022년 결선 실황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적모노 30종 3악장 피날레 이민찬의 피아노 마리나의 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투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누군가 소원을 빌 때 그감 있는 대상은 해나 달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도 아니라 삶인지도 모르겠다고. 사실 국립과천과학관 채널에 달린 소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도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거나 나쁜 일을 막아달라는 청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문장이었다. 김애란 작가의 책 그랬다고 적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허회경이 부른 오 사랑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학 동네에서 펴낸 김혜란 작가의 책 그랬다고 적었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여러 군데에 이렇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던 마음으로 가득 밑줄 그었던 그런 산문집인데요. 오늘 우리 북카페 2부에서 또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이 또 소개해 주실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문장 카펫과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이 고르시는 그 책은 사실 별개의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건데요. 문장 카펫은 또 제가 우르르 이렇게 고르니까요. 읽은 책 중에서. 근데 가끔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통했네 싶었는데요. 오늘 2부에서 이책 얘기 더 실컷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해 주시죠. 릴리 알렌의 Somewhere Only We Know 그리고 잼의 Wish I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유물과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밑창이 뚫린 벼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조선 후기의 학자 추사 김정희는 평생 동안 벼루 10개의 밑창을 구멍내고 천자루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며 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른바 마천십연이라 불리는 맹렬한 기록입니다.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벼루의 바닥이 기어코 뚫린다는 것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과 육체의 고단한 마찰을 의미합니다. 먹을 갈고 붓을 놀리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돌이 깎여나감과 동시에 글을 쓰는 자의 뼈와 살도 함께 마모되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에게 글을 쓴다는 행위는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을 종이 위로 옮기는 가벼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자신의 물리적인 시간을 고스란히 갉아먹어야만 겨우 한 줄의 문장을 얻어낼 수 있는 지독하고 묵직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쓰는 풍경은 이것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매끄러운 유리 액정이나 가벼운 플라스틱 자판을 두드리기만 하면 활자는 순식간에 복제되어 화면을 채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흔적 없이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 물리적인 저항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쓰기와 지우기가 이토록 매끄러워진 무중력의 시대에 글은 더 이상 육체의 고단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기에 쾌적함을 얻은 대신 우리가 쏟아내는 문장의 무게도 가볍게 휘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벼루에 먹을 가는 행위는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지연의 시간이었습니다. 먹이 물에 녹아 새까만 빛을 띠기까지 무수히 팔을 움직여야 하는 그 시간 동안 옛 사람들은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함부로 쏟아내려던 섣부른 말들을 단단하게 정제해냈을 것입니다. 벼루 밑창에 난 둥글고 묵직한 구멍은 그저 학구열을 증명하는 성실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지고 닳아 없어지는 육체를 기꺼이 뗄감으로 삼아 마모되지 않는 정신의 궤적을 남기려 했던 숭고한 투쟁의 증거입니다. 쉽게 쓰이고 더 쉽게 버려지는 가벼운 활자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 박물관 유리장 너머 묵묵히 제 몸을 헐어내며 문장을 잉태했던 그 낡고 차가운 돌덩이를 가만히 응시해봅니다. 타인을 향해 던지는 수많은 말과 글 속에서 과연 내 육체를 온전히 갈아넣을 만큼 단단하고 진실한 문장은 몇 개나 될까요?

이승윤의 커다란 마음 듣고 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 타자 속도 자체가 활자를 입력하는 속도 자체가 때로는 내가 말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정말 빠른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대인데 이럴 때 바로 오늘 일카 같은 글을 만나면 쿵 하고 좀 입을 딱 다물게 되죠. 아, 조금 더 정제해서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말에 영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 댓글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없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가끔은 내가 어떤 댓글을 썼는지도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한번 이 우리 벼루 밑창에 구멍이 날 정도로 이렇게 나를 갈고 닦았던 그 시절의 그 말과 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빈의 넌 내게 특별하고 러비사의 드리머 두곡 듣고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태양이 쏟아지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어느 눈부신 여름 해변입니다. 17살의 소녀 세실은 뜨겁게 달궈진 금빛 모래사장 위에 누워 온몸을 감싸는 바닷바람과 완벽한 나태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세실의 아버지인 철없는 40살의 플레이보이 레몽, 그리고 그의 젊고 가벼운 애인 엘자가 함께입니다. 이들에게 삶이란 그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게 낭비하느냐에 달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벼운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죄책감도 없이 오직 태양과 바다 그리고 샴페인의 기포처럼 톡톡 튀는 쾌락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피서지. 세실은 이 눈부시고 무책임한 여름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의 지푸른 바다 위로 불현듯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듯 완벽했던 그들의 여름 별장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죽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완벽한 기품을 갖춘 40살의 여인 안 라르센입니다. 구김 하나 없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차가운 미소를 짓는 안이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아는 세실의 나태한 일상에 규칙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보이였던 세실의 아버지 레몽의 마음마저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급기야 젊은 애인 엘자를 버리고 안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레몽. 세실의 세상은 거대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안이 어머니가 되어 이 집에 들어온다면 세실이 누려왔던 그 눈부신 자유와 달콤한 방종은 영원히 끝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실은 안의 지성과 우아함을 동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가져올 질서와 도덕이라는 무거운 감옥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소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매미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세실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불안한 경고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사랑과 질투, 맹렬한 동경과 끔찍한 반항심이 끈적이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 위험하게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17살의 소녀는 자신의 그 가볍고 찬란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작고 잔혹한 연극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무대 위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갑니다.

제이크의 골든 아워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 영원할 것 같았던 여름과 작별하는 찰나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펼쳐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라는 것이 사라진 세상의 끝에 그 폐허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찬란한 여름날을 애틋한 감정 담아서 그리워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 여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아주 서늘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소설이죠. 1954년에 발간된 소설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프랑스 문단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섬세한 심리 소설을 쓴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나이가 너무 어렸던 거죠. 18살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 그 소녀 세실은 17살이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느껴지시죠? 안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 세실 눈에는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젊은 아버지의 애인, 그 젊은 애인과는 조금 느낌이 달랐던 거죠. 나를 속박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거짓으로 뭔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장난이 어떻게 끝을 이어오는지 조금 무섭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지중해의 푸른 물결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늦은 오후. 세실이 꾸며낸 얄팍한 연극은 소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너무나도 완벽하고 끔찍하게 성공하고 맙니다. 세실의 함정에 빠져 다시 젊은 애인 엘자의 품에 안겨 입을 맞추는 아버지 레몽.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목격하는 안.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이성적이었던 아내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고, 그녀의 눈동자에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환멸이 어지럽게 번집니다. 모든 것이 한낱 유희일 뿐이었던 세실의 가벼운 세계가 아니 평생토록 지켜온 진실하고 무거운 삶의 존엄성을 산산조각 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는 세실과 레몽을 향해 텅빈 시선을 던지고는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별장을 뛰쳐나갑니다.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고 타이어가 거칠게 자갈밭을 긁으며 달려가는 굉음이 들립니다. 아는 해안가 절벽 도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뽀얗게 일어나는 흙먼지 뒤로 불길한 정적이 맴돌고, 세실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듭니다. 단지 그녀가 떠나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와 함께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며 남은 여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가 굽은 길밑 50m 낭떠러지 아래에서 완전히 형체를 잃고 박살난 아내 자동차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위험한 도로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수군거렸지만, 세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짓밟은 자신들의 잔혹함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완벽했던 지중해의 태양은 영원히 빛을 잃었고, 아내 죽음과 함께 세실의 눈부셨던 소녀 시절도 그 서늘한 절벽 아래로 영원히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겨울비가 내리는 파리의 우울한 거리를 세실은 무기력하게 걷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가벼운 연애를 즐기며 웃고 떠드는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두운 밤, 침대에 홀로 누워 눈을 감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아내 자동차와 그녀의 슬픈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울먹은 솜처럼 무겁고 낯선 감정이 세실의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달콤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세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감정을 향해 가만히 인사를 건넵니다. 슬픔이여, 안녕. 영원할 것 같던 여름이 끝나고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어른의 세계로 편입되어 버린 한 소녀의 서글픈 첫인사가 차가운 파리의 겨울밤을 적시며 고요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가렛의 연주로 파라디 시실리엔느 듣고 왔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영원할 것 같던 철없는 여름의 끝에서 마주한 그 낯설고 서늘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펼쳐봤습니다. 아, 이 서늘한 결말 어떠신가요? 여름에 시작해서 이 도시의 겨울로 휴양지의 감각

각각에서 아, 정말 일상의 그 무거운 그 감정으로 끝을 맺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마 읽으시면 왜이 소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그 프랑스 대중들이 깜짝 놀랐는지 평단과 대중 모두의 찬사를 받았는지 그 충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그내 삶의 가장 완벽했던 여름이 끝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또 한편 고통스러운 성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 이책 담아두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 김신지 박사가 제철 산문 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카를라 브루니의 누가 나에게 말했어. 그리고 패트릭 브루엘의 주트멍트의 솔직히 말해서 두곡 띄워드릴게요.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박사님, 이제 바로 그 고개를 딱 이렇게 네. 들면서 마이크를 딱 바라보시는 느낌이 박사 티가 제법 납니다.
1: 이제 또 3주차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새 또 사람이 익숙해져서 이제 네. 놀라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네, 박사 나왔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0: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입에 붙었어요. 박사님으로 이제.
1: 저도 모르게. 네. 저도 이상한 점을 진지하지 못하고.
0: 그러니까요. 아, 좋은데요. 김신지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야기. 아, 근데 이제 또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왠지 골라오신 이 책이 또 이 시기에 정말 제철 산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일단 명절 앞두고 명절과 좀 가족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오늘은 책을 준비해봤고요.
0: 네.
1: 지금 뭐 우리 라디오 하면서 매번 설 연휴
0: 우리 어떻게 보내냐
1: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냈을 건가요?
0: 글쎄요.
1: 그게 매번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딱히.
0: 근데 사실 이게 방송에서가 아니어도 주변에서 뭐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하면 뭐 아주 색다른 얘기가 있는 경우는 잘 없죠.
1: 그죠. 뭐 어디 가지 않는 이상 네. 그냥 양가 들렀다가 차분히 보낼 예정입니다.
0: 저 뭐 가거나 안 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1: 네. 맞아요.
0: 맞아요.
1: 올해 역시 저도 아마 그렇게 보낼 것 같고요. 그래서 명절, 그때 명절은 어렸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명절이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 정말 그 민족 대이동의 명절이었고, 그래서 이 나이 연배도 얼마나 막혔느냐로 알 수 있는 지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뭐 그런 것도 있고.
0: 이게 지금 그럼 어린 시절이어서 유년기의 명절 경험이 체험이 조금 더 강렬하다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1: 시대적으로도 그랬죠.
0: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2026년에 예를 들면 뭐 한 8살, 9살짜리 아이들의 그 명절 풍경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1: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러고 이제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 올라온 그 20대 내내도 보면 그때도 모두가 그 고향집으로 떠나서 약간 서울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0: 네, 맞아요.
1: 명절에 내가 이제 일이 생겨서 못 내려가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 서울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와, 정말 거리에 사람이 없다.
0: 네.
1: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뭐 차를 지나곤 하는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1: 역귀경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도심이 텅텅 비고 모두가 함께 민족 대이동을 해서 어떤 시골 지역에 있는 본가나 이렇게 외가로 가던 그런 네. 기억들을 그때 조금 더 그 시절의 풍경이지 않은가 싶기도 하네요.
0: 그렇죠. 저도 저 유년기에 보내던 명절 풍경 생각하면 백석 시인의 시 같아요. 느낌이. 거기 보면 그 굉장히 향토적인 음식들 많이 이름 나오고 이북 음식들 그런 풍경처럼 느껴질 정도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요즘은 정말 그쵸. 가족 구성원들도 많이 달라지고 1인 가구 워낙 많고 이래가지고.
1: 맞아요. 그 영향도 정말 클 거예요. 네. 저희는 저희 아버지 형제 8남매 저희 어머니 형제 8남매거든요.
0: 아. 어떻게 그렇게 운명인가 봐요. 어떻게
1: 그래서 민족 대이동을 해서 모이면 그 팔남의 자식들까지 하면은 물론

0: 이제 한꺼번에 모이진 않는다고 해도
1: 아,
0: 한꺼번에
1: 네.
0: 모이면 잘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항상 북적였는데,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오빠와 이제 형제가 이렇게 각자
1: 네.
0: 오빠와 저만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지금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조부모가 됐을 때는 가족이 훨씬 단출해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점인 것 같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데,
0: 네.
1: 오늘 그런 의미로 골라오신 책 무엇일지 음악을 듣고 와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전드의 커밍 홈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신지 박사가 가지고 온 제철 산문 열어볼까요?
1: 네, 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그랬다고 적었다 가지고 왔습니다.
0: 와, 김혜란 작가의 산문집, 또 산문집으로서는 또 오랜만이어서
1: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최근에 그 장편 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2024년에 나왔고요. 또
0: 네.
1: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 2025년에 나오면서 지금 한국 사회의 풍경을 또 허구의 세계 안에서 세밀하게 그리는 데 집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새 이야기를 담아낸 그릇은 소설집이 아니라 산문집입니다.
0: 네.
1: 그래서 총 3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작가가 오랫동안 들여다본 주제이자 이즈음에 접어들어서 더 넓고 깊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세 가지 관심사인데 사람, 이야기, 일상. 이렇게 해서 사람의 얼굴, 이야기의 얼굴, 일상의 얼굴. 이렇게 세 부로 나누어서 산문집이 엮어져 있고요. 7년 만에 산문집이어서 아마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0: 네.
1: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좀 등장하는 이야기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여서 추석 명절 앞두고 카페인
0: 네.
1: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제철 산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또 김혜란 작가가 얘기하는 그 가족에 대한 얘기,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 어떤 대목을 고르셨나요?
1: 먼저 그세 개의 빛으로 이루어진 글인데요.
0: 네.
1: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 세 번째 빛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빛은 일단 행사를 앞두고 만난 담당 편집자 K 씨와 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담당 편집자가 안색을 좀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냐 안부를 물었을 때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대답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이 타인 앞에서 아버지 병명을 소리내어 말하다가 이 김혜란 작가도 울컥하고 이 담당 편집자 K 씨도 울컥하면서 둘이 서둘러 감정을 좀 수습하고 행사장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0: 네.
1: 나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0: 낭독 듣겠습니다.

밤이 깊자 아버지와 나는 안방에 자리를 깔고 누웠다. 낙상 위험이 있는 아버지는 바닥에, 나는 그 옆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누구든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어야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엄마는 안방 불을 끄고 아버지 옆에 누운 뒤 습관적으로 TV를 틀었다. 세 칸짜리 서랍장 위에 가분수처럼 올려진 낡은 TV였다. 한 채널에서 가요 무대 스페셜 방송을 틀어주고 있었다. 지난 방송분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애창곡도 여럿 있었다. 무려 40여 년 전 영상도 섞여 화질과 음질이 제각각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노래를 모두 경청했다. 한 손은 계속 엄마 팔에 얹고서 TV 불빛에 얼비쳐 반짝이는 눈으로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는 이웃의 생활 소음이 고스란히 들려왔고 우리는 노래에 대해 한마디씩 얹으며 명랑함을 가장하다 어느새 침묵했다. 어쩌면 엄마도 나도 심지어는 아버지도 이 밤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밤임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간 고단함이 쌓여서인지 엄마는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먼저 골아떨어졌다.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큰 소리로 뭐라 말을 걸자 아버지가 웃으며 쉿 손짓을 했다. 그 모습이 또 너무 친근하고 말짱해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얼마 뒤 가요 무대가 끝나고 TV를 끄자 안방의 어둠과 고요

가 찾아왔다. 엄마는 천장을 향해 누운 상태였고 아버지는 엄마 쪽을 향해 몸을 돌린 채 엄마를 계속 어루만졌다. 그러곤 잠들 때까지 한 번도 몸을 틀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와중에 나는 아버지가 엄마 팔뚝에 다시 가만히 손 올리는 모습을 보며 아빠 잘 자 라고 말한 뒤 눈을 감았다. 이 무렵 내가 만난 챗GPT와 K씨의 얼굴 그리고 감춤과 털어놓음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압구정의 빌딩 숲 사이로 막 분홍빛 노을이 질 때 K씨가 황급히 걷었던 어떤 표정도. 언젠가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을 구분하는 법으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누군가 자신의 우는 모습을 서둘러 가리려 한다면 그건 진짜에 가깝고 반대로 상대를 빤히 응시하거나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였다. 그 말은 얼추 맞는 듯하다. 인간에게 한없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기계와 달리 우리는 타인 앞에서 뭔가 자꾸 감추려 한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그러고 보면 내게 같은 고백을 들은 K씨에게는 있고 챗GPT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망설임이었다. 인간은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자주 주저한다. 자신의 말이 혹 옳다 여길지라도 그저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며 망설인 채 말을 삼킨다. 그리고 그 주저와 짐작 사이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품위와 배려가 있다. 요즘 그런 것을 자주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 순간에 더 위안을 받았다는 점도. 때론 챗GPT의 지적이고 신속한 조언보다 내 앞에 선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많은 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일 거다.

다 드러내고 다 털어놓는 대신 감추는 마음, 그리고 그걸 알아채고 헤아리는 마음. AI 앞에서 요즘 그런 마음을 자주 생각한다. 어쩌면 문학은 AI와 반대로 자신의 무지를 아주 길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해온 장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삶은 점점 AI 불빛에 감싸질 테지만 한편으로 삶의 몇몇 중요한 빛은 여전히 액정 밖에 있으며 우리가 고개 들어 애써 보려 하지 않는 이상 놓치기 쉽다는 걸 실감하는 중이다. 삶은 액정 위에 푸른 빛뿐 아니라 가요 무대를 경청하는 한 인지장애 노인의 눈빛 속에 있다고. 자신이 무지한 화재 앞에서 황급히 눈물을 훔치는 몸짓 속에 있다고. 그건 인류의 지식을 흠뻑 흡수한 인공지능의 언어만큼 유려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무엇이지만 그렇기에 더 강렬한 형태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과 흔적을 남긴다고 말이다. 그 빛은 여전히 서툰 인간들의 감춤과 드러냄 사이에서, 짐작과 망설임 속에서, 철진한 유행가 속에서 수시로 조그맣게 반짝일 거다. 다만 주위가 너무 환해 잘 드러나지 않을 뿐. 나는 그걸 이제서야 겨우 깨친다.

0: 윈터플레이의 세월이 가면 띄워드렸습니다. 김혜란 작가의 책, 그랬다고 적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이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이 부분을 읽어주셨는지 알것 같아요.
1: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봄에 그 손석희의 질문들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AI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간에겐 있지만 AI에게 없는 것이 망설임, 망설임, 머뭇거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이 그것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버지가 인지장애를 진단받고 그 가족들이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일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아버지가 어떤 병인지 혹시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편집자가 인지장애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그 울컥했던 지점과 또그 함부로 말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편집자도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황급히 자신의 눈시울이 붉어진 걸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위로나 어떤 말을 하기가 힘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0: 그쵸.
1: 그런 반면에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이 글에 등장하는 GPT에게 정말 많은 그 의학적인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진료실에서의 시간은 너무 짧고,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도 아무 거부감 없이, 끊임없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AI이기도 하고,
0: 그쵸.
1: 그래서 얼마나 의지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대한 것을 털어놓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어떤 성숙한 성인도 해주기 어려운 말들로 이 위로를 해준다고 느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편찮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이 되고 있을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너무 번민이 많을 때, 그냥 지금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는 여전히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간다움을 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는 인간다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죄책감도 사랑의 한 방식이고, 때때로 살아있는 자가 사라져가는 자를 품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때는 이 인간으로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대화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어딘가 좀 형식적인 위로일 때나 혹은 전혀 시간의 구애 또 육체 구애를 받지 않는 기계가 할수 있는 말임을 깨달을 때또 마음이 서늘해지는 지점들이
0: 그쵸.
1: 다소 긴 글이긴 한데요. 이글 안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낭독했던 마무리 부분에 이 K 편집자의 태도와 또 그동안 의지했던 AI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서 오늘 카페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0: 그 아까 언급하신 그 프로그램에서 김혜란 작가가 그 얘기했던 그 망설임에 대한 대답,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고 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공감하고 우리 다
1: 맞아요.
0: 같은 것을 느끼지만 딱 이제 언어화하지 못했던 것을 정확하게 딱 언어화해준 느낌을 또 받았던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보면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면을 만들어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김혜란 작가의 문장들이.
1: 그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최근에 그 온라인에서 주었던 한 장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포스터처럼 되어 있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하면 아래에 되게 이 세대에 대응하는 뭔가가 나와 있을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림과 짧은 글이 짝을 지어 있는 그 이미지였는데, 느리게 읽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 먹기, 지루한 시간 보내기,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하기, 내 직감을 믿어보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때 유행했던 그 리빙 포인트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였는데, 아,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드는 또 이미지 한 장이기도 했거든요.
0: 그러네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진짜 제철 감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또한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대목을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이번에는 그 작가의 아버지가 인지장애 판정을 받고 그 병원 생활을 가족들과 분주히 돕는 중에 이 작가는 소설집 안녕이라 그래서 재교와 삼교를 계속 보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록된 단편 레몬 케이크의 어떤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수정하는
0: 네.
1: 중에도 탐탁지 않음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가게를 정리하다가 본 풍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듣고 가시죠.

아버지를 B요양병원에서 C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전 우리는 힘을 합쳐 이발소를 정리했다. 가게 곳곳에 붙은 머리카락을 치우고 이발용품과 세간 등을 정리하는 시기였다. 이발소 문 앞에는 큰언니가 며칠 전 출력해온 종이가 붙어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터를 처음으로 공들여 둘러봤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벽면 한쪽에 붙은 이용사 면허증이었다. 1976년에 발급된 면허증은 이미 잉크가 증발해 활자 몇 개가 사라져 있었다. 그 옆에 걸린 해바라기 유화는 조악했고 입구 쪽 전자시계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요금표로 시선을 옮기며 잠시 눈이 깊어졌는데 그 안에 이제 사양산업이 된 이발계의 상황과 부모님이 사는 마을의 소

깨달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빈 옷장에 덩그러니 걸린 두 벌의 흰 가운을 보자 아버지가 문득 생생한 개인으로 다가왔다. 평소 어머니가 아버지를 아무리 흉봐도 아버지가 그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이상하게 위험이 느껴지곤 했다. 이용업 도소매 전문업체 전단에 적힌 물품들은 또 얼마나 투박하고 동시에 다양한지.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 때가 되면 그중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르고 업체에 직접 전화했으리라 상상하니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가게 한편에 놓인 마을 친목회 기념패며 냉동고에 든 밥 한 박, 검은색 염색약이 그대로 말라붙은 그릇 등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한 이발소 한가운데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니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가게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곳은 아버지의 작은 세계였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꾸려온 일과 역사, 인간관계, 취미, 기호식품, 하루 루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이발사로서의 전문성, 지겨움, 자부심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모두 내가 몰랐거나 알려고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레몬케이크에 품은 희미한 불만의 뿌리에 일종의 타자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긴 시간에 걸쳐 이렇게 어엿한 세계를 꾸려온 내 부모를 소설 안에서 너무 약하고 초라한 노인으로만 그려놓은 건 아닐까 하는. 가까운 대상일수록 제대로 봐야 하는데 지레 겁먹고 흘낏 벗구나 싶었다. 어쩌면 그날 이발소에 들르기 전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뵙고 와 그런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었다. 환자가 여럿인데도 이상하리 많지 고요한 다인실에서 나는 온몸이 축 늘어진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약기운에 눈도 못 뜨고 불면 훅 꺼질 듯한 초처럼 누워 있었다. 엄마는 그때도 제일 먼저 내가 누구여? 라 물었고 아버지는 눈을 뜨려 애쓰다 결국 못 뜨곤 희미하게 영숙이라 대꾸했다. 그게 그날 아버지가 한 말의 전부였다. 아버지는 의식이 흐렸지만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러곤 어딘가 몹시 슬프고 서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정서적인 힘이 아버지를 그리 이끈 듯했다. 그런데 면회 시간이 끝나갈 즈음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눈을 감은 채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지휘자처럼 움직이는 거였다. 처음 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곧 아버지가 두 손을 떨며 허공에 대고 가위질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진짜 손님 머리라도 만지듯이. 그 모습을 보자 결국 그때까지 참아온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0: 김혜란 작가의 책 그랬다고 적었다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토니 베넷의 음악 The Way You Look Tonight 띄워드렸어요. 아, 이게 아마 들으시면서 눈물 나시는 분들
1: 네.
0: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 부모 자식 사이여서 더 어떤 각자의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0: 네.
1: 직접 그 개인으로서 일궈온 한 사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평소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기도 힘든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님이 아버지의 이용소에 가서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제 하나하나 찬찬히 눈에 담았을 때,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 한 개인으로서
0: 네.
1: 아버지가 이룩해온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깊은 눈으로 들여다본 장면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얼마나 이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서로를 이해하고
0: 그렇죠.
1: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사실 그 부모와 자식, 그 가족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으로, 한 개인으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만
0: 네.
1: 여겨왔는데 반대로 나 또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음을. 그거 많은 딸들의, 아들들의 심정일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쵸.
1: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 앞에 보면 큰언니가 준비해온 그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이게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실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0: 네.
1: 스쳐 지나면서 많이 보았을 법한
0: 네.
1: 안내문이거든요. 그한장 너머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새삼 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0: 맞아요. 거기다가 구구절절 다쓸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는, 사실 그 너머에 있는 마음들까지 좀 헤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1: 맞아요.
0: 이 글을 만난
1: 맞아요.
0: 이상.
1: 그리고 이 부분 보면서 그 1부에 등장할 때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부분이
0: 네.
1: 나오는데요. 예전에 한번 마스다 미리 작가의 산문집 영원한 외출 소개하면서 아버지 인터뷰하는 장면 소개해드린 거
0: 네.
1: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를 그렇게 인터뷰하는

0: 하니까 굉장히 그 시간을 도쿄에서 딸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옷을 좀 갖춰 입은 상태로 그 정식으로 인터뷰를 대하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이 일부에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작가도 이제 10여 년 전에 어머니의 삶을 먼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많이 하셨던 이야기, 딸들이 또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이제 차근차근 들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입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완결된 서사로 나는
1: 네.
0: 이미 다 들었다. 고정된 판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에게 끝내 마이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다라고 쓰면서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이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는 말하는 입과 듣는 귀를 정말로 잃어가게 됐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뒤늦게나마 인터뷰를 청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말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들을 수 없고 쉽게 사라진다는 걸
1: 네.
0: 깨달아서였다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굉장히 정식으로 딸이자 작가로서의 이 인터뷰어를 대면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버지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글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가게의 장면도 그렇지만,
1: 네.
0: 가게의 구석구석의 디테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묻고 듣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가 세상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추석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것은, 좀, 아직은 우리 일주일에 시간이
1: 그쵸.
0: 있으니까, 가족을 만나는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또 권해드리고 싶기도 해서였습니다.
1: 진짜 그러네요. 우리 명절 때뭐 절대 묻지 말아야 될몇 가지 말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네.
1: 그건 뭐 인터뷰라고 할순 없지만 그런 질문들 말고 진짜 조금 내가 저 사람을 개인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던지는 그런 질문들 이런 거 진짜 뭐 정식 인터뷰 거창하게 아니어도
0: 맞아요. 일단
1: 한두 개 풍겨가시면
0: 인터뷰라는 그 표현을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 네. 진짜 인터뷰라고 하면 모두가 다
0: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
1: 그쵸.
0: 한 개인으로서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나의 형제 자매에게 물어본 적
1: 네.
0: 없는 것들,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남아 있거나, 가장 서러웠던 기억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친구인데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1: 네.
0: 이런 사소한 질문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질문은 어떤 자리에서 하면 좋을까요? 이게 또 둘러앉아서 게임처럼 하면 약간 그
0: 한낮에는 좀 어려울
1: 분란이
0: 것 같고요. 조도가 좀 낮아야 될것 같기도
1: 조도가
0: 하고요.
1: 낮아야 된다? 그게
0: 네.
1: 오히려 심적으로 좀 실패 하나하나 풀어가듯이
0: 네.
1: 그렇게
0: 좀 도란도란
1: 풀게.
0: 얘기할 수 있을
1: 네.
0: 정도의 조도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막상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으니까,
1: 네.
0: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부모님 백문백답이라든지,
1: 많죠, 요즘에.
0: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백문백답 시리즈도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을 한 네다섯 개 정도 추려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걱정되신다면은
1: 네.
0: 그렇지 않은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마음속에 좀 담아가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하신 후에
1: 네.
0: 진행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1: 신시 작가님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0: 저는 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 썼을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더 해야지 하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1: 네.
0: 저도 이 부분 이제 김연아 작가님의 글 읽으면서 아, 맞아. 내가 그때 본가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동안 잊고 살았구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1: 우리 카페인님들도 마음을 새기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텔라장의 뒷모습, 멜로망스의 꿈의 왈츠 두곡 듣고 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신지 작가와 함께 펼쳐본 책은 김혜란 작가의 그랬다고 적었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품고 한가위 명절 연휴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1: 네, 일주일의 여유 시간을 드리고 전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베스트 데이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대성공에 특별히 흥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네요.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오디세이 원작자인 호메로스의 고향이 그리스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당연히 있지만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학설에 따르면 튀르키예 서부지역 이즈미르가 바로 호메로스의 고향이자 오디세이를 집필한 곳이라는 겁니다. 튀르키예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디세이와 관련한 고대 사료들이 압도적으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실존한 인물이었는지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일리아스가 한 사람의 작품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지금 이 힘을 실어주기엔 무리가 있지만 여전히 한편의 영화가 세계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자극과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준다라는 점은 재밌고 고무적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오디세이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hen I'm Home 작업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영국의 제임스 블레이크, 미국의 트래비스 스콧, 그리고 스웨덴의 작곡가 루드빅 고란손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서양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가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21세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의미 없다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튀르키예에 있는 한 대학의 고고학자 에르뎀 씨에 의하면은 기원전 5세기, 기원전 1세기 이 사료들, 특히 뭐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비롯한 그런 인물들의 기록상에 스미르나라는 지명이 나오고 호메로스가 스미르나 출신이라고 언급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선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명이 이즈미르였죠, 이즈미르. 이즈미르가 바로 이 스미르나다. 과거에는 스미르나라고 불렸고 지금은 이즈미르다. 고로 호메로스는 이즈미르 출신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스미르나에 대한 흔적에 대한 뒷받침으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두 작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쓰인 언어가 그 이오니아 그리고 아이올리스, 이두 지역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바로 그 스미르나 지역에서 통용되던 그런 두 가지의 언어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섞여서 작품에 사용된 이런 것도 호메로스의 스미르나 출신설을 매우 강력히 뒷받침한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바로 이오니아와 아이올리스의 경계에 있던 지역이라고 하네요. 뭐그 외에 또뭐 스미르나의 후대 사람들이 발행한 동전에는 호메로스의 초상이 등장한다. 뭐 그런 건좀 약하죠. 왜냐하면 후대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출생 증명서 같은 게 발견된 건 아니니까. 그 외에 전설로도 남아 있는 그런 기록들도 있다는데요. 뭐 이게 구전된 전설인지는 모르겠으나 호메로스가 이 작품을 집필했다라는 호메로스의 동굴이 존재한다. 뭐 이런 전설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지 연구자들 가운데 그러나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나톨리아인, 즉 튀르키예와도 밀접한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2800년 전에 뭐 실존했는지도 우리가 명확히 알수 없는 그런 인물을 고향과 뭐 작업한 그 지역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국경선, 100년밖에 되지 않은 국경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이게 의미 없다. 이 주장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사람 아닌 건 분명하죠. 한국도 아니고. 예. 튀르키예 음악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메르트 데미르가 부르는 아테시에 두슈툼, 난불 속에 빠졌어. 그리고 세젠 악수의 투투클루, 포로, 죄수라는 제목의 곡까지 두 곡입니다.

시리키의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메르트 드미르의 아퇴시에 두슈툼, 난불 속에 빠졌어. 이어진 곡은 세젠 악수의 투투클루, 포로, 죄수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18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13년 제86회 수상작입니다. 먼저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 멕시코 출신의 거장 알폰소 쿠아론의 그라비티네요. 영국의 영화음악가 스티븐 프라이스가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은 디즈니사의 프로즌 겨울왕국입니다. 부부 음악가인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와 로버트 로페즈가 만든 주제가 Let It Go가 트로피를 거머쥐었죠. 노래는 이디나 멘젤입니다. 스코어 주제가 이어서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3년 제86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스코어 수상작 먼저 들었죠. 영국 작곡가 스티븐 프라이스의 그래비티, 영화 그래비티의 스코어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주제가 부문 수상작은 필리핀계 미국 아티스트 부부 사이인 두 사람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와 로버트 로페즈 공동 작사 작곡의 Let It Go였습니다. Frozen 영화 Frozen 애니메이션 Frozen의 주인공 엘사 역의 배우이자 가수

라오스와 태국의 몰람을 소개했죠. 2013년 태국 차트 1위를 기록한 잉리 스린 솜펀, 성조 있는 언어, 일단 사과부터 양해부터 구하고요. 성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잉리 스린 솜펀의 God's Eye to a Lake Bottle, 너의 전화번호와 내 마음을 바꾸자 라는 제목

곡입니다. 뭐 억대 조회수를 플랫폼에서 기록하면서 태국 음악계의 판도를 바꾼 그런 히트곡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로닉 비트, 현대적인 편곡 요소가 가미된 그런 전통이잖아요. 늘 그런데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전 그 음악학자나 들을 법한 그런 음반 기록들은 우리가 재미가 없어서 못 듣는 건가? 이런 데 관심이 안 갖는 이유는 뭘까? 실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미는 없거든요. 정말 그 분야에 진심인 사람 외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유니버설하게 반응하는 그런 대중음악 어법은 과연 어떤 레시피, 어떤 포뮬라인가? 이건 또 변할 것인데, 뭐 이런,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라질의 펑크 카리오카를 소개했었죠, 수요일에. 오늘은 캐나다의 더 위켄드, 그리고 브라질의 아니타가 함께 합니다. 사오파울루. 위켄드가 발표한 6집, Hurry Up Tomorrow, 작년 음반에 수록된 음악입니다. 세곡 듣고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우맹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가브렐이 부릅니다. On arrive demain, 우리는 내일 도착한다 입니다. 2023년 발표곡인데요. 어쿠스틱 기타가 주도하는 포크팝의 실린 메시지는 시적이고 동시에 정치적이네요. 이주민, 난민, 이방인, 로마니 등등 살던 곳을 떠나 정착지를 찾는 사람들이 이 노래의 페르소나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새로운 땅을 찾는 그들의 노력과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노래 낭독하겠습니다. On n'avait rien à craindre, on ne vient pas pour se plaindre.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거쳐온 풍경을 이야기해 준다. 우리의 두 눈은 가늘게 뜨인 채 언제나 저 먼 곳을 응시한다. 자욱한 먼지를 넘어서 들풀의 물결을 넘어서 강을 넘어 길로 접어드는 곳까지 입술이 갈라지는 메마른 공기 지팡이 하나 염소 네 마리 우리가 태어난 곳이 그러했다. 지금 우리의 속은 유령처럼 비었다. 우리의 겉은 허수아비의 옷처럼 지저분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커서 어른이 된다. 우리는 가축처럼 서로 부대끼며 살아왔다. 우리는 희미한 달빛을 따라 걸었다. 바다를 건너고 협곡이 가로막으면 멀리 돌아갔다. 어딘가 신락 같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의 손금에 적혀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다짐하듯 말한다. 언젠가 다른 곳에서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다다를 거라고. 당신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여기 온 건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하려 한다. 두 팔을 벌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길, 마음을 열고 눈을 떠주기를. 우리가 가고 있다. 무엇도 비참을 극복할 수 없어서 지구를 가로지른다. 문을 열어주길. 우리는 내일 도착한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시스 카브렐의 2023년 발표곡이었습니다. On arrive demain. 우린 내일 도착한다. 이 가슴에 맺히는 노랫말과 함께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새 음행 2부에서는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이어집니다. 1부 마무리는 이탈리아의 체자레 크레모니니가 부르는 Ora che non ho più te. 더 이상 네가 없는 지금.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갑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르헤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소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르헤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르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4: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3: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프랑스 아티스트 시릴 에메 그리고 브라질의 디에고 피규레이두의 듀엣으로 Just the Two of Us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함께 하시죠.

금요일 2부의 새 음행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도 있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열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남겨주신 사연 쓱 한번 보죠. 지난주에는 대만의 교원민가 무브먼트의 특출난 아티스트 한 분 소개했었죠. 치위 79년도작 올리브나무 였습니다. 리타이샹이라는 작곡가 프로듀서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했던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특이한 코멘트가 있네요. 7108님이 대만어에 능통한 우리 또 량즈치님에게 제 대만어 발음에 대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량즈치님이 승열님 완벽하게 하셨어요 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고맙긴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 민망하죠. 성조 언어에 대해서는 포기했거든요. 그게 성조가 반 이상일 텐데 그거를 저는 아예 놓고 그냥 발음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뭐가 맞아 떨어졌다면 정말로 낮은 확률로 맞아 떨어진 거고요. 아무튼 량지치님을 비롯해서 관심 감사드리고요. 량지치님께서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듣던 노래가 떠오르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치위의 노래는 아니었고 그 시절에 대만에서 라디오나 뭐 음반을 통해서 듣던 그런 음악들이란 말씀인 것 같네요. 덕분에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라고 또 덧붙이셨습니다. 양주진님 그리고 708님 그 외에 치위의 노래가 맑고 깨끗하다라는 평을 남겨주신 최영경님 고맙습니다. 대만 LP바에 가게 되면 이 중 한 곡을 신청해 보고 싶어지셨다 하셨는데 최영경님 한번 실험삼아 해보시고 LP바 사장님의 반응을 리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님께서는 시간 나면 DJ 선곡 잘 챙겨 듣는다. 오늘 음악도 잘 들었고 좋다. 중화권 음악 가운데 이런 다양한 분위기와 사운드를 가진 아티스트라니라고 충격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예, 그게 이제 쌓일수록 그동안의 편견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 저도 요즘도 합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뭐 영화 음악으로 굉장히 대박 히트를 쳐서 한국 영화 팬들 대중들에게도 좀 알려진 이름일 겁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비스 코스텔로의 좀 독특한 한정반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 영화 노팅힐의 She라는 발라드를 불렀지만 목소리 톤이 매끄럽고

거나 뭐 미성이거나 그런 아티스트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가창 퍼포먼스였을 겁니다. 시 역시 오늘 음반도 그런 음색이 살아 있고요. 대신 그것을 바치는 그것과 함께 대비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앙상블의 어떤 그런 조화가 아름다운 기타 사운드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그리고 기타 요것뿐이었거든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목소리 그리고 미국의 거장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빌 프리젤 합주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게 199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라이브 실황 음반입니다. 이런 조합이 있었어라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 빌 프리젤이 당연히 이런 프로젝트를 한 적도 별로 없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엘비스 코스텔로도 요 경우를 빼고 한번더 재즈 아티스트와 협업을 했다 그러는데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 프리젤도 보컬리스트 좀덜 알려진 그런 타 장르의 보컬리스트와 협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게 뭐라고 희귀템이라고 해야 되나? 음반 컬렉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스멀스멀 주중에 우리 김광현 편집장의 그 선곡의 스멜이 나죠. 듀오, 바쁘다 듀오 재즈 스페셜로 멋진 음악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그 호세 제임스와 미국의 보컬리스트 호세 제임스 그리고 벨기에 출신의 제프 네브 예, 듀엣 연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보컬도 물론 좋았고, 근데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그래서 디깅을 하다가 발견한 이 조합입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느냐? 독특한 계기를 통해서 성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26년에도 치러진 멜트다운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인데요. 참고로 올해 멜트다운의 주인공은 해리 스타일스. 해리 스타일스 같은 이 스타가 주도해서 치러지는 페스티벌. 근데 스타 아티스트가 주도해서 페스티벌을 주관한다? 특이하죠. 그런 경우가 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네요. 아무튼 초기 첫 회에는 클래식 현대 음악가들의 큐레이션으로 한 아티스트가 섭외도 하고 전체적인 레퍼토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반드시 그 지명된 그 페스티벌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도 퍼포먼스에 참가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보면 닉 케이브가 1999년에 페스티벌의 리더이자 주빈이었고요. 데이빗 보위도 있었고 모리시, 자비스 코코, 패디 스미스, 나인 로저스 심지어 오노 요코도 있었습니다. 데이빗 번 그리고 그레이스 존스가 2년 전에 노익장을 또 과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연소로 또 페스티벌의 주인공이자 리더가 해리 스타일스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 세션을 그렇게 공연으로 펼쳤는데, 이게 또 레어템인 이유가요. 뭐 페스티벌 기념 음반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독특한 구성의 페스티벌 경우는 좀 음반이 아쉬울 수 있잖아요. 엘비스 코스텔로가 빌 프리젤과 함께 했다고? 심지어 앨범 정규 음반 하나 분량의 곡을 다 같이, 그것도 듀엣으로? 이건 소장 가치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태 26차례인가?

페스티벌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앨범 나온 게 다섯 손가락 안에 포함이 안 돼요. 한 서너 장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너튜브에 공개된 영상들은 그렇게 음질이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요 음반이 차마 다행이다. 그리고 매우 좋다. 예. 빌 프리셀의 뭐 기타 팬이시라면 더욱 아, 감동이다 하실 만하고 엘비스 코스텔로 음색은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만한 그런 조합이란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총 7곡을 골라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새음행에서 또 단골로 소개하는 루벤 블라데스의 88년 음반에 엘비스 코스텔로가 작사 작곡으로 참여한 그런 넘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엘비스 코스텔로 커리어의 디스코그래피상 엘비스 코스텔로 앤디 어트랙션스의 디스코그래피죠. 히트곡 말고 좀덜 알려진 넘버들도 포함이 되고 영화 음악 하나 그리고 재즈 마스터 찰스 민거스의 곡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빌 프리셀과 코스텔로가 주거니 받거니 이 멜트다운 페스티벌을 함께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곡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야 되겠죠?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보너스는 바로 제가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의 소개로 만난 호세 제임스와 제프 네브의 그 음반에서 어텀인 뉴욕을 우리 편집장께서 소개를 하셨고요. 저는 어텀인 뉴욕이 아마 첫 곡이었, 1번 트랙이었는데 저는 이 마지막 트랙에 아주 꽂혔어요. 1934년상 미국의 스탠다드 곡인데요. 빌리 홀리데이나 냇킹 콜, 도니 해서웨이 버전으로도 유명한 For All We Know 준비했습니다. 총 8곡 함께 듣고 오죠.

금요일에 2부에 만나는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비스 코스텔로 그리고 미국의 재즈 기타리스트 빌 프리젤의 1995년도 멜다운 페스티벌 런던 라이브 공연 실황 앨범인 딥 데드 블루 전곡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호세 제임스와 제프 네브의 보컬 피아노 듀오 앨범에서 한곡더 전해드렸죠. 곡 제목은 For All We Know까지 8곡 청취 마쳤습니다. 참고로 멜트다운 페스티벌의 독특한 점은 뭐 코스텔로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익숙한 장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느냐도 약간 드러나는 그런 형식이죠. 클래식이 됐던 재즈가 됐던 뭐 포크가 됐던 락이 됐던 자신의 음악적 관심사나 그런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운영으로 좀 독특할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 그루 리드의 공연을 제가 또그 편을 좀 들어봤거든요. 루 리드는 그냥 전공법으로 앨범 그대로 그냥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무대였고 엘비스 코스텔로 같은 경우는 좀더 노력을 다양함을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정혁 PD가 소개하는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 평일 코너 새우에게 음악의 키워드 종합편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우명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마리오 비온디가 부릅니다. This is what you are.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C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허리요! 저기 봐요, 회전목마의 솜사탕의 동물머리띠까지. 우와,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아니, 이럴 게 아니에요. 놀이공원 한 바퀴 돌려면 서둘러야 돼요.
3: 와, 진정해요, 이사씨. 오늘따라 이샤, 5살 어린이 같아요. 이샤, why are you so excited?
2: 저는요, 놀이공원에 오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서 뭐든 신기하고 뭐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뛰어놀 거예요.
3: 굿굿 이샤. 그럼 저도 오늘 아리아는 내려놓고 신나게 놀아볼게요. I like to go back to my childhood when I laughed and enjoyed even the smallest things and laugh without any worries.
2: 좋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 둘 다 어린이 모드 온 준비됐죠?
3: 오케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움 오늘 한국인들과 함께 느껴봐요.
4: Hello everyone. I'm Isha of Exin. Here to awaken the childlike wonder in your hearts.
3: Hello everyone. I'm Aria of Exin. Ready to have fun and play like a little kid.

0: 둘, 셋.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도랑국어 스페셜 DJ 액션의 이샤 샤디입니다.
1: 액션의 아리아 랑디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도랑국어의 문을 연 곡은 유아의 스페아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됐지만 이걸 보거나 하면 아이처럼 설레고 즐거운 거 그런 게 있을까요?
1: 저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요.
0: 좋은데?
1: 들어가면 진짜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근데 제 지금 냉동실에 그 뭐지? 스페이스가 없는데 그래도 그만큼 아이스크림으로 다 채우고 싶은데 그래도 늘 참아요.
0: 무슨 맛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세요?
1: 초콜릿.
0: 아, 역시 디저트는 초코파.
1: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슬라임 말랑이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1: 맞아요.
0: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말랑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해맑게 그걸 즐기고 있을지 저도 상상을 잘
1: 근데 되게
0: 못했었거든요.
1: 짧게 좋아하고 짧게도 버렸네요. 이제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0: 맞아, 그때 꽂혔을 때
1: 맞아.
0: 그걸 가가지고 막 몇만 원치 사고, 근데 너무 쉽게 터졌어요. 지금 회사에
1: 그쵸,
0: 있는 게
1: 터지긴 했어요.
0: 다막 내용물이 나와.

0: 싶어가지고.
1: 맞아.
0: 근데 한 번씩 만지면 좋긴 하더라고요.
1: 그쵸.
0: 그렇다면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놀이가 있어요?
1: 저는 그 카툰마다 카드가 이렇게 살수 있었거든요. 그칩 사면, 먹는 칩을 사면 같이 카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놓고 그걸로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0: 오.
1: 어떻게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렇게 가슴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샤디는요?
0: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혹은 그 전에는 놀이터가 다 모래로 되어 있었거든요, 바닥이. 그래서 모래놀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무슨 약간 가족놀이?
1: 가죠.
0: 해가지고.
1: 저도 했었어요.
0: 그런 건 약간 국적 상관없이 좀 국룰인
1: 그쵸.
0: 것 같기도 하고.
1: 그냥 어디든 아기들 다 하는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아, 어릴 때 친구들이랑 먹는 간식도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제일
1: 그쵸, 그쵸.
0: 좋아했던 간식을 하나 뽑아보자면, 인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1: 간식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저희 학교 앞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0: 오.
1: 우리가 말하면 직접 그 안에 들어가는 토핑도 직접 해가지고 눈 앞에서 만들어 주세요.
0: 오, 커스텀
1: 그래서
0: 샌드위치?
1: 맞아 맞아 딱 그거야. 커스텀
0: 오.
1: 샌드위치랑 미니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페리페리 칩스 같은 거 엄청 많았는데
0: 오.
1: 엄청 좋았어요.
0: 저는 학교 앞에서 그 포장마차가 그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컵떡볶이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팔고,
1: 대박.
0: 그때는 약간 라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컵 하나, 종이컵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에 떡볶이 가득 채워갖고 그게 500원이었어요.
1: 대박.
0: 대박이죠. 그리고
1: 와.
0: 막 문방구에서 그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이런 게 엄청 많이, 그 약간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에요. 좀 건강하진
1: 와.
0: 않은 그런 거 되게 많이 사
1: 근데
0: 먹고.
1: 500원은 진짜
0: 대박이죠.
1: 신기하다. 와우.
0: 아, 또 바쁘고 철든 어른이 된 지금 어른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이나 멤버들과 동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샤디부터 들어볼게요.
0: 저는 소풍을 다시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1: 속봉이 뭐죠?
0: 피크닉?
1: 아.
0: 초등학생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에서 꼭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1: 오,
0: 사실 뭐,
1: 저도요.
0: 진짜요?
1: 인도에서도 매년 가요.
0: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기도 어렵고,
1: 그쵸?
0: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른의 그거예요. 막
1: 그쵸?
0: 배달시켜 먹고, 이러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자본의 그런 소풍 같은 느낌인데, 인도도 그렇게 하나? 우리는 어렸을 때 소풍 가면은 엄마가 맨날 도시락 써줬거든요?
1: 아, 저희는 그냥 학교에서 준비해줘요.
0: 아, 진짜요?
1: 네.
0: 우리는 엄마가 준비해줘서 친구들끼리 와서 자랑하는 그 맛이 있었어요.
1: 아,
0: 너뭐 싸왔어? 이렇게
1: 그거는
0: 해야 돼요.
1: 그냥 맨날 학교에 그렇게
0: 아,
1: 했었어요.
0: 진짜요?
1: 그냥 맨날 런치는 거의 다 거기 캐페테리아에서 안 먹고 그냥
0: 응.
1: 집에서 사오는 문화였고, 픽닉 같은 데 가면 학교에서 알아서 준비해주세요.
0: 완전 반대다.
1: 그쵸,
0: 우리는
1: 그쵸.
0: 평소에가 학교 급식이고 이랬거든요. 오, 신기한데요?
1: 그렇구나. 저는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0: 네.
1: zoo, 동물관, 그리고
0: 동물원. 네.
1: sorry. 네, zoo랑 aquarium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aquarium 가서 위로까지 찍어
0: 맞아, 맞아.
1: 올렸는데, 이렇게 동물 보는 재미가 아기 때부터 엄청 좋아하고, 아직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인도 돌아가게 되면, 다시 제가 엄청 좋아했던 그 zoo를 한번 가서 위로그 찍고 싶어요. 그 멤버들이랑 갈수 있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0: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인도 주에만 있는 동물이다 하는 거 있어요?
1: 인도 저에 동물 진짜
0: 한국엔 없다.
1: 많아요.
0: 뭐 이런 거 있잖아.
1: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자, 호랑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엄청 많고, 너무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네, 엄청 많아요. 몇 시간씩 안에 있어도 볼게 그렇게 많아요.
0: 엄청 큰가 보다.
1: 엄청 커. 그래서
0: 오.
1: 이번에, 다음에 제가 가게 되면 꼭 찍어 올게요.
0: 좋아요. 멤버들이랑도 언젠가 꼭 같이 가볼 수
1: 그쵸, 그쵸.
0: 있기를
1: 진짜 재밌을 것
0: 바라면서.
1: 같아요.
0: 네, 항공인들과 동심에 푹 빠지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0: 한국어 배워볼 표현은 간직하다입니다.
1: 간직하다 means to keep or store an object carefully in a certain place or to cherish a thought or memory deep in your heart. In English, it is similar to cherish or to keep.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할게요.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원님, 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한 주 만이네요.
0: 잘 지내셨나요?
2: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워낙 좋아가지고.
0: 맞아요.
1: 그쵸.
2: 네, 선선해져서 행복하죠.
1: 그렇죠. 저도 대화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되게 기다렸어요.
0: 오, 좋은데요?
2: 아, 제가 그 얘기를 평생 동안.
1: 아, 진짜요?
2: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0: 네.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2: 대화야, 대화하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간직하다를 알려드렸어요. 대원님은 물건을 오래 간직하는 편이신가요?
2: 잘 버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사 갈 때나 뭐 맘먹고 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1: 그쵸.
2: 버리긴 하는데 오래 간직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0: 오, 제일 오래된 물건은 어떤 게 있으세요?
2: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0: 네.
2: 네, 그래서 서랍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어떤 걸 버릴까 하고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게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냥 그 일회용 카메라
0: 네,
2: 그런 거 장난으로 그냥 갖고 와서 찍다가 복도에서 친구랑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냥 찍고 말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그걸 인화해가지고 다 이렇게 친구들 나눠뒀거든요.
1: 대박. 오,
0: 좋다.
2: 네, 그래서 그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0: 아, 너무 추억이죠.
1: 네, 그쵸, 그쵸.
2: 복도에서 막 종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농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1: 헐.
2: 네, 약간 장난꾸러기였어요.
1: 아, 그래요?
0: 너무 좋은데요? 아리아 씨는요?
1: 저는 연습생 때부터 저희가 찍은 네컷 사진들 진짜 너무 지금 사는 게 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 못 버려요. 진짜 서랍에 진짜 스페이스 없는데 그래도 못 버려요.
0: 저도 너무 동의해요. 집에 그 박스에 쌓여 있어요. 처음에는 그 네컷 사진 넣는 용 앨범을 샀었는데

0: 앨범에 넣을 수준이 아니야. 그냥 그때는 막 만나면 계속 찍고 막
1: 그쵸.
0: 이러니까.
1: 근데 이거, 아,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그 나중에가 안 와.
0: 없어요.
1: 없어. 없어.
0: 맞아요. 그냥
1: 그냥
0: 영원히
1: 서랍에
0: 넣어두는
1: 있어요.
0: 사람이 돼. 그렇다면 또 어릴 적 추억이나 생각도 이렇게 마음에 새겨둘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오래 간직하고 있는 지금 좀 기억나는 추억 같은 게 있을까요?
2: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아서 저희 어머니가
0: 그렇죠.
2: 선생님이셨거든요.
0: 네.
2: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시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누나랑 집에서 그냥 같이 놀거나 아니면 밖에 뭐 놀이터 가서 놀거나 그러니까 일과 시간? 하여튼 오후 시간에 엄마랑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방학하시고 집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동네에다가 소리쳤대요. 나도 엄마 있다라고 소리쳤다는데 그게 뭔가 짠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기억이 네. 전에
1: 근데
2: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가더라고요.
1: 너무 드라마의 장면 같다 됐어. 진짜 너무
0: 그러게.
1: 웃기다.
0: 너무 귀여운데 또 약간
1: 맞아,
0: 짠한.
1: 맞아.
2: 네.
1: 맞긴.
0: 아리아 씨는요?
1: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어릴 동안 아역배우 했다가 이제 집에서 너는 이제 좀 공부를 좀 포커스해서 좀 연예인 좀 그만하자. 나중에 너가 하고 싶으면 하자 하면서 이게 이사 가서 다른 도시에 살았는데 다른 지역에 그때 저를 일부러 미션스쿨 보냈어요. 좀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랑 좀 인터랙트도 하고 밍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서 그때 처음에 만났던 그 선생님 저한테 해주신 말이 Our school is small but the heart is big. 주변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불편해도 상관없고 그냥 마음만 크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엄청 엄청 오래 기억에 남았고 아직도 제가 가끔씩 생각해요 그 말을.
0: 너무 따뜻한 말이네요.
1: 그쵸 그쵸.
2: 저는 그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하는 토크 세션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관객으로 그걸
0: 네.
2: 듣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장 확실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네. 이거는 분명하고 내가 이 주장만큼은 절대 굽힐 수 없고 그런 본인의 확신에 가장 세게 몰입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서 본인은 그러니까 김창완 선생님은 그런 확신이 들때 가장 경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 오, 대박.
2: 네 맞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맞는 것
2: 네
0: 같아요.
2: 제가 약간 좌우명이 됐을 정도로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직업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0: 네.
2: 가끔씩 그 키보드 배틀을 할 때도 있거든요.
0: 진짜요?
1: 근데 대화님 그렇게 하시는 게 상상 안 간다.
0: 저도 상상이 안 가요.
1: 상상이 안 가요.
2: 네, 그럴 때도 항상 그 얘기를 생각하죠. 아, 내가 가장 확실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항상 점검해보고,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1: 아,
2: 그렇게 해야죠.
1: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0: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약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가지고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2: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0: 네.
2: 나만 최고의 무너지지 않는 의견을 갖고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1: 그쵸.
2: 사람들이 종종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1: 그쵸, 그쵸.
0: 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직하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대현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음악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취향의
2: 발견!
1: 발견!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0: 네, 대원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음악을 가져오셨나요?
2: 오늘은 장르 하나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베드룸 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0: 오.
2: 저번에 방송 끝나고
0: 네.
2: 다음 주제를 뭘 할까요라고 이제 상의를 좀 했었는데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나요? 밴드 음악인데 조금 몽롱하고 심플한 뭐 그런 계열 있지 않느냐?
0: 맞아요.
2: 아마도 뭐 로우파이 혹은 베드룸 팝이라고 불리는 그 계열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장르가 인디팝 계열에서 지금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널리 들려지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항공이들을 위해서 이 베드룸 팝 장르가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베드룸, 침실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음향 엔지니어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그냥 요즘은 랩탑 하나만 있어도 거기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죠.
0: 네.
2: 그렇게 소박하게 그냥 자기 책상 위에서 혹은 침대 위에서 만드는 좀 do it yourself, 뭐, DIY 같은 그런 음악. 조금은 사운드가 좀 아마추어적일 수 있지만,
1: 그쵸.
2: 근데 그게 오히려 솔직해 보이고 더 리얼해
1: 러하고,
2: 보여.
1: 그쵸,
2: 그쵸?
1: 그쵸.
2: 그런 매력이 있는 네, 그런 음악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음악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은 정말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녹음에서부터 마스터링까지 모든 걸 혼자 다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 그쵸.
2: 물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지만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죠.
1: 맞아요.
0: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모자라더라도 오히려 그거를 우리의 미학으로 좀 새롭게 바라볼
0: 오.
2: 수만 있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지
0: 그쵸.
2: 않느냐. 이런 음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박한 느낌의 팝 음악을 오늘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랑디 아리아 씨가 베드룸 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장르의 매력은 뭘까요?
1: 저는 원래부터 약간 칠한 로파이를 되게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이걸 많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제가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위록을 찍거든요.
2: 네.
1: 그래서 찍을 때마다 제가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뭘 쓸까 뭘 쓸까 늘 고민하는데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건 로파이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찍을 때그 90%는 멤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닌 그냥 멤버들의 모습 담기고, 비하인드 씬스, 그리고 풍경 같은 거 담았을 때, 이거는 약간 칠하고 약간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음악이 뭘까 하면서 많이 찾아보다가 이거를 많이 발견한 거죠. 이렇게.
2: 네.
1: 그래서 베드룸팝 아티스트, 로파이 아티스트도 많이 많이 그때부터 많이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실제로 이 장르가 시작된 거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좀 혁신 혹은 음악적인 새로움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대중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는
1: 그쵸, 그쵸.
2: 쇼폼이에요. 예, 네, 뭐 브이로그 같은
1: 맞아요,
2: 것도 그렇고
1: 맞아요.
2: 그건 좀 이제 긴 영상이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흔히 보는 그런 쇼폼
1: 맞아요, 되게
2: 플랫폼들 있잖아요.
1: 짤떡이더라고요.
2: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귀에 익기 시작하면서 멀리 퍼져나가게 됐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오, 되게 MG스러운 음악이었네요.
2: 그렇죠.
0: 오.
2: MZ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장르 중에
1: 맞아요,
2: 하나예요.
0: 맞아요.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좀 캄한 그 피스풀한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을
2: 네.
0: 때 주로 이런 장르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베드룸 팝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2: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클레어 오라고 있어요.
0: 네.
2: 네. 베드룸 팝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1: 맞아요.
2: 어쩌면 이 장르를 더 유명하게 만든 중요한 인물인데요. 클레어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국에서는 검정치마 역시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0: 네.
2: 또 베드룸 팝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약간 새드걸 이미지를 가진 좀 치밀한 심플한 팝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감성적인 그런 팝 이런 쪽의 대표 주자가 또 빌리 아일리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꼭 베드룸 팝이라는 장르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런 감성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따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오늘 음악들이 더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슬슬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만나볼게요.
2: 아마 이 음악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이고요. 아마 이 음악의 그 드럼 전주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여기까지만 듣고 뒤에 안 들어본 분도 많으실 것 같고
1: 맞아요, 맞아요.
2: 그만큼 그 쇼폼 영상의
1: 엄청 많이
2: 배경음악으로
1: 나오죠.
2: 네, 많이
0: 맞아요.
2: 사용이 되죠. 흔히 말하는 베드룸 팝의 전형이 이런 음악입니다. 심플하게 연주를 하지만 잘 들어보면 사운드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좀 몽롱해요. 똑같이 펑크 음악이더라도 스튜디오 안에 있는 어떤 공기를 잡아낼 것처럼 리얼하게 소리를 뽑아내는 게 있고 이렇게 이펙터를 많이 써서 꿈꾸는 것처럼 만드는 소리가 있는데
1: 그쵸.
2: 요즘 유행하는 베드룸 팝들은 이렇게 좀 몽롱하게 이펙터를 많이 쓰는 이런 사운드를 베드룸 팝에서 상당히 좋아하고요. 검정 치마는 홍대 앞에 제2의 전성기. 네. 원래 홍대 앞 하면은 그 노브레인 크라잉넛

0: 크랍.
1: 그렇죠, 그렇죠.
0: 아주 센 그런 그쵸. 음악을 많이들 떠올리셨는데 그 음악이 2000년대 중반쯤 가면 좀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2000년대 후반에 갑자기 뭐 장기하와 얼굴들, 검정치마, 브로콜리 너마저 이런 그룹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면서 뭐 홍대 앞에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시 한번 인디 음악이 크게 주목받았거든요. 그때 아티스트인데 그때는 뭐 좋아해줘라든가 약간 락 음악적인 곡들이 인기를 얻었다면 최근에는 그냥 에브리띵 하나로 거의 통일될 정도로 이게 새로운 대표곡이 됐습니다. 그만큼 쇼폼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
1: 그렇죠.
0: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바로 당장 브이로그 찍고 이거를 쓰고 싶어요.
2: 아니 저는 지금 잠깐 말 멈추고 이거 듣고 싶은데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진짜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 몽롱한 그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쇼폼에서 많이 듣는 네. 그것도 맞고 그 몽롱한 느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막 낮에나 이렇게 뭔가 생활을 할 때는 엄청 막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퇴근하면서 약간 하루를 정리하면서 듣기에 맞아.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이런 것보다 한 발 더 나가시는 분들은 요즘 앰비언트 같은 장르도 즐깁니다. 앰비언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멜로디랑 연주에 그 비중이 작고요.
1: 아~
0: 그냥 몽환적으로 우웅 하면서 떠다니는 소리만 있을 때도 있어요.
1: 에펙터 많이 걸리죠.
0: 맞아요. 이런 거 그냥 틀어놓고 한 시간 동안 그냥 잠들고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강에 네. 배 위에다가 그 안에 이제 완전 침대 같은 거 다 깔아놓고 큰 곳에서 조명도 어둡게 해놓고 앰비언트 라이브를 했어요.
1: 우와.
0: 그래서 그 넓은 배 안에서 사람들이 누워서 조용히 플로팅하는 거죠.
2: 너무 힐링 될 것 같은데요.
0: 네, 실링 서비스라는 공연 시리즈인데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2: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0: 나중에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2: 네,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듣고 계신 곡은 제니의 얼마 전 신곡입니다. Fallen Angel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가 정확히 베드룸 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섞여 있죠. 근데 얼마나 인기이면 얼마나 대중성이 높아졌으면 이제 K-POP 슈퍼스타인 제니 씨가 시도를 했을까? 네. 요걸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베드룸 팝이 이제 단순히 인디 음악의 한 장르일 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음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베드룸 팝은 좀 몽롱한 느낌 그리고 심플한 느낌 이런 게 자기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1: 그렇죠.
0: 나 그동안 사실은 이런 게 좀 슬프고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모습 한번 감성적으로 SNS에 써놓고 배경음악 이런 걸로 딱
1: 맞아요,
0: 올리면
1: 맞아요.
0: 정확히 딱 그런
2: 좋은데요?
1: 되게 좋아요.
0: 네. 그런데 제니 씨가 이번에 그런 변신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Like Jenny 같은 곡 들어보면 막 약간 무섭잖아요.
1: 그쵸, 좀 세죠.
0: 오, 세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선 완전히 다른 감성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룸 팝의 정서가 이런 거다. 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1: 저는 맞아요. 이 노래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해서 최근에 저도 영상에 쇼폼에 항상 하나 이 노래 깔아서 올렸거든요. 이 노래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와 제니님 이런 노래도 이런 노래로도 나오시는구나 생각해서 와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2: 목소리가 이런 몽환적인 느낌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으면 밝게도 들리고 어떻게 들으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슬프게도 들리고 해서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네,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왕곡으로 노래 들어볼게요. 태연님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0: 아까 잠깐 들었던 검정치마의 에브리띵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치유하다 못해 침대로 달려가고 싶은 DJ 이샤와
1: 베드룸팝 노래 하나 만들고 싶은 DJ 아리아 and
2: 동달아 몽롱해지고 있는 이대화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베드룸 팝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2: 듣고 계신 곡은 클레어 오의 슬로우 댄스라는 곡인데요. 클레어 오는 이제 베드룸 팝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계열의 아티스트들이 스타가 되는 과정도 그 장르랑 좀 닮았는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어떤 아티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해서 주류 무대에 등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0: 정말 그냥 완전 무명이었던 사람이 온라인에 자기 음악을 만들어 올렸는데 우연히 그게 멀리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인디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혹은 예전 인디씬에서 벌어졌던 그런 신화적인 스타덤을 재현하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쪽에 많이 있죠. 들어보시면 되게 속삭이는 것 같고
1: 맞아요.
0: 심플하고 몽롱하면서 분명히 멜로디도 있고 여러 가지 리듬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극적인 걸 과장하거나 혹은 되게 호소력 있게 만들려고 막 쥐어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1: 맞아요.
0: 만들어놨는데 이런 게 베드룸 팝의 특징이죠.
1: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처음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쭉 한번 들어봤을 때 느낌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0: 네.
1: 다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아, 이 노래 뭐지 하면 이렇게 기억하긴 좀 힘들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0: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몽롱한
1: 맞아요.
0: 이런 느낌. 예전에 이건 옥상 달빛.
2: 네.
0: 네, 옥상 달빛 콘서트를 갔는데 옥상 달빛이 베드룸 팝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근데 게스트로 그 개그맨 장동민 씨가 나오신 거예요.
2: 아, 진짜요?
0: 무대에 올라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무슨 음악이 이렇게 링거 맞고 있는 것 같은 음악을 하냐고 막 우스갯소리를 외고하시는 얘기하시는 약간 베드룸 팝이 그런 느낌이죠.
1: 그렇죠. 좀 힐링
0: 누워 있는 것 같은 아 이런 거. 네.
2: 뭔지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0: 네, 듣고 계신 곡은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라는 곡입니다. 그 영화 바비의 주제곡이었는데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고 또 지금은 빌리 아일리시의 대표적인 발라드 히트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베드룸 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꼭 베드룸 팝 장르의 특징만은 아니다. 201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내향적이고 방에서 혼자 우는 것 같은 네, 이런 조금은 슬픈 인디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그런 분위기 속 하나가 또 베드룸팝이 아닐까
1: 그렇죠.
0: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취향을 가장 잘 들려주는 아티스트가 빌리 아일리시예요. 처음 나왔을 때 이 보컬을 듣고 얘기가 말이 많았어요. 이 노래가 아니라 빌리 아일리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노래 스타일을 위스퍼, 네, 속삭인다고
1: 그쵸.
0: 했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왜 노래를 안 하고 속삭이냐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가 딱 그렇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네. 아무 자극이 없어. 하지만 좀 슬픈 몽롱한 그쵸. 느낌. 이 음악에도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진짜 이 노래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사실 듣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냥 속삭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막상 뭔가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0: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뭐지? 막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표현력이 또 많이 필요한 장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됐기 때문에 네. 또 들으시는 분들도 좋게 들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아, 빌리 아일리시 정말 멋진 아티스트죠.
2: 맞아요.
1: 그쵸, 그쵸. 네.
0: 되게 삐딱한 가사와 감각적인 것도 잘 들려주지만
2: 맞아요.
0: 이렇게 EP나 피아노 반주만으로 이 발라드를 들려줄 때 진짜 호소력이 센 것 같아요.
2: 그쵸, 그쵸. 맞아요.
0: 저도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1: 자, 그럼 대화님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아도이의 그레이스라는 곡을 듣고 계시고요. 그럼 그런 분위기의 팝 분위기가 해외만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베드룸 팝의 유행 이전에 이미 이런 몽롱하고 치밀한 느낌의 인디 팝은 크게 사랑받고 있었다. 네, 어쩌면 더 큰 그림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2017년에 발표가 됐고요. 아도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음반 커버도 상당히 유명한데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주인공들이고 들어보시면 약간 분명히 밴드 편곡이긴 한데 몽롱한 신디사이저 그리고 힘을 뺀 듯한 창법 대중적인 멜로디 네, 이런 게 요즘 홍대 앞에 혹은 뭐 인디팝의 대세다 이렇게 봐야겠죠.
1: 진짜 이렇게 자기 전에 듣기 진짜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예전에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락밴드들의 인기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은 다시 밴드 붐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인디 밴드들이 기타를 세게 들려주는 것보다 조금 칠하고 감각적인 팝을 들려주는 걸 목표로 삼고 변신을 많이 했는데 그 시절에 어떤 미학이 담겨있는 이제 그런 음악이라고 봐야겠죠.
2: 뭔가 노래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 노래에 비디오가 있다면 약간 그 가로등이 이렇게 쫙 있는 길에 버스 하나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보라색 하늘이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0: 보라색
2: 생각이
0: 들었어요. 하늘.
2: 네.
0: 낭만적인데요.
1: 되게 디테일했어요.
2: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곡 더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요?
0: 아무래도 베드룸 팝의 해외에서 먼저 들어온 있었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클레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댄스 추천하겠습니다.
2: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한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청산소.
2: 장항동 청산소 is the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3: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보내주세요. 아이돌 한국어 SNS EBS FM 코리안에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오늘의 심판은 바로 저 이샤입니다. 아리아님과 대한님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 지난주에는 또 제가 이겼었죠. 이번 주에는 누가 승리할지 기대하면서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3: 아, 뭐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야죠.
1: 오, 진짜요?
3: 네.
1: 아리아 씨는요?
4: 자신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3: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2: 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1: 네, 플라워 언더바 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가을이 되니까 여행 가고 싶어져요. 당일치기로 갈 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2: Fall makes me want to go on a trip.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for a day trip?
1: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 있으신가요?
3: 아, 근데 우리나라가 뭐 엄청 넓은 땅은 아니어서 또 웬만하면 맞아. 당일치기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드라이브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제일 좋은 곳은 저는 강원도 같아요. 네, 강원도 뭐 속초, 강릉 이런 곳. 조만간 제가 또 속초 다녀오기로 해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일단 그 산들 막 헤쳐가면서 드라이브할 때 밖에 구경하기 참 좋고
4: 그쵸.
3: 그리고 바닷가 네, 수평선 한번 보고 주변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두세 시간 안에 갔다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우와,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대화님은 그렇게 운전하실 때 여행 간다고 쳤을 때
3: 네.
1: 들으시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나요? 약간 컨셉?
3: 저는 일일이 선곡하기가 좀 약간 귀찮더라고요.
1: 맞아요. 그렇군요.
3: 저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너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의 플레이리스트 말고 네 라이브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호흡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4: 그쵸.
3: 또 라이브만의 어떤 질감이 있기 때문에
1: 오~
3: 그 배경음악으로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유명한 고전 라이브 같은 거
1: 네,
3: 이런 거 그냥 틀어놓습니다.
1: 저는 맨날 플레이리스트 틀어놓는데 저도 라이브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3: 정말 좋아요. 네, 콘서트 전체가 이렇게 녹화된 게 있기 때문에
4: 좋아요, 좋아요.
1: 아리아 씨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가본 곳이 많이 없죠?
4: 저는 집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가는 곳이 뭐냐면 양재천입니다.
3: 양재천 진짜 좋아요.
4: 그렇죠. 가을에도 진짜 예쁘긴 해요.
1: 네. 예뻐. 진짜 예뻐요.
4: 예쁘긴 해요. 그래서 되게 길어서 여기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1: 여러분 양재천 오면 아리아 씨 만날 수 있어요.
4: 저 집순이기 때문에.
1: 혹시 노래가 준비가 되셨나요, 두 분?
3: 네, 준비됐습니다.
4: 네.
1: 그렇다면 누구 먼저 얘기해보고 싶으세요?
4: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1: 랑디, 렛츠고.
4: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곡은 저희 지금 베드룸 팝 장르에 대해 대화 나누고 있잖아요.
1: 맞아요.
4: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베드룸 팝 싱어 중에 Girl in Red라는 가수분 있는데 그분 노래도 제가 한번 저희 투어 갔을 때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숏폼으로 제가 그 노래랑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은 We Fell in Love in October 이고요.
1: So
4: 그래서 10월에 사랑에 빠졌다라는 뜻인데 10월도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랑 되게 짤떡이고 그리고 장르도 베드룸 팝이라서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트립 가면서도 듣기 엄청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완전 추천합니다. Girl in Red의 We Fell in Love in October.
1: 잠시만요. 다시
4: 찍게요.
1: 네, 감사합니다.
4: 이게 왜 거꾸로 나오니?
1: 아니, 파워F인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선곡 이유였어요.
4: 근데 그 노래 뭔지 기억하세요?
1: 아니요.
4: 거의 투어 갔을 때, 러시아 네. 투어 갔을 때 제가 올린 영상에 눈도 내리고 그랬을 때 제가.
1: 혹시 불러줄 수 있어요?
4: My girl, my girl, my girl.
1: 알아요.
4: 그 노래예요.
3: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패배를 벌써 눈앞에 아니요, 두고 아니요. 있는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4: 화이팅입니다.
3: 제 생각엔 이 사연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네. 지금 여행보다도 가을이 왔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아이유 씨의 가을 아침 선곡했는데 오! 빨리 땡 하세요. 네. 또 워낙 이샤 씨가 친절하셔서
1: 아 근데 저도 가을 되면 꼭 듣는 노래요. 네. 그래서 그 공감대가 있어서 일단은
3: 그 가을 아침에 선선한 분위기가 그쵸. 그 음악에서 그냥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기 전에 그 네. 약간은 좀 쌀쌀한 공기가 올 때쯤에 그
3: 맞아요.
1: 온도와 냄새가 있거든요. 네. 그 약간 그게 느껴져요.
4: 열심히 필하시는 모습이 진짜 웃겨요.
3: 아, 네, 뭐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네, 제가 질 것 같지만.
1: 아, 어렵네요. 이 사연에 대한 승자는 아리아 씨 축하드립니다.
4: 두둥, yeah. 감사합니다. 와, 이런. 와, 되게 감사합니다.
1: 너무 네. 너무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 제목과 이유였어요.
4: 감사합니다. Golden Red 진짜 좋은 bedroom pop 아티스트니까 되게 추천해요.
1: 축하드리고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성공 여정은 우리 랑디였고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한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대한이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3: 저 몰랐어요.
1: 진짜요?
3: 오늘 저희 우리 마지막인 거예요?
4: 네. 오늘 마지막이에요.
3: 아, 그렇구나. 아쉬워요.
4: 그렇죠.
3: 진짜죠? 너무 아쉬워요. 정말요.
4: 진짜.
3: 너무 짧았다.
1: 맞아요.
3: 감사합니다. 네, 3주밖에 뵙질 못했네요.
1: 맞아요.
3: 네. 앞으로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네. 무대 아래 관객석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3: 음악도 잘 듣고 있습니다.
4: 또 이런 DJ 기회가 된다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3: 네.
1: 맞아. 저희도 대한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4: 되게 진짜로 되게 기대가 돼요. 네. 맞아요.
1: 그리고 오늘이 저 샤디와 랑디의 스페셜 DJ 마지막 시간인데요.
4: Oh no!
1: 너무 슬퍼요. 진짜 이 첫날에 떨면서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실감이 안 나고요. 또 이렇게 아이돌 한국어 저희 사랑으로 키워주셔가지고 저희가 덕분에 잘 많이 늘어가며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1: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좋은 시간, 좋은 추억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공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팬들, 레디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I love you 합니다.
4: 오 마이 갓. 일단 저희한테 이런 기회 때문에 제가 한국어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되게 리딩도 좀 더 빨라진 것 같고 좀 말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읽는 것 같고 되게 멋있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EBS 사랑해요. 그리고 B님들 작가님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한국인들이랑 레디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맞아요.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4: 네.
1: 네, 다음 주부터는 아이돌 한국어의 DJ로 아스트로의 진진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좋은 날 한국인들 만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4: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모두 사랑하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은 뭔가 좀 다르죠?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아직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인데 마음은 벌써 조금씩 연휴 모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향 가는 길 교통 체증 이미 스트레스고요. 부모님 용돈에 조카들 용돈까지 돈은 술술 나갈 테고요. 또 장보고 음식 장만하고 우리 어머님들 명절 내내 또 주방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런 생각하면 살짝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 실컷 나누고 뭐 많이 먹어도 덜 혼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기다려지는 게 또 추석이죠. 이미 마음 한가득 해피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11 Acorn Lane I Want to be your friend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9월 18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와,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죠? 예. 비록 이번에는 좀 연휴가 짧지만, 뭐,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아, 저는 진짜 이번 추석 때요, 정말 마음 먹었어요. 치링 할 겁니다. 많이 먹을 거예요.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아왔어. 네, 먹고 싶은 거 정말 리스트 만들 겁니다. 정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 한 분 모셔야 합니다. 이 추석 때 다들 모여서 먹으면 대충 한 글쎄요. 2, 3kg 정도 찐다면 이분 집에 가서 먹으면 한 13kg 정도는 찔 것 같은 일산 한상차림 요리사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쌤 집에 근처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냄새가 솔솔 나면서
1: Well, you know what? People for people who like to cook, uh-huh. one of the best things that gives uh-huh. us great happiness and joy uh-huh. is for someone to eat your food like so much and just really see them enjoy the food. Uh-huh. You just keep wanting to feed them.
0: That would be me.
1: That's you.
0: You know.
1: So watch out. Over. If I have you over, be ready.
0: Oh yes. I was born ready. Come on. 저 빨리 초대해 주세요.
1: All right.
0: 배를 이렇게 공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0: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이오피어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AI code of conduct anchored in the statement, people matter more than AI. The framework curbs independent goal setting and AI to AI communication in its own language, with the final rules

0: set to take effect for next generation models starting next year.
1: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명시한 자체 AI 행동 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AI의 독립적 목표 설정이나 자체 언어 소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차세대 모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0: New York City's council,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 is considering a proposal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The sweeping effort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1: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 의회에서 교실 내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종이 시험으로의 복귀와 게임형 교육 앱 제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0: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film cameras, and paper planners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 The Financial Times describes this trend as an anti-AI portfolio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1: 뜨개질과 필름 카메라, 종이 다이어리처럼 느리고 불편한 아날로그 취미를 찾는 소비가 실제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흐름을 AI 투자 열풍의 반대편에 있는 안티 AI 포트폴리오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0: Solo dining, onc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 Nearly 70% of single-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 were at high-end restaurants, costing more than $35 per person,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1: 대충 때우는 식사로 여겨지던 혼밥이 고급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외식 예약 앱의 1인 예약 중 약 70%가 1인당 5만 원 이상 고가 식당에 집중되었고, 뷔페 등의 1인 예약도 크게 급증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0: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AI code of conduct anchored in the statement, "People matter more than AI." The framework curbs independent goal setting and AI-to-AI communication in its own language, with the final rules set to take effect for next-generation models starting next year.
1: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명시한 자체 AI 행동 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AI의 독립적 목표 설정이나 자체 언어 소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차세대 모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AI가 어디까지 알아서 움직여도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2: Well, that is true. And this past week, we talked about even the heads of, you know, like Anthropic. Right. OpenAI, mm-hmm. they all came together and said, okay, this is, you know, we need to slow development.
1: Right.
2: So a lot of people these days are thinking about, we need to do something,
1: mm-hmm.
2: You know, have more guardrails,
1: right, right.
2: and, you know, think about safety. So what Microsoft did was they kind of drafted this AI code of conduct,
1: mm-hmm.
2: which is kind of like a guideline
1: 맞아요.
2: for its employees.
1: Code of conduct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AI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2: Yes, AI code of conduct.
1: Wow.
2: So here, basically, what it's saying is that people are more important than AI, mm-hmm. and that AI is subordinate and mm-hmm. always in service of people. So they're really driving mm-hmm. home the point. AI, don't mm-hmm. do this mm-hmm. if we don't tell you to do anything.
1: Right.
2: Because what AI has been doing, mm-hmm. what I heard recently, was that it kind of does things on its own.
1: Yes. 거짓말도 하잖아요.
2: Mm-hmm. It does.
1: 해킹도 하고요.
2: Yeah.
1: 근데 이게 진짜 무슨 하나의 영화의 앞부분 같지 않아요?
2: Yeah.
1: 영화에서 왜 인간

0: 인간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겁니다. 막
1: 야.
0: 이러는데 또 AI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되겠어. 우리가 뭔가 일을 벌여야겠어. 막 이런 또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1: Yeah, and so basically, it's banning AI from making its own goals and also not allowing AI to AI communication.
0: 아, 맞아요. 예전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금지시킬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모르는 언어로 AI끼리 대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떤 포럼 같은 데서 AI들끼리 놔뒀더니 인간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뭐 인간이 멍청하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계획을 짤수 있다.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더 무서운 거는 자기들만의 랭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1: Yeah,
0: right?
1: there's actually a name for it. It's Neuralese. That's what they call it.
0: 신경망어라고 해서 아예
1: What?
0: term이 생겼군요.
1: 와.
0: 아, 무섭습니다.
1: Yeah.
0: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이 인간의 통제선 안에만 두겠다는 명확한 선을 좀 그은 셈이고요. 진짜 어떤 SF 영화에서 보던 장면 계속 떠오릅니다.
1: Oh,
0: 네.
1: totally.
0: 아,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AI code of conduct anchored in the statement, "People matter more than AI."
0: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를 명시한 자체 AI 행동 강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라고 했어요. So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라고 했는데 이 draft 자체가 초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완성된 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뭐 final draft라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게 AI code of conduct라고 하는 건데요. AI code of conduct. 일단은 code of conduct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1: Okay, a code of conduct is basically a kind of a set of rules or guidelines as to how you should conduct yourself, how you should behave. So usually we have a code of conduct. You know, most companies have a code of conduct. You know, you should do this and you shouldn't do that. I mean, it's not hard rules, but it is, you know, there are strong
0: Right. 뭐
1: guidelines.
0: 예를 들어서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1: That's
0: 된다라든가
1: right.
0: 아니면 뭐 언제까지 뭐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된다. 안
1: That's
0: 그러면은
1: right.
0: 회사에 손해가 갈수 있으므로 뭐 기타 등등 그런 룰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거의 뭐 나라의 법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규칙을 정해놓은 거, 저
1: Yeah.
0: 행동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 행동 강령을 code of conduc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nchored in the statement, 그 statement 안에 뭔가 anchor가 돼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anchor는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의역을 좀 하면 여기서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어떤 말이냐면 people matter more than AI.
1: Okay,
0: Wow.
1: so this is not that difficult. If people matter more, it means that people are more important than AI. So humans are the priority, not you, AI. And so this word matter is interesting because if something matters, it means that it is significant, it's important. And so sometimes, you know, we had that movement, Black Lives Matter. So when you use the word something matters, you're really emphasizing that they are very important and significant.
0: 이거는 i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just ignore, right?
1: No.
0: 정말 이거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다. So matter이라고 하는 게 important 어떻게 보면 좀 verb form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동사라고 볼 수도 있어서 왜 그래서 왜 그런 회화에서도 보면 it doesn't matter,
1: Yeah.
0: doesn't matter
1: Yes.
0: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정말 중요하다 혹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AI보다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1: Yeah.
0: 이런 뜻이
1: That's
0: 되겠네요.
1: right.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framework curbs independent goal setting and AI to AI communication in its own language, with the final rules set to take effect for next generation models starting next year.
0: AI의 독립적 목표 설정이나 자체 언어 소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차세대 모델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가 지금 Independent Goal Setting이라고 하는 것을 curb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Independent Goal Setting 정말 말 그대로 set a goal, right?
1: Yeah.
0: So 알았어. 나는 AI지만 내가 알아서 목표 설정을 할 거야. 이런
1: Right.
0: 것을 지금 커브 시킨다고요?
1: That's right. So if you curb something, it means to control or reduce. So basically, you're trying to control AI from making its own goals.
0: Okay.

0: Like they cannot make any goals without human control.
1: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이걸 가져와서 deliver 해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알아서 이거 다 만들 거야. 내가 목표로 해가지고 결론을 만들 거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0: Absolutely not.
1: 그럼 curbing 한다는 거는 does it mean that it's going to ban something completely or
0: No.
1: Okay.
0: So the idea of curbing is to significantly reduce or even controlling.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and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ould be a little stronger. Like we also say like something, you know, curbs your appetite means it doesn't make you hungry.
1: Right.
0: Right.
1: 근데 완전히 stop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0: That's right.
1: So curb는 완전히 뭐 금지시킨다라는 느낌보다는 제어를 한다는 느낌에 더 가깝겠네요. 그렇죠?
0: Yep.
1: So 여기서는 독립적인 목표 설정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Microsoft has introduced a draft AI code of conduct anchored in the statement, "People matter more than AI." The framework curbs independent goal setting and AI to AI communication in its own language, with the final rules set to take effect for next generation models starting next year.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Us, the duo, with Better Together.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New York City's council,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 is considering a proposal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The sweeping effort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0: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 의회에서 교실 내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종이 시험으로의 복귀와 게임형 교육 앱 제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최대 학군이라고 하죠. 뉴욕시에서 얼마 전에는 AI를 막더니 이번에는 유튜브랑 스마트 기기까지 싹 치우자고 나섰다고 하네요.
1: Yeah, that's right. So they're really pushing plans to reduce any sort of digital device. So YouTube is a big one. Also, Sam, you know, a lot of young kids, they like these gamified apps.
0: Yes.
1: It's like you kind of learn, but it's a game, and it's very appealing.
0: Right.
1: But even that can be very disruptive to brain development. And so the parents are actually very happy about this situation.
0: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요즘에는 모든 것을 좀 게임화 시킨다고 하죠. Gamify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단어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그거를 뭐 몇 개를 맞추면 점수가 막 나오고 그걸 가지고 뭐 다음 동네에 가 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무슨 게임을 만든다. 물론 일단 굉장히 어필링해요. 괜찮다.
1: And to some degree, it could be educational.
0: Yeah.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도파민 자극을 받아서 학습하는 그런 집중력이 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불만이 아주 폭발을 한다고 하네요.
1: Yeah, that's right. And so this is a this is. I feel like if this is successful and if there's a good response, that this kind of ban or these policies could spread all around America.
0: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지친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너무나 디지털화되고
1: It's
0: AI화되고
1: true.
0: 하는 거예요, 그렇죠? Right. 자, 뭐 아이들 뇌 발달과 진짜 공부를 방해한다면 이 최첨단 기술도 잠시 꺼두셔도 좋겠다. 뭐 그런 메시지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New York City's council,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 is considering a proposal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0: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 의회에서 교실 내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New York City's Council, 이게 지금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라고 했어요. Home to라고 하는 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어떤 고향이라기보다는 뭐가 단순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최고의 이제 뭐 학군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It's considering a proposal, 뭔가 제안을 고려 중이죠.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proposal 하는 것 중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Right?
1: Okay, so originally, and I don't know if I ever mentioned this, but pull the plug, and we've talked about this expression
0: before.
1: Once, yes, but basically where this comes from, Sam, is unplugging the life support machines at the hospital.
0: Right.
1: So people who are in a sort of vegetative state, I mean, they're alive, but they're not, they're in a coma. So they put them on life support, we say. And so the decision is, do you pull the plug or do you let them continue to live in this state? That's where this comes from.
0: 그러니까 생명 뭔가 유지 장치 같은 거, 뭐 산소호흡기 같은 거 있는데 그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그럴 때 이제 전원을 뽑는다에서 나오는 거군요.
1: That's right. So it's a very dramatic expression. So if they say pull the plug on YouTube, it's like they're just stopping the life. They're just like cutting it off. Power zero.
0: 이거는 뭐 그냥 curb 정도가 아니네요.
1: 아까 나왔던. No.
0: 이건 그냥 정말 플러그를 뽑는다. So 중단하다, 종료하다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proposal을 consider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 devic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학생들의 이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do away 한다고 나오네요.
1: Yeah, basically this means to get rid of or to remove or to stop using.
0: Right.
1: So do away with and there has to be something. In this case, right?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So

0: it away.
1: 이거 없이 그냥 나는 간다 이런 느낌인가요?
0: Yeah.
1: Away.
0: So it's not necessarily throw away, but do away means like we're not having it in the
1: 아,
0: classroom.
1: 우린 피한다.
0: Yeah.
1: 피해버릴 거다. So do away with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뭐 비슷하게는 뭐 get rid of, remove 정도가 될수 있겠죠. 뭐 없애다, 폐지하다. 가될수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The sweeping effort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1: 종이 시험으로의 복귀와 게임형 교육 앱 제안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실제로 손을 움직이면서 쓰는 거 이런 거 자체도 굉장히 모든 거에 도움이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는
0: Oh,
1: 생각하기
0: it's good for your
1: 때문에.
0: brain.
1: 그래서 이런 굉장히 sweeping effort는요, 전면적인 그 노력을 얘기를 해요.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아까 이미 얘기는 나왔지만 gamification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게임화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타겟해요.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So 진짜 이렇게 종이 시험으로 보는 거 이런 것마저도 under discussion인 채라고 나왔네요.
0: So when you say under discussion,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currently being considered. Right.
1: 그러면 여기서 under이라고 하는 게 진짜 under scrutiny도 그랬지만 한참 뭐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0: It
1: under
0: does,
1: 자체가.
0: absolutely.
1: So 그래서 under discussion이라고 하면 논의 아래에 있다는 거. 결국 논의 중인, 검토 중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쌤이 on the table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0: Yes,
1: 그렇죠?
0: it's on the table.
1: 테이블에
0: Yeah,
1: 올라 있다.
0: they're considering it. They're talking
1: 비슷하게.
0: about it. Yeah.
1: Al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New York City's council, home to the nation's largest school district, is considering a proposal to pull the plug on YouTube in classrooms and do away with students' personal digital devices. The sweeping effort also targets gamified learning apps with a return to traditional paper and pencil exams, also under discussion.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Tori Kelly with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film cameras, and paper planners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 The Financial Times describes this trend as an anti-AI portfolio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1: 뜨개질과 필름 카메라, 종이 다이어리처럼 느리고 불편한 아날로그 취미를 찾는 소비가 실제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흐름을 AI 투자 열풍의 반대편에 있는 안티 AI 포트폴리오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짜 세상이 뭐 여길 가도 AI, 저길 가도 AI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손으로 막 끄적이고 사부작거리는 일에 굉장히 열광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쌤도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색연필 같은 것으로 뭐 끄적끄적 글도 쓰고 하시고 저도 막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2: Right. 네. But it's interesting because we were raised that way. Yeah. So it's hard to imagine these young kids not having that experience. But for them, it's a big deal. For us, that's the normal way it was.
1: 원래 다 하는 거였어요. Yeah.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니팅 이런 거 하셨어요?
2: Well, I did not knitting, but I crocheted.
1: Crochet.
2: And it's 코바늘 뜨기. That's what it is. 코바늘 뜨기. My mom taught me how to crochet. Okay. And those summers were so long. I was so bored right. that I would crochet.
1: 혹시 글쎄요. 저도 예전에 솔직히 초등학교라고 안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때였죠.
2: Yeah. 네.
1: 그때 그 시절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로 세로로 막 줄이 있고요.
2: Yeah.
1: 거기다가 무슨
2: The yarn.
1: 짧은 뭔가 그런 실 같은 거를
2: yeah.
1: 이렇게 뭐로 이렇게 끼워서 빼고 하면은
2: yes.
1: 뭐가 만들어지는 걸 했었거든요.
2: Right.
1: I don't know what it's called though. anyway, 아무튼 그런
2: right.
1: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2: Okay.
1: 네, 작가님이 굉장히 옛날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 맞아요.
2: We
1: 됐어요?
2: are old school.
1: 자, 기술이 뭐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요, 인간이 느끼는 직접 만드는 이 손맛 까지 대체하긴 힘든 것 같습니다.
2: Yeah.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film cameras, and paper planners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
1: 뜨개질과 필름 카메라, 종이 다이어리처럼 느리고 불편한 아날로그 취미를 찾는 소비가 실제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니팅 하는 거, 이렇게 뜨개질하고 이런 거. 그런 pastimes라고 나와 있는데요. pastime은 뭔가 취미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analog pastimes.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analog에서 벌써 느낌이 나왔지만 old schoo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 Oh yeah.
1: yeah.
2: Okay.
1: I so, love this word.
2: I know because we're old school.
1: yes.
2: That's why. So old school can flip. It can be positive. In this case it's charming.
1: Right.
2: But if you can also say it in a negative way. So in this case, old school is just basically what it means. It's old-fashioned
1: right.
2: or traditional. You know, kind of, we talk about like music, retro,
1: yeah.
2: all of that is kind of old school.
1: Uh-huh.
2: And in a way, that is very meant in a positive way.
1: Right. Mm-hmm. 그러니까 old school 같은 경우에는 왠지 old가 들어가니까 너무 구식이다,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positive 할 쓸 때가 더 많죠, 그렇죠?
2: Yeah, these days.
1: Right.
2: But when you describe someone as like maybe his working style is very old school. That could be negative.
1: 결국에는 건 delivery, context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2: Yes.
1: 그래서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뭐 film cameras, film cameras, right?
2: 그거는
1: 사진 찍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0: You know what, Sam? When I used to travel, and I would take, I have a camera, and I would take these, the film, right? And what I would have is a bag that protects the film when it goes through security so that it doesn't damage the film. Yeah.
1: 맞네요. 필름이 데미지가 될수 있으니까
0: From
1: CPU
0: the X-rays.
1: 지나가다가 정말 old
0: Those were
1: school.
0: all
1: Ah,
0: school.
1: 맞아.
0: I'm so old school.
1: Okay. And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Paper planners. 이런 것들이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라고 돼 있는데요. Paper planner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Planners, right?
0: Okay, so I want everyone to know, in Korean, we say 다이어리.
1: 다이어리,
0: yeah.
1: 그렇죠.
0: But really, in English, that means something different. What you're looking for is the word planner.
1: Planner.
0: Okay, a planner is like to schedule, you know, all your schedule things you put on there, to-do list. A diary is like 일기, right? Right.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1: 확실하게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iary는 정말 말 그대로 일기를 쓰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Planner는 뭐 월요일에 뭐가 있고 내가 약속이 있고 3월 며칠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plann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 요즘에는 앱으로 다 하잖아요. Planners도. 근데 진짜 저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가지고 다녔거든요. 거기다 막 쓰고
0: 아이디어
1: 같은 것도.
0: Oh, I still have one.
1: 너무
0: but
1: 좋아요.
0: I don't carry it around, but I have it at home and I write everything on there.
1: 너무 좋습니다.
0: Yeah.
1: 가야 돼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실제 sales growth로 translate 한다는 건요. 뭐 해석이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translate이 뭔가를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Financial Times describes this trend as an anti-AI portfolio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1: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흐름을 AI 투자 열풍의 반대편에 있는 anti-AI 포트폴리오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AI investment boom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그거랑 같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이라고 돼 있는데요. On the flip side는 어떤 면에 있는 걸까요?
0: Well, in this case, you could say on the other side.
1: On the other side.
0: So, right. So, the opposite side. That's what the flip, you know, the whole idea of flipping a coin.
1: Right.
0: You have one side and then the other side. That's what it is if you flip it.
1: 이게 그러니까 뭐 head가 나오느냐, 뭐 tails가 나오느냐,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0: Right.
1: 그렇죠? 그래서 flip은 실제로 동전을 뒤집다, 예를 들어 툭 뒤집다 정도의 뜻인데 on the flip side라고 하면 on the other side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Correct.
1: All 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Old school analog pastimes like knitting, film cameras, and paper planners are translating into actual sales growth. The Financial Times describes this trend as an anti-AI portfolio emerging on the flip side of the global AI investment boom.
1: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Cody Simpson featuring Ziggy Marley with Love.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제가 얘기했었던 이렇게 뭐 이렇게 뚝 해서 뒤로 뽑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Yeah,
0: 그게 스킬 자수라고 하네요.
1: 스킬 자수.
0: 스킬 자수. 저는 그때 하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1: But who cares? It was just fun.
0: 재밌었어요.
1: Yeah.
0: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Solo dining, onc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 Nearly 70% of single-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 were at high-end restaurants, costing more than $35 per person,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0: 대충 때우는 식사로 여겨지던 혼밥이 고급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외식 예약 앱의 1인 예약 중 약 70%가 1인당 5만 원 이상 고가 식당에 집중되었고 뷔페 등의 1인 예약도 크게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진짜 혼밥이라는 걸 생각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나 혼자 밥 먹어 이러면은 식당 좀 눈치도 보고 사람들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1: right.
0: 대충 먹고 나가야지 이런 그림이 좀 이렇게 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 yeah.
0: 요즘에는 지금 파인다이닝이나 막 뷔페 같은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혼자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1: Yes, that's right. So 38.1% single-person reservations. Mm-hmm. That's how much it increased wow. year over year from last year. And then single-person walk-in wait list rose to 48.5%, which is about 50%.
0: Mm-hmm.
1: And about 70% of these reservations, single-person reservations, making reservations at restaurants that are costing over 50,000 won per person.
0: Mm-hmm.
1: And then 100,000 won accounted for about 30%. So we're talking,
0: right.
1: these are not like your average kind of like
0: casual
1: dining. Yeah.
0: Yeah.
1: These are really nice places.
0: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혼자 가가지고, 글쎄요. 뭐 1인당 사실 뭐 몇만 원 쓰는 것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 심지어 10만 원 이상 식당 비중이 약 30%이고 20만 원 초과도요. 초과 식당 예약도 38.7%나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right.
0: 저는 아니 파인다이닝 이런 거는 보통 연인들끼리 많이 가고 아 이거 진짜 큰맘 먹고 이렇게
1: right.
0: 뭐 간다든가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혼자 가서도 이제 먹을 정도면 이제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 먹어도.
1: Well, that's the thing with like millennials and you know younger like not us but maybe younger generation.
0: Right.
1: It's like they enjoy the experience. So I wonder if that could be the reason. Like they like the experience. You know they can't buy the house.
0: You know what?
1: They can't buy the house. So why not enjoy you know fine dining.
0: 그런 걸 그쪽으로 채널 하는 게 될 수 있죠.
1: Oh yeah, it's a trend.
0: Okay.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olo dining, onc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
0: 대충 때우는 식사로 여겨지던 혼밥이 고급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solo dining.

0: 근데 이게 한때는 onc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였습니다. 그러니까 bite이라고 하는 거가 물다도 되지만요. 이런 가볍게 먹는 요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왜 grab a bite to eat 이런 것도 있죠.
1: Right,
0: 짧게
1: right.
0: 먹다 뭐 이게 되겠는데 한때는 그렇게 빨리 먹고 저렴하게 먹고 그런 요기야라고 생각되었던 solo dining이라고 했어요.
1: Yeah.
0: 쌤이 그죠? 우리가 solo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1: Okay,
0: 그렇죠?
1: right. Remember, everyone, solo simply just means alone. It does not mean that you are necessarily single. Yeah, you're doing something alone. In this case, solo dining, you are eating alone. But you could have a boyfriend. You could be
0: You're
1: married.
0: just
1: I don't
0: going there by
1: know.
0: yourself.
1: You
0: That's
1: don't.
0: it,
1: You're just going by yourself.
0: right?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어디선가 뭐 solo travel, solo trip 들으면 아,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여행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1: 안
0: 그렇죠?
1: 됩니다.
0: 그냥 혼자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야
1: That's right.
0: 됩니다. So solo는 혼자 하는 그리고 dining이니까 뭐 외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한때는 그렇게 아, 이거는 quick cheap bite이다. 이것이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So, if something becomes firmly established, it means that it found a place, okay? So, in this case, solo dining, it found a place and it's not going anywhere. It is like took root. It's permanent. I'm here to stay.
0: I'm here to stay.
1: Yeah.
0: 어디 안 가요? So, firm 하다는 게 굉장히 단단한이라는 느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 Yes.
0: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firm tough를 마유가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그 부침두부 좋아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1: Yeah.
0: So, 여기서 firmly 하게 established 돼 있다는 건 확고하게 자리 잡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의 유행보다는 좀 오래 갈것 같아요.
1: It's gonna be here for
0: 느낌이.
1: a while. Yeah.
0: Right.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Nearly 70% of single-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 were at high-end restaurants, costing more than $35 per person,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0: 올해 주요 외식 예약 앱에 1인 예약 중약 70%가 1인당 5만 원 이상 고가 식당에 집중되었고, 뷔페 등의 1인 예약도 크게 급증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죠? 올해 주요 외식 예약 앱에 1인 예약 중약 70%, so nearly 70% of single 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가 어디서냐면 Cheap places가 아니에요. We're at high-end restaurants라고 돼 있네요.
1: All right. So anytime you see this adjective, high-end restaurant, high-end
0: High-end.
1: hotel,
0: Yes.
1: high-end, say for say fashion,
0: Right.
1: it means that it's high quality and usually luxurious.
0: 오, 완전 고급의 느낌이
1: Yes.
0: 있나요?
1: And expensive.
0: Okay. So 정말 맨 위에 있는 끝. 치니까 하이엔드라고 하면 고급의 고가의 정도가 될수 있고 그런 레스토랑스 고가 레스토랑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뭐 $35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면 꽤나 비싼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더 충격적인 게요.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생각 못 해봤거든요. 혼자 뷔페에 간다? 이거 가능할까?
1: I
0: 왜냐하면
1: know.
0: 사람들이 또 보는 시선도 더 많은데.
1: Okay. So Sam, the other day, I was talking to my husband, and he was like, "We're like, oh, how much is the buffet, the lunch buffet? It's like 15만 원 at the hotel, right? Okay, so usually buffets are very expensive. Now, if I were by myself, I'm like, okay, maybe I could, but if you have two people, three
0: That's
1: people,
0: true.
1: or four people, that becomes like 45만 원.
0: Oh, wow.
1: So I kind of understand like how a single person would go.
0: 약간 부담되잖아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
1: Yeah.
0: 그러고 안 되겠습니다. 저 한번 해볼 거예요.
1: Let's do it by
0: 한번
1: ourselves.
0: 해봐야겠어요.
1: Okay.
0: 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lo dining, once seen as just a quick, cheap bite, is becoming a firmly established luxury dining trend. Nearly 70% of single-person reservations on major dining apps this year were at high-end restaurants costing more than $35 per person, while solo bookings at buffets also rose dramatically.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들 몇 개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Old school이라고 하면 옛날 방식의 전통적인.
1: My dad is pretty old school about dating.
0: 우리 아빠는 연애에 대해서는 꽤 옛날 식이야. 요건 약간

0: 네거티브한 느낌이
1: Yeah, it is a little bit.
0: 맞네요. 자, 그리고 do away with something. 뭔가를 없애거나 폐지하다.
1: I wish we could do away with all these pointless meetings.
0: 이런 의미 없는 회의 좀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Yeah, I think so.
0: 자, 뭔가가 something is firmly established라고 하면 확고하게 자리 잡은.
1: Working from home is now firmly established in many companies.
0: 재택근무가 이제 많은 회사에 확실히 자리 잡았죠. 잠깐 temporary 한 게 아니게 되었다라는 느낌이네요. So something is under discussion. Under이라는 게 한참 진행 중이다라는 느낌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논의 중인 뭐 혹은 검토 중인.
1: The new schedule is still under discussion.
0: 새 일정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자, code of conduct. 행동 강령이고요. 행동 수칙입니다.
1: Everyone has to follow the company's code of conduct.
0: 모두가 회사 행동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John Legend. It is All of Me.
0: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0: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는요, 미국의 대학 축구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축구는 이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입니다. 이매 주말 수십만 명이 경기장을 메우고 이 도시 전체가 자기 학교 팀을 위해 울고 웃는 일종의 종교에 가까운데요. 그 중에서도 오랜 전통과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온 한 대학팀이 최근 새로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팀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대학팀이 그 도시 전체의 자부심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샘 학교에서 이런 팀이 있었나요?
1: Oh, of course. We had the UCLA Bruins. Go
0: Oh,
1: Bruins! But I
0: Bruins.
1: never went to the.
0: Hold on. 그냥 동네 쪽이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그런 경우 되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뉴저지 쪽에 있는 그 주립대를 다녔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Red Hawks, 뭐,
1: Yeah,
0: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1: Yes, it's true.
0: 그런 게 있는데, 더 유명한 곳을 응원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1: Yeah.
0: 오히려 남 학교인데.
1: That is
0: 왜냐면
1: true.
0: 그게 굉장히 프라이드거든요.
1: It is huge. I mean, I know that I'm not sure about Korean universities because I've never been to one.
0: 한국도
1: It's,
0: 크죠.
1: but really like college football, college, especially college football or basketball, this is a really big deal.
0: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저희 학교 쪽에서는 뭐 미식 축구냐 아니면 아이스 하키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줬었거든요.
1: Oh, ice hockey because you're close to Canada.
0: Close to, well,
1: More than California.
0: 알겠죠. 캘리포니아보다는 가깝긴 하지만
1: But
0: 아무튼.
1: we weren't known for ice hockey.
0: 아,
1: Yeah,
0: 그냥
1: it was major
0: 풋볼.
1: football. Yeah.
0: 오케이. 오, 갑자기 그때가 막 떠오르면서.
1: Wow.
0: 자, 그렇다면 오늘의 article 만나볼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100 million changed Notre Dame's no advertisement attitude.
0: 1억 달러에 깨진 노터데임의 무광고 원칙. 미국 대학 스포츠, 특히 대학 풋볼은 이 단순한 학교 운동의 수준을 넘어서 수십만 명의 팬과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 최근에는 선수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가 써야 하는 돈도 크게 늘었고요. 이에 따라 여러 대학이 유니폼에 기업 광고를 붙이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인디애나주 노터데임 대학교만큼은 예외였죠. 이 오랫동안 광고 없는 경기장과 유니폼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런 노터데임에도 최근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고 유니폼에 금융회사 로고를 달기도 했습니다. 전통을 중시해온 학교인 만큼 팬들의 반응도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노터데임은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노터데임은 유니폼 깨끗하고요. 스테디움엔 기업 스폰서 광고판조차도 없죠. 들어볼게요.
1: No billboards wink at the crowd from the sidelines or tunnel entrances. What happens on the field beneath the touchdown Jesus mural is meant to be college football at its purest. That's why Notre Dame's recent decision to add an advertising patch on every student athlete's sports jersey has rattled many Fighting Irish faithful.
0: 사이드라인이나 선수 입장 터널에도 관중의 눈길을 끄는 광고판은 없습니다. 터치다운 지저스 벽화 아래 펼쳐지는 경기는 대학 풋볼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최근 모든 학생 선수 유니폼에 광고 패치를 달기로 한 노터데임의 결정에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노터데임 Fighting Irish라고 해서 노터데임 대학교의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또 이름이고요. 거기에 이제 Fighting Irish Faithful이라고 하면 노터데임의 열성 팬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통이 깊을수록 뭔가 돈과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1: Sure.
0: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예전에 왜 제가 말씀드렸죠. 헤비메로 좋아했다고.
1: Yes.
0: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상업적인 걸 하면 안 돼. 막 이래서 그런 헤비메로 밴드들이 뭔가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1: Well, yeah, and it kind of spoils the image, doesn't
0: yeah.
1: it? Right?
0: Uh-huh.
1: It's like you want to keep it pure, away from commercial
0: That's
1: or
0: right.
1: monetary
0: yeah.
1: like things.
0: Mm-hmm.
1: But when they get kind of and you know, here's the thing. When it comes to sports,
0: right.
1: college or professional,
0: right.
1: The sponsorship and the money that you get is tremendous.
0: 아, 엄청난 돈이 들어오죠.
1: So for a college to say no, thank you is a major statement.
0: 그게 이제 pride예요. 정말 pride.
1: It is. That is true.
0: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o billboards wink at the crowd from the sidelines or tunnel entrances.
0: 사이드라인이나 선수들이 입장하는 터널 입구에도 관중의 눈길을 끄는 광고판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보드라고 하면 뭐 빌보드 차트인가? 이 생각만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왜 하이웨이 같은 데 가다 보면
1: yeah.
0: 정말 높은 곳에 뭔가 이렇게 광고판을 해놓잖아요.
1: That's
0: 그런
1: right.
0: 것도 이제 빌보드라고 부르죠. 광고판. 근데 그 no billboards가 wink at the crow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rowd에게 wink를 하지 않는다고요?
1: Okay.
0: Right.
1: So this is kind of a playful way of saying
0: uh-huh.
1: that, you know, the billboards, there are no billboards that wink, meaning, hey, look at me,
0: uh-huh.
1: you know, like
0: wink,
1: kind
0: wink,
1: of wink, wink,
0: wink,
1: look at me, yeah, to get your attention.
0: Mm.
1: So here they're saying that there are no billboards
0: right.
1: that try to get your attention.
0: Mm. 그러니까 wink를 누군가에게 wink하는 게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mm-hmm. 뭔가 유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크라우드들에게 이 빌보드 중에서 윙크하는 빌보드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광고판 자체가 없다.
1: Nope.
0: 아주 퓨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요. From the sidelines or tunnel entrances라고 했는데 tunnel entrances는 선수들이 입장하는 터널 입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from the sidelines는 또 여기서 sideline

0: fence는 어딜까요?
1: So basically, if you have a football field or any field, on the side at the bottom, there are all these like billboards and sponsorships.
0: 뭐 축구를 보든 뭘 보든
1: whatever,
0: 있잖아요.
1: You'll see them all, right? But they don't have it.
0: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장을 보게 되면 이 뭐 스포츠 경기장 사이드라인 구역을 보면 정말 좀 광고들이 막 계속 요즘에는 돌아가잖아요. 옆으로 쓱 하고 밀려가면서.
1: It's like a wallpaper.
0: Right, right. Yeah.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거기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광고가 많이 붙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장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billboards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at happens on the field beneath the touchdown Jesus mural is meant to be college football at its purest.
0: 터치다운 지저스 벽화 아래 펼쳐지는 경기 역시 대학 풋볼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At its fine, purest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가장 pure한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At its finest. 이것도 가장 좋은 이런 느낌이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at's why Notre Dame's recent decision to add an advertising patch on every student athlete sports jersey has rattled many fighting Irish faithful.
0: 그래서 최근 노터데임이 모든 학생 선수의 유니폼에 기업 광고 패치를 달기로 한 결정에 많은 노터데임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입는 jersey에다가 패치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it has rattled many fighting Irish faithful. 아까 fighting Irish faithful은 이 팬들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팬들을 왜 rattle 시켰다고 할까요?
1: Well, if you rattle someone or a group of people, it means that you kind of shake them up. Like it's very they're thrown off balance. That is the idea.
0: 흔들어 버리는 거네요.
1: Yeah, so when you're feeling that way, you're upset, you feel a little shaken, like, what's going on? Like, what happened?
0: 다들 패닉하고, no, yeah. this is not happening.
1: This is not, what, oh. what is the sofa? Why is that patch there?
0: okay, 왜 여기 붙은 거야? 지금 너무, why is there sofa, right? Okay, so 지금 rattle이라고 하는 거, rattlesnake처럼 막 흔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rattle. 써봤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듣겠습니다.
1: No billboards wink at the crowd from the sidelines or tunnel entrances. What happens on the field beneath the touchdown Jesus mural is meant to be college football at its purest. That's why Notre Dame's recent decision to add an advertising patch on every student athlete sports jersey has rattled many fighting Irish faithful.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Tones and I with Dance Monkey.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100 million changed Notre Dame's no advertisement attitude. 1억 달러에 깨진 노터데임의 무광고 원칙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부터 노터데임의 모든 종목 선수들은 유니폼 어깨 근처에 개인 금융회사 소파의 로고를 달고 뛰게 된대요. 이 비공개 계약 조건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6년간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이 넘는 대형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노터데임의 결정이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이 학교가 미국 대학 풋볼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팬층이 두껍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풋볼 명문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는데요. 시대가 바뀐 만큼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 또 학교만의 전통과 색깔까지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지에서는 꽤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현지 스포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1: But Notre Dame, the immediate reaction was people weren't happy and presumed we were selling out by Notre Dame, said Sean Stiers, an evening host at WSBT, a popular sports talk radio station in South Bend, Indiana, and the school's flagship station. On the ESPN talk show, First Take, Chris Rousseau, popularly known as Mad Dog, said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 cut those kind of deals, not a program as steeped in history as Notre Dame.
0: 그렇다고 노터데임이? 사람들의 첫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노터데임이 전통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했죠. 한 스포츠 라디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ESPN 토크쇼 진행자는 이런 계약은 오하이오 주립대 같은 풋볼 공장들이나 하는 일이지 노터데임처럼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t Notre Dame, the immediate reaction was people weren't happy and presumed we were selling out by Notre Dame, said Sean Stiers, an evening host at WSBT, a popular sports talk radio station in South Bend, Indiana, and the school's flagship station.
0: 그렇다고 노터데임이? 사람들의 첫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노터데임이 전통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했죠.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의 유명 스포츠 라디오 방송국 WSBT에서 저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숀 스타이어스의 말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We were selling out by Notre Da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sellout 하고 있다라고 mm-hmm. 표현을 쓰게 됐는데요.
2: Yeah.
0: 얼핏 들으면 우리가 왜 sellout 하면 뭔가 sold out 된다.
2: Yeah.
0: 다 팔린다. 뭐 매진이 됐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느낌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2: Okay, 그렇죠? that's very much right. Just that preposition by changes this definition. If you are sold out by, it's almost like in order to money becomes important and whatever

0: principle or value that you have, it doesn't matter. It's like, I'll take the money.
1: Okay.
0: Yeah, that is the idea. That Notre Dame is like, tradition? 1300억? Okay, I'll take the money.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의 yeah. 원래 그 믿음, 가치 이런 게 있었는데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yeah. 그거에 대해서 진짜 영혼도 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Right.
1: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순수성을 버리고 그냥 셀아웃을 해버린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0: That's it.
1: 그래서 Notre Dame에 의해서 sell out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결국에는 Notre Dame이 순수성을 버리고 돈의 영혼을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Alright, 연결해 볼게요.
0: On the ESPN talk show First Take, Chris Russo, popularly known as Mad Dog, said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 cut those kind of deals, not a program steeped in history as Notre Dame.
1: ESPN의 토크쇼 First Take에서는 매드독으로 잘 알려진 크리스 루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계약은 오하이오 주립대 같은 풋볼 공장이나 하는 일이지 또 노터데임처럼 역사와 전통이 깊은 명문 프로그램이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뭔가 그러면서 그 다른 대학교를 뭐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자 cut deals라고 나왔어요. Cut those kinds of deals 한다. 어떤 학교가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이라고 했는데요. Deal을 cut 한다는 것은 거래가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0: No, absolutely not. It's the opposite. Really, to negotiate a deal,
1: right.
0: And also to kind of and to finalize that deal. So oftentimes we see this in the world of business, right? To cut deals, and it does feel a little bit informal. Like you know, they just cut a deal with them. Like oh, they're getting a lot of money.
1: Yeah.
0: It's like a business deal.
1: 그 계약을 맺는 거네요, 결국.
0: Yeah.
1: 성사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land a deal 이랑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Cut a deal.
0: But the sense of cutting a deal does feel a little bit more like like it's a nice deal. It's a sweet deal.
1: Okay. Yeah. 아주 좋은 계약을 맺는 거. 아주 돈 많이 받았어. 이런 느낌으로. So cut deals or 뭐 land deals 이런 거 계약을 맺거나 성사시키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Not a program as steeped in history as Notre Dame 이라고 했어요. Notre Dame만큼이나 이 history에 steeped 된 프로그램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0: Okay. If it's steeped in history, it's S-T-E-E-P-E-D. It means that it is full of history.
1: Okay.
0: It is rich in history, and it also has, you know, quite a lot of historical meaning.
1: 아, 그러면 이 steeped 돼 있다는 게 원래 차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완전 soaked 돼가지고 싹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0: That's 그러니까 right.
1: 이런 액체에 적셔진, 적신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history에 잘 적셔져서 우러나 있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0: Yeah.
1: 뭐 이렇게 한 거네요. Okay. 자, part 2 다시 드릴게요.
0: But Notre Dame, the immediate reaction was people weren't happy and presumed we were selling out by Notre Dame, said Sean Stiers, an evening host at WSBT, a popular sports talk radio station in South Bend, Indiana, and the school's flagship station. On the ESPN talk show, First Take, Chris Russo, popularly known as Mad Dog, said football factories like Ohio State cut those kind of deals, not a program as steeped in history as Notre Dame.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Gregory Porter with Don't Lose Your Steam. Sitting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100 million changed Notre Dame's no advertisement attitude.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단순히 전통을 지킬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대학 스포츠에서는 좋은 선수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학교 입장에서는 수익을 늘릴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후원 기업 입장에서도 인기 스포츠와 명문 대학의 이름은 매력적인 광고판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노트르담 출신의 전직 스타 선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볼게요.
1: For alumni like Brady Quinn, a star quarterback for the Irish from 2003 to 2006, the patches were a necessary step for Notre Dame to continue to b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sport. But he also said deep-pocketed donors, citing the $150 million football center named for donors, not corporations, and deep reverence among the fan base for the Notre Dame mystique would force athletic officials to show some restraint in the types of corporate deals they sold.
0: 노터데임의 스타 쿼터백이었던 동문 브래디 퀸은 이 광고 패치가 노터데임의 최고의 팀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둑한 후원금과 노터데임의 전통과 명성에 대한 팬들의 깊은 애정을 생각하면 학교 측도 기업 계약에서는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or alumni like Brady Quinn, a star quarterback for the Irish from 2003 to 2006, the patches were a necessary step for Notre Dame to continue to b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sport.
0: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터데임의 간판 쿼터백으로 활약했던 동문 브래디 퀸은 이 광고 패치가 노터데임이 계속해서 최고의 팀 중 하나로 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했어요. 이 patches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옷에 붙이는 거가 were a necessary step for Notre Dame to continue to b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sport.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꼭 필수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1: Yeah, they had to.
0: Yeah.

0: 연결해 볼게요.
1: But he also said deep-pocketed donors, citing the $150 million football center named for donors, not corporations, and deep reverence among the fan base for the Notre Dame mystique would force athletic officials to show some restraint in the types of corporate deals they sold.
0: 하지만 그는 재력이 풍부한 후원자들과 노터데임의 전통과 명성에 대한 팬들의 깊은 존중을 생각하면 학교 측도 기업과의 계약을 맺을 때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 이름이 아닌 후원자들의 이름을 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풋볼 센터를 예로 들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But he also said deep pocketed donors.
1: Yeah.
0: Right?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deep pocketed donors. 뭔가 donor는 뭔가를 기부하는 사람 아닌가요?
1: Yeah, that's right.
0: 근데 왜 파켓이 깊을까요?
1: 깊을까? Okay, so if you have deep pockets, it means literally if you have a pocket, a big pocket.
0: Right.
1: And it goes all the way down to your knee.
0: 무릎까지 가나요?
1: Yeah. You can put a lot of money in there, right? So the idea of having deep pocket means that you have a lot of money. Now, in this case, it's deep-pocketed donors.
0: Right.
1: So people who are donors, investors, and they have deep pockets, it means that they are ready to spend.
0: Wow.
1: They are ready to give away that money.
0: So ready.
1: So ready.
0: 근데 무릎까지 파켓이 돼 있는 건 좀 심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무릎까지 파켓이 돼 있다면 정말 돈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deep-pocketed이라고 하면 재력이 빵빵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굉장히 여기 어려운 듯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reverence라는 게 나와요.
1: reverence. It comes from the word to revere. And to revere, usually we talk about in the context of gods, to revere, something sacred. So it's like a deep respect. And so we usually say to revere God or the temple or the hero. So these are things that you really have great admiration for.
0: Right. 아, 그러니까 엄청나, 이거는 존경을 넘어서는 느낌이네요. Respect 이상이네요.
1: Oh, for sure.
0: Right. 거의
1: it's like holy.
0: 거의 와, 경외심을 얘기할 때 reverence를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you need to show some restraint in the types of corporate deals they sol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So he's saying basically that it's okay to get these corporation sponsorships, but you need to have a little restraint means, you know, control yourself. Don't go too far. You know, I know you want the money, but kind of pull back a little bit.
0: Right.
1: Think about who you're going to get that money from.
0: 아, 그러니까 저기 뭐 돈을 받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존경이 있어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약간의 restraint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 Show some restraint는 자제력을 발휘 하는 거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
1: That's right.
0: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8-3 다시 드릴게요.
1: For alumni like Brady Quinn, a star quarterback for the Irish from 2003 to 2006, the patches were a necessary step for Notre Dame to continue to be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sport. But he also said deep-pocketed donors, citing the $150 million football center named for donors, not corporations, and deep reverence among the fan base for the Notre Dame mystique would force athletic officials to show some restraint in the types of corporate deals they sol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Pharrell Williams with Happy.

0: Deep Dive Daily. $100 million changed Notre Dame's no advertisement attitud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 기업이 거액을 들여 유니폼에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정말 그만큼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이 유니폼에 붙은 작은 로고가 눈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실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지나칠 때도 많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광고가 워낙 많은 시대에는 소비자가 광고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럼 기업들은 왜 스포츠 후원에 계속 돈을 쓰는 걸까요? 실제로 유니폼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바라보는지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How much bang will SoFi get with its bucks? Kelsey Slater, an assistant professor of sports promotion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led a study published this year that tracked people's eyes as they watched Major League Baseball games on television to see how much attention people gave to teams' jersey sponsors. The study found that, on average, viewers spent 1 second looking at jersey sponsorships. After glancing at them once, they were unlikely to look again.
0: SoFi는 이 돈을 들여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TV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추적해 유니폼 스폰서 광고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시청자들이 광고를 보는 시간은 평균 1초에 불과했고 한 번 본 뒤에는 다시 볼 가능성도 낮았다고 합니다. 아니 겨우 2초도 아니에요. 1초 정도. 근데 광고 로고 보는 시간이 이렇게 짧더라도요. 유명 스포츠팀과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좀 큰 이득이라고 하네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이진 않아도 예를 들어 샘이 EBS에서 일한다.
1: Yeah, that's right.
0: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좀 신뢰도가 있겠구나라는 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1: And especially for a team who has not received corporate deals.
0: Right.
1: For them to be on their jersey is a big deal. It's like, oh.
0: 오, 여기랑 뭘 해?
1: Okay.
0: 이러면서.
1: Yeah.
0: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팀에 우리가 조금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티는 크게 내지 않더라도 이미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나 봐요.
1: It's that image.
0: 이 회사는 대단한 회사다. Something like that, right?
1: Yeah.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ow much bang will SoFi get?

0: with its bucks?
1: 그렇다면 소파에는 이 엄청난 돈을 쓰고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How much bang을 소파가 get 할 건가? 그것의 bucks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B-A-N-G, bang 이라고 하는 게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0: Yeah.
1: Right.
0: And a buck is another word for dollar.
1: Dollar,
0: yeah.
1: Right.
0: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you know, get bang for your buck is to get a good value for the money that you spend.
1: Right.
0: So it's like you have a dollar and if it like bangs, it's like what kind of impact does that dollar, will that dollar have?
1: 어떤 뭐 결과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당신의 buck, 한마디로 당신의 dollar를 투자를 해서 어떤 bang, 한마디로 폭발,
0: yeah,
1: 효과 이런
0: right.
1: 것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효과를 소파이가 그들 투자한 돈에 대해서 뭐 얻을 수 있을까
0: 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It? Yeah. Right.
0: Because $100 million is a lot of
1: yeah.
0: money.
1: 그래서 그 표현 있잖아요. The best bang for your buck. 이러면 당신 돈의 최고의 효과. 한마디로 우리말로 가성비 최고의 것을 얘기를 할 때
0: right.
1: The best bang for your buck. 뭐 the buck 정도로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Kelsey Slater, an assistant professor of sports promotion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led a study published this year that tracked people's eyes as they watched Major League Baseball games on television to see how much attention people gave to teams' jersey sponsors.
1: 네브래스카 대학교 스포츠 프로모션 학과 켈시 슬레이터 조교수는 올해 연구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TV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볼 때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추적해 유니폼에 붙은 스폰서 로고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조사한 건데요. 네, 아니 야구 보면은 이제 보통 공 날아가는 것만 보통 많이 보게 되는데
0: yeah.
1: 이거를 진짜 실제로 트래킹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진짜 공에 붙는 것도 있지만 사람 옷 쪽에 붙는지 뭐 이런 걸 좀 실험해봤다고 하고요. 연결해 볼게요.
0: The study found that on average, viewers spent 1 second looking at jersey sponsorships.
1: 연구 결과 시청자들이 유니폼 스폰서 로고를 바라보는 시간은 평균 1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5초를 볼 수도 있고,
0: yeah.
1: 어떤 사람들은 뭐 0.5초가 될 수도 있고.
0: Sure.
1: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the study found that on average,
0: yeah.
1: Viewers spent 1 second.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0: Yeah. So in this case, it just means generally or typically.
1: Mm-hmm.
0: So of course, when we talk about averages, we're taking like the two extreme and then just kind of dividing it
1: and 평균 내는 거죠.
0: That's right. That's right. We're just getting the average. So,
1: okay.
0: But when we say on average, generally, based on the data.
1: 아하. 평균적으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쌤, on average 말고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averagely라고도 쓸 수가 있나요? 실제로 averagely?
0: I don't think I've heard that.
1: 왜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 adverb로 만들려고 하면 뒤에
0: lay no. Oh, no. You would have to say on average.
1: Okay, an average.
0: Yeah,
1: okay.
0: Or the average is. Yeah.
1: Okay, so 평균적으로 지금 뭐 1초 정도 썼다 시간을 looking at jersey sponsorships를 보며라고 돼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0: After glancing at them once, they were unlikely to look again.
1: 한번 힐끗 본 뒤에는 다시 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1초도 아니어서 다시도 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0: Yeah.
1: 그렇죠? Right?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0: So they glance at them once. And if you glance at something, you're taking a quick and very brief look. So it's not like watching. Because basically you're watching the game.
1: Right.
0: But you're glancing at the shirt.
1: 차이가 엄청나죠. Watch
0: yes.
1: 하는 것은 어떤 그 certain period of time 동안 꾸준히 보는 거고. 근데 glance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힐끔 이 정도 아닌가요?
0: Yeah, that's right. That's
1: okay. right. 그게 그러면 우리 흔히 왜 glimps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0: Mm-hmm.
1: 그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0: yeah,
1: 있을까요?
0: Yeah, very much.
1: It's just a glimpse.
0: Mm-hmm.
1: 이거는 그냥
0: yeah.
1: 살짝 보는 거 아주 힐끗 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또 모르겠는데 they were unlikely to look again. 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0: Yeah.
1: You're unlikely to do something 한다는 건 그런 possibility가 떨어진다는 거 아닐까요?
0: Absolutely. So basically it just means that you probably won't. You won't look at it again.
1: 아마 안 볼 거예요.
0: That's right.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 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노트르담은 항상 유니폼 광고를 피해왔잖아.
0: 뭐 1억 달러라면 거절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이었나 보네.
1: 일부 팬들은 학교가 돈 때문에 신념을 저버린다고 하지만 대학 스포츠도 많이 변했으니까.
0: 뭐 1억 달러면 난 이마에 로고도 척하니 붙일 듯.
1: 나는 100달러도 가능.
0: 100달러는 심한데?
1: 100달러?

0: 네, 아니
1: 뭐냐 50달러? 네. 오,
0: 잠깐만요, 더 낮아진다고요? 이러다가 $5 나오겠어요.
1: $5. 네.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1억 달러라면 거절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이었나 보네. 인데요. 일단 문장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Okay. I guess $100 million was too good to pass up. Too good to pass up.
0: Too good to pass up.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1: Yeah.
0: Right.
1: This
0: 뭔가
1: is a great one.
0: 너무 good하다. Pass up 하기에.
1: Yeah.
0: Pass up 한다는 거는 공을 패스하는 느낌인가요?
1: Oh, well, yeah, kind of like it's like I pass. Like, you know, I can't let it go.
0: Okay.
1: Okay, so too good to pass up. So what this means is that something was so great that you couldn't just let go.
0: Okay.
1: Okay, for example, if there is any discount at 70% or 80%, it's too good to pass up.
0: 저 이미 샀어요, 그냥 벌써.
1: That's right.
0: Okay, too good to pass up.
1: Too good. 아. So 50% not enough. It has to go beyond 70%.
0: 잠깐만요. 너무 저기 다 무료로 가져가시려는 느낌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세이빙하는 거 굉장히 잘하시니까. 자, 패스업 한다는 게 결국에는 뭔가 그냥 놓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 같은 데서 oh, that's a pass for me 뭐 이러면 아, 난 그냥 넘어갈래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that's right. Right, right. It's like pass.
0: Pass.
1: No thanks.
0: So pass up or 뭐 opportunities 같은 경우에는 뭐 miss out 한다던가 이런 거 그냥 에이, 그냥 가게 둘 거야 이런 느낌인데 그러기에는
1: That's right.
0: 너무 굿이에요.
1: Absolutely. So like, you mean, if you get a job, and I've seen friends, and the company provides housing, they give you a car, and they give you like a month's vacation.
0: Ooh.
1: And free stock fried options.
0: Fried chicken도 공짜로 주고.
1: Oh, that's a given.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So it is too good to pass up. You have to do it because it's just too good.
0: 아, 이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놓치기에는 너무 괜찮은 이라고 할 때 something is too good to pass up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Yeah.
0: 자, 대화에서 이제 몇 가지 표현을 더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틴 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항상 유니폼 광고를 피해왔다라고 했거든요. 뭔가를 멀리하거나 피한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1: So the expression is steer clear of. And steer, S-T-E-E-R. So it kind of reminds you of driving. Like you're steering, the steering wheel.
0: Steering wheel.
1: Yeah, you steer right, you steer left.
0: Yes.
1: So steer clear of something, you're driving away from it. Means that you are like getting, you know, you want to stay far from it.
0: 아, 그러니까 stay away from something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stay away from something, 뭔가를 멀리하다. 이 표현은 뭐 학창시절에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steer clear of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1: Yeah.
0: 근데 clear of 한다는 게 뭐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Right.
0: 그리고 steer는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steering wheel, 뭔가 운전대처럼 뭔가를 조정하고 이렇게 운전해 가고 하는 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This is a much stronger expression than stay away from.
0: Just to stay away from.
1: Yeah.
0: Okay.
1: It's like, you know, when parents, you've got a teenage son, you better steer clear of those kids, those bad kids over there.
0: All
1: you know who I'm talking about.
0: Oh, yes,
1: right.
0: yes.
1: So it's like, don't even, don't even. Talk to them or say hello.
0: 아, 그러니까 steer clear of 뒤에 나오는 건 뭐가 됐든 정말 안 좋은 거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1: It has to be.
0: Okay,
1: yeah.
0: So steer clear of something. 뭔가를 정말 멀리하다, 정말 피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니폼 광고 진짜 피했잖아요. 아까 내용에서도.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유가 1억 달러면 나 이마에 로고도 척하니 붙일 듯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라 착! 찰싹 붙이는 거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Sam, 네? this was so funny. When I looked at the script,
0: 괜찮았어요?
1: I laughed so hard. Okay, slap a logo. So it's not even like put a logo. If you slap a logo, it's like 착!
0: 이마에 물 붙이고 착! 이런 느낌이네요.
1: Yes.
0: 아, okay. So 단순하게 put은 노타가 되겠지만 slap 하면 척 붙이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 slap A on B, A를 B에 척하니 붙이다. 자, 그럼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Notre Dame has always steered clear of ads on its uniforms.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4: 왕르입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everyone. This is our last day of Catch-Up Week.
0: Catch-Up Week. 못했던 이야기를 쫙 하는 그런 한 주.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mm-hmm. Catch-Up Expressions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 Catch-Up이라고 했나요?
1: Uh-huh.
0: Did you say Catch-Up?
1: I did.
0: Because that is in our expression today.
1: That's right. Once you have finished catching up with your friend, 마무리할 때, you can say, it was great catching up.
0: 그쵸. 마무리할 때가 여기선 핵심이네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얘기를 쭉 나누고 이제 헤어질 때,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t was great catching up. 입니다. 그런데 어제 만난 친구하고 헤어질 때, 오늘 또 만난 친구, 그럴 땐 쓸 수 없죠.
1: 네.
0: 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 It was great catching up.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Okay,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일이나 경험이 막 끝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얘기할 때 보통 it was 뭐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너무 오늘 좋았어. 이런 느낌의 표현을 말할 때 It was로 시작한다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it was. 자, 그러면 it was 다음엔 뭐가 올까요, 여러분? 보통 형용사가 오겠죠.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굉장히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기뻤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great예요. good보다는 더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뭐 감사하거나 즐거웠다라는 거를 극도로 표현하고 싶을 때 it was good 보다는 it was great 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it was good를 써서 너무 별로 안 좋았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조금 더 강조를 할 때 great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 it was great. 이렇게만 말해도 되겠죠. 자, 근데 뭘 하는 게 좋았는지 얘기를 할 때 자, 어떤 것을 해서 정말 좋을지 얘기할 때는 동사 ing 형태를 쓰시면 돼요.

0: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표현이 있죠. 바로 catch up이라는 표현인데요. catch up이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혹은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근황을 이야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atch up의 ing 형태를 쓰면 뭐라고요? catch upping? 아니죠. catching up. 네, catch 단어의 ing 형태를 써셔야 돼요. 그래서 it was great catching up.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 라는 말이 됩니다. It was great catching up. 이 표현 많이 써보시고요. 지금은 연습 해볼까요?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It was great catching up." Now, catching up is a phrasal verb. We're just going to change that verb. It was great, 뭐뭐, ing.
0: ing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it was great 다음에 동사 ing 형태를 써서 뭐뭐 해서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뭐 헤어질 때도 쓸수 있겠지만 어떤 활동이나 경험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쓸수 있는 그러한 멘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떨 때쓸수 있는지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0: chat. 우리 chat. chat. 라고 하면은 뭐 가볍게 대화를 나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당신과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1: You could also say, it was great learning from you.
0: learn 배우다이죠. ing 형태로 만들어서 it was great learning from you. 당신에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라는 말이죠.
1: It was great playing badminton together.
0: 아, 배드민턴을 함께 쳤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It was great playing badminton together. 네, 그래서 배드민턴처럼 구기 종목은 play 동사를 쓰죠. 그래서 playing badminton, doing badminton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playing badminton. 아, 색.
1: Yes.
0: 지난번에 우리 파티했잖아요. It was great celebrating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서 정말 좋았어요.
1: Oh, thanks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요.
0: 이거는 당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파티가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후에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Sure.
0: 상황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 Celebrate가 축하하다, 뭐 기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ing 만들어서 It was great celebrating your birthday 라고 하면 되죠.
1: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0: 어떤 파티나 이런 데 갔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알게 되고 헤어질 때 당신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라고 했는데요. Get to know 누구누구라는 표현은 그냥 아예 세트로 외워주세요. 누구누구를 알게 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두 개죠. Get하고 know. 앞에 동사에 ing 만들어주면 돼요.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1: It was great spending time with you.
0: spend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렇죠? 물론 뭐 돈을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It was great spending time with you.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정말 좋았어요라는 말이죠.
1: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0: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meet가 만나다고요. 당신의 가족을 만나다라는 의미로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당신의 가족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met Jion's family?
1: Oh, yes, I was very nervous.
0: 많이 긴장됐었죠? 하지만
1: 네.
0: 끝나고 나서,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0: It was great sharing this experience.
1: Share, 나누다. This experience, 이 경험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It was great sharing this experience. 이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라는 말이죠.
0: It was great working on the project with you.
1: Working on the project. 자, work on the project는 그 프로젝트에서 일하다 라는 뜻이고요. With you는 당신과 함께 맨 뒤에 붙여줬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 그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It was great working on the project with you. It was great working with you on Start English. Oh. 라고 말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만약에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헤어질 날이 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It was great 다음에는 동사 ing가 온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갈 차례죠.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복습해 볼까요?
0: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1: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0: It was great learning from you.
1: It was great learning from you.
0: It was great playing badminton together.
1: It was great playing badminton together.
0: It was great celebrating your birthday.
1: It was great celebrating your birthday.
0: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1: It was great getting to know you.
0: It was great spending time with you.
1: It was great spending time with you.
0: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1: It was great meeting your family.
0: It was great sharing this experience.
1: It was great sharing this experience.
0: It was great working on the project with you.
1: It was great working on the project with you. 네, 참 좋은 문장들이 많았네요.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시고요. 방금 연습했던 문장들도 많이 연습해서 꼭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먼저 들어볼게요.
2: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3: 저도요. 더 자주 만나요?
2: 물론이죠.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3: 맞아요. 몸 잘 챙기세요.
1: 네, 다음에는 꼭 더 빨리 만나서 너무 캐치업을 오래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가봐야 돼 라는 말을 했어요. 가봐야 한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I have to go?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아하. 알고 계시죠? 저도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 me too 하면 될 것 같고 더 자주 만나요. Let's meet more often. 네, 뭐뭐 하자니까 let's로 시작해도 될 것 같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이죠. Of course? For sure? Sure?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뭐뭐 하지 말아요.
0: 다음에는 next 다음에는 time.
1: Next time. 네, 뭐 기다리다, wait, 잘 조합해 보시고, 맞아요, right,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몸 잘 챙기세요, 뭐 잘 지내, 이런 말인데, take care of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올게요.
4: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5: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4: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5: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1: 자, 처음에 이제 가봐야 해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라고도 했죠.
4: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0: I have to get going.
1: I have to를 시작하면 나 뭐뭐 해야만 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Get going.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가봐야 한다라고 할 때 쓰는 아주 흔한 표현입니다. 물론 I have to go라고만 해도 되지만 get going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보세요.
0: It sounds less urgent to say get going.
1: 맞아요. 좀 덜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I have to go 하면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Oh, I have to get going 이라고 하면 아 이제 좀 가봐야

0: 될것 같아. 라는 그 정도의 의미이죠.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It was great catching up. 저도요, 더 자주 만나요.
2: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1: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0: Me too는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더 자주 만나요로 어떻게 말했다고요?
1: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0: 자, we should. 우리는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미죠. Do this 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거를 해야 할것 같아. 약간 요런 뉘앙스예요. More often, 더 자주. 우리가 지금 한게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catching up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더 자주 해야 할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우리 더 자주 보자. 라는 말을 하는 거죠.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혹은 뭐 more often. 네, 발음은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론이죠.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3: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1: Definitely.
0: 물론이죠를
1: Definitely.
0: 네, definitely라고 했습니다. Definitely는요, 당연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할 때, 강하게 말을 할 때, definitel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1: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0: 네, let's는 뭐뭐 하자잖아요. Let's not wait. 우리 기다리지 맙시다. So long.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맙시다. 언제? Next time.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한 게,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라는 표현인 거죠. 맞아요. 몸잘 챙기세요.
2: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1: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0: 맞아요를
1: Agreed.
0: agreed는 동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gree의 과거 형태죠. 그래서 동의했어요, 저도. 맞아요. 앞에 한 말에 대해서 동일한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맞아요라는 말이. 그래서 agreed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몸잘 챙기세요는
1: Take care of yourself.
0: take care of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잘 보살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ake care of yourself는 당신 자신을 잘 챙기세요. 즉, 몸잘 챙기세요. 잘 챙기세요. 뭐잘 지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작별 인사고요. 뭐 조금 길다 그러면 take care까지만 말해도 돼요. 거기까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 내용을 쭉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3: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2: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3: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2: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원어민처럼 발음할 것이냐? It 여기에만 나오는 T는요, 그냥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돼요. 굳이 it, T 발음 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was는 W를 시작하니까 앞에 의가 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입 모양만 만들어주시면 it was 이렇게 발음이 돼요. Great. 여기도 마찬가지로 T 발음은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고요. Catching up. 약간 연음이 되는 것처럼 catching up.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연습해 볼까요?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It was great catching up. 잘하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푼 후에 It was great catching up. 이렇게 꼭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 하셔야 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1: It was great learning English with you,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한때 보호자로 만났던 사람을 진료실에서 다시 환자로 마주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 아픈 가족을 챙기다 마음의 병을 얻은 경우죠. 예고 없이 시작된 간병. 처음엔 그런대로 가족과 나 둘 모두 잘 챙기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내 일상을 챙기는 게 어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지친 상태에서는 남도 잘 돌볼 수 없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환자와 떨어져 자신만의 일상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돌봄을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하고 다른 가족과 나누어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하려다 사랑하는 마음마저 잃지 마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Friday everyone. This
0: 네.
1: is Juch.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Mm-hmm. 자, 식당에서 이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상황을 볼 텐데요.
1: Right.
0: 주문한 요리가 드디어 짜잔 하고 나온 거예요.
1: Mm.
0: 자,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 양이 훨씬 많은 겁니다.
1: 아, 너무 행복해.
0: 어떠세요? 선생님은 이제 왜 보통 그 파인 다이닝 뭐 이런 곳을 가게 되면
1: 자주는 안 가지만
0: 이만한 접시에 이만큼
1: 네. 조금 주잖아요. 네,
0: 있을 때가 있죠.
1: 그럴 땐 아, 여기는 그냥 자리값이구나. 비싼 이유가 음식보다는 자리가 비싸구나.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죠.
0: 근데 어쩌다 이제 그런 것을 먹어볼 기회가 있다고 할 때 먹어보면 그렇죠. 아, 역시 양이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1: Right. 근데 제가 너무 배고플 때는 파인 다이닝 절대 안 가요.
0: 그렇죠.
1: 근데 아. 그냥 종종 이제 어느 식당을 갔는데
0: 네.
1: 양이 너무 많아. 양 그 포션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제 속으로는 그래 다 못 먹지만 집에 싸가야겠구나.
0: 그렇죠.
1: So we call it doggy bag.
0: Ah, doggy bag.
1: I'll doggy bag this. I'll eat it tomorrow. Right?
0: 요즘도 그런 말을 써요. Doggy bag.
1: Oh, absolutely.
0: 말을.
1: Doggy bag at home.
0: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에게 이걸 주겠다.
1: 그러기 때문에 만든 거죠.
0: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나머지는 싸가서 우리 반려견에게 주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1: right.
0: 말이 doggy bag이긴 한데 꼭 그렇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1: 저는 개가 없기 때문에
0: 네,
1: 반려견
0: 네.
1: 없기 때문에
0: 네.
1: I will be eating the food, the doggy bagged food.
0: 그렇죠. The doggy bag이란 말 자체가 포장해서 나머지는
1: yes.
0: 싸간다 그런 뜻이 되는군요.
1: That's right. Take out.
0: So it's a verb then.
1: Oh, we usually use it as a verb. Can I doggy bag this?
0: Can I doggy bag this?
1: To take home, right?
0: 아 그렇구나. Make it to go 해도 돼요?
1: Oh, we can have it to go. 주로 to go는 처음에 주문할 때 I would like this to go.
0: 아예 포장해서 가지고 간다
1: 그쵸?
0: 할 때
1: yeah. to go.
0: 남은 걸 싸가지고 간다고 할 땐 doggy bag라는 뜻으로
1: 주로 doggy bag으로 많이 써요.
0: Yeah. 그러니까 D-O-G-G-Y 그다음에 B-A-G
1: doggy bag.
0: doggy bag가
1: That's
0: 되겠습니다.
1: Right.
0: 자, 오늘은 그 밖에 또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을지 남은 음식 포장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볼까요?
1: Wow,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요.
0: 저희 식당은 음식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1: 아,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0: 남은 음식은 포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이게 모든 식당에서 이렇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0: 쉽게 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주로 이제 뭐 호텔 이런 데서는
0: 네.
1: 안 해주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0: 네.
1: 뭐좀 호텔만의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0: 왜냐면 가지고 가서 먹었다가 상했을 때 이걸 호텔에게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1: 그런 거 있다.
0: 있대요.
1: 예,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0: 네.
1: 약간 좀 갸우뚱하는 게 식당은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일반 식당과 카페는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라는
0: 뭐가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거 있겠죠.
1: 이유가 있겠죠.
0: 네,
1: 네.
0: 맞아요. 자, 하시면 정말 아까울 경우 많은데, 그죠?
1: 그러니까 어떻게
0: 네.
1: 이거 버려야 되는데.
0: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이 혹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98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지금 그 피자처럼 보여요. 가운데 있는 음식이 굉장히 커요.
1: Oh,
0: 정말.
1: that's a big pizza.
0: 네. 와,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혹은 큰데요. 라고 할 때요.
1: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라고 합니다. 자, expect라는 단어가 의외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온 날,
1: Right.
0: 난 이런 날씨 정말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I was not expecting this.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1: Right. With this
0: 네.
1: much rain.
0: 그렇죠. 네. 그래서 I was not expecting this at all. 이런 표현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1: Right.
0: expect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의례껏 이럴 것이다. 예상하는 걸 말하죠.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an I expected.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than I expected. 이런 말이 뒤에 붙어서
1: Right.
0: 훨씬 더 어떻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군요.
1: 내가 기대했던 사이즈는 딱 이만큼인데
0: 네.
1: 나온 거 보니까 이만큼이야. Wow,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1: Right.
0: 그렇군요. 근데 than I expected 말고도
1: Right.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뭐 기억하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뭐 상상했던 것보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죠.
1: Right. Much smaller than I expected,
0: Right.
1: much longer than I expected.
0: How about much bigger than I thought?
1: That also works. Oh,
0: 그렇죠.
1: this is much bigger than I thought.
0: Right. 혹은 내가 지난번에 와서 먹었을 때보다 오, 훨씬 더 양이 많은데 much bigger than I remembered.
1: 아, 그죠. Then compared to last week,
0: Exactly.
1: much bigger than I remembered.
0: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했었던 것보다 this is much bigger than I imagined 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Imagined.
0: 네.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경우에 따라서 than I expected, than I thought, than I remembered, than I imagined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I wish I could say this more often.
1: 가끔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 막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봤는데 딱 공부하다 보니까 This i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0: 그건 좋은 말이다.
1: 이즈 잉글리시
0: 진짜.
1: 딱 처음 듣자마자 This i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0: 근데 하고 이렇게 숨을
1: 놀랐어요.
0: 참을 정도로 하고 가만히 있다가.
1: 처음엔 기대가 좀 아주 낮았나 봐요. 몰랐으니까.
0: 예.
1: 공부해 보니까 This is so much better than I expected.
0: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1: Of
0: This is
1: course.
0: much better than I expected. 그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expected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요.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들어보세요.
2: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자,
1: Right.
0: 그랬더니 저희 식당은 음식 양이 꽤 많은 편이에요. 라고 해서.
1: Ah,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0: 아하, the portions here, 이곳에서 드리는 음식의 양들은요. The portions here, 어떠냐 하면은 중간에 연결고리 are가 있겠죠.
1: 네.
0: 꽤 후한 편입니다. Pretty generous.
1: You know, there are two things here, portions and generous.
0: Right.
1: Portion, it's basically the amount of food, right?
0: 그렇죠.
1: Different 뭐 식당이 10개가 있으면
0: 네.
1: 똑같은 피자 파는데 어디는 피자가 요만하고 어디는 많이 주고. So we call them portions.
0: Portions.
1: Yeah, the size, the volume of the food.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식의 양이라고 할
1: Yeah.
0: 때 portions. 근데 음식의 1인분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Right.
0: 그 1인분이라고 할때 one serving
1: Serving이라는 표현도 쓰죠.
0: 쓰죠. 예, 네, 뭐 2인분 그러면은
1: Two
0: two
1: servings,
0: servings
1: three
0: 이렇게도
1: servings,
0: 네,
1: sure.
0: serving.

0: 인이란 단어를 그렇게 인분 이렇게도 말하게 그러니까 몇 인분 할 때 쓰더라고요.
1: Right, right.
0: 여기서는 그냥 portions 그냥 양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Mm-hmm. 근데 이곳에서 드리는 음식인지 여러 다른 음식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양들이 다 the portions here are 다 어떠냐면 pretty generous. 선생님, generous라는 말이 나오네요.
1: Generous means very kind and nice. It's a fancy way to say really nice.
0: 어.
1: But here, 이 컨텍스트가 중요하죠. 네. 어느 식당 가니까 거기 포션이 되게 generous해.
0: 어.
1: They're really nice. They give you a lot.
0: 그렇죠. Right. 많이 준다고.
1: Pretty 빼도 그냥 here, generous 그 단어 자체가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0: 어.
1: Big size.
0: A lot of food. They give you a lot of food.
1: They give you a lot of food.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인심이 넉넉하고 후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하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generous인 것 같습니다. 보통 right. generous 하면은 굉장히 그 이제 아주 관대하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분은 뭐 he will, he's very generous, so he will forgive you. 뭐 right, this time, right.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1: Really nice.
0: 그렇죠. Really nice. 착하고 아주 관대하고 뭐 이렇게 말할 때 인심이 아주 후하다. 그럴 때 generous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왜 곳간에서 인심 난다 할 때 그 generous가 되는 거죠. 정말 후하다. 여기서도 양이 많다. They basically give you a lot of food. 이런 right. 말이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라고 한다는 거군요.
1: 이거를 그냥 generous하고 portions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Diane's restaurant gives you generous portions.
0: Generous portions.
1: Generous portions.
0: They give you generous portions there.
1: They give you a lot of food.
0: 아, 여기 음식 양이 후하다라고 right, 할 때 right.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을 적에는 사실은 예, 김치도 딱 세 조각 이렇게 있을 수 있고 which is understandable.
1: Right, right.
0: 네,
1: right.
0: 그렇습니다. They just cannot afford to be that generous these days.
1: 그럴 때도 있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they cannot afford.
0: 그렇죠.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mm-hmm. 그렇지 않은데.
1: Right.
0: 자,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그랬더니 너무 많이 이제 음식을 준 바람에 이거 다 여기서 못 먹을 것 같다고 해요.
1: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0: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그렇군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can finish. 내가 깨끗이 다 먹을 수 있다고. All mm-hmm. of it. 이 음식의 전부 다를 이런 구조가 됩니다.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1: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0: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1: 이 portion 양을 딱 보니까 네. this is so much.
0: 그렇죠.
1: Oh,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0: 그러면 그럴 때 oh, I can't finish all of it. I can't eat all of this.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말할 수 있는 것을
1: sure.
0: 굳이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이라고 한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I can.
1: 이거 확실히 못한다라는 뜻이긴 하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그렇죠.
1: I can't finish all of it. 근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0: 나이스하게?
1: Nice, rude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다 못 먹어요. 이거 좀 rude 하잖아요.
0: 네.
1: 제 생각에는 좀 못 먹을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이런 뉘앙스죠.
0: 아. 대요의 의미가 yep. 바로 네. I don't think I can.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말이
1: That's
0: I
1: right.
0: don't think I can.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을 조금은 조심스럽고
1: yes.
0: 조금은 좀 더 겸손한 톤으로 말할 때 이렇게 I can't 라고 하지 않고 I don't think I can 이라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군요.
1: Exactly.
0: 그리고 finish 하면 선생님 끝내다라는 뜻이잖아요.
1: Right.
0: 근데 우리가 뭐 달리기 하다가도 finish line이 있는
1: right.
0: 것처럼요.
1: Finish 근데, the race.
0: 그 음식을 먹을 때도 finish라고 하게 되나요?
1: 다 먹은 다음에 I'm finished. Thank you.
0: 그럴 때 I am finished가 되는 yeah. 거죠.
1: Can you finish that? Can you finish your pasta?
0: 그렇죠. 나머지 다 파스타 다 드실 거예요? Can you finish the pasta? 그 음식을 깨끗이 끝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을 right. 바로 finish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1: If you can't finish your pasta, I will eat it.
0: 그렇죠. 다 못 드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1: exactly.
0: 여기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all of it, 이것의 전체를 다 all of it, 그것을 finish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자, 이때 I don't think I can이라는 것과 finish, 그다음에 all of it, 그것의 모두 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1: Mm-hmm.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3: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0: 네, I don't think I can.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I don't think I can.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0: 네.
1: I don't like leftovers. I like to finish my food. 근데 이제 너무 많으면, 네. portion이 너무 많으면, there are leftovers. You know, we should pack them up and take it home.
0: 그렇습니다. Yeah.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ack 하게 되면 그냥 싸는 걸 말하죠. 뭐 sure. 짐 싼다고 할 적에도 pack이라고 하는데 pack it up 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그것을 담는다라는 뜻을 좀 더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Pack right. it up.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담는다고. 그래서 뭐 박스에 담는다 해서 box up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wrap up.
1: Sometimes you say wrap. Yeah.
0: Wrap up.
1: We'll
0: 그렇죠.
1: wrap up the leftovers for you.
0: Wrap up the leftovers for you.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죠. 모두 sure. pack it up, 뭐 box it up, wrap it up 해서 up을 같이 써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잘 담는다라는 뜻이 된다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 손님이 직접 담게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Ah, that's right. 네. Many restaurants do that now. Because they're so busy.
0: Right.
1: They just give you a box. Oh, we'll give you a box for you to pack up.
0: Exactly.
1: For you to wrap up. Or box up.
0: Right. 그럼 손님의 입장에서 저희가 담아갈 테니 그 용기를 좀 갖다 달라고
1: right.
0: 라고 할 때 Can I get a to-go box? 이렇게도 많이 묻던데요.
1: Yeah, can I get a to-go box or box to go for my leftovers?
0: Right, 그렇죠. Yeah. 굳이 leftovers라는 단어를 안 써도 그냥 can I get a to-go box라고 하면은 제가 담아갈 용기, 그 박스가 yeah. 좀 필요한데 그걸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1: Perfect.
0: 네, 여기서는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대신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Mm-hmm.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무 좋죠.
1: That'd be great.
0: That'd be great. 그러면 큰 도움이 되니까 아주 좋죠. That right. would be great. 짧게 that'd be great. Thanks.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1: That'd be great.
0: That'd be great. 자,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특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2: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3: That'd be great. Thanks.
0: 네, that'd be라고 방금 발음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또박또박 발음을 해주시려다 보니까 that'd be, 그러니까 that would be를 빨리 발음하신 것 yeah. 같아요.
1: So I think more naturally, we would say that'd be great.
0: That'd be great.
1: 거의 D를 약간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네.
1: That'd be great.
0: 그렇죠. 여기서는 that would가 지금 축약된 거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that'd right. be라고 발음하신 것 같습니다.
1: I think so.
0: That's yeah. great. Okay, 자 이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3: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2: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3: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2: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3: That'd be great. Thank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Okay, are you ready now? 준비되셨나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와,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2: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4: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저희 식당은 모든 음식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2: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4: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0: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2: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4: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0: 그럼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리면 되죠.
2: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4: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0: 그럼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2: That'd be great. Thanks.
4: That'd be great. Thanks.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All 이렇게 right. 저희가 해드리면 되죠. We can 뭐뭐뭐 for you라는 표현은 뭐 다른 경우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 Right.
0: 저희가 뭐 이렇게 해드리면 되죠. We can for you. 특히 서비스가 오가는 데서 많이 쓸 수 있겠네요.
1: We can do it for you.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자폐인 교육이 1960년에야 시작되었다고? 1940년대 영미권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자폐증을 최초로 규정한 후 자폐인들은 사회학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된 채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했죠. 그러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영국에서 자폐인을 위한 특수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역사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들을 바꿔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작은 무지가 상대에게 큰 상처를 남긴 적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누군가 소원을 빌 때 그가 믿는 대상은 해나 달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도 아니라 삶인지도 모르겠다고. 사실 국립과천과학관 채널에 달린 소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도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거나 나쁜 일을 막아달라는 청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문장이었다. 김애란 작가의 책 그랬다고 적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허회경이 부른 오 사랑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학동네에서 펴낸 김혜란 작가의 책 그랬다고 적었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여러 군데에 이렇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던 마음으로 가득 밑줄 그었던 그런 산문집인데요. 오늘 우리 북카페 2부에서 또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이 또 소개해 주실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문장 카펫과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이 고르시는 그 책은 사실 별개의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건데요. 문장 카펫은 또 제가 우르르 이렇게 고르니까요. 읽은 책 중에서. 근데 가끔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통했네 싶었는데요. 오늘 2부에서 이책 얘기 더 실컷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2시까지 북카페와 함께해 주시죠. 릴리 알렌의 Somewhere Only We Know 그리고 잼의 Wish I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유물과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밑창이 뚫린 벼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조선 후기의 학자 추사 김정희는 평생 동안 벼루 10개의 밑창을 구멍내고 천자루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며 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른바 마천십연이라 불리는 맹렬한 기록입니다.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벼루의 바닥이 기어코 뚫린다는 것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과 육체의 고단한 마찰을 의미합니다. 먹을 갈고 붓을 놀리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돌이 깎여나감과 동시에 글을 쓰는 자의 뼈와 살도 함께 마모되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에게 글을 쓴다는 행위는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을 종이 위로 옮기는 가벼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자신의 물리적인 시간을 고스란히 갉아먹어야만 겨우 한 줄의 문장을 얻어낼 수 있는 지독하고 묵직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쓰는 풍경은 이것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매끄러운 유리 액정이나 가벼운 플라스틱 자판을 두드리기만 하면 활자는 순식간에 복제되어 화면을 채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흔적 없이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 물리적인 저항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쓰기와 지우기가 이토록 매끄러워진 무중력의 시대에 글은 더 이상 육체의 고단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기에 쾌적함을 얻은 대신 우리가 쏟아내는 문장의 무게도 가볍게 휘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벼루에 먹을 가는 행위는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지연의 시간이었습니다. 먹이 물에 녹아 새까만 빛을 띠기까지 무수히 팔을 움직여야 하는 그 시간 동안 옛 사람들은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함부로 쏟아내려던 섣부른 말들을 단단하게 정제해냈을 것입니다. 벼루 밑창에 난 둥글고 묵직한 구멍은 그저 학구열을 증명하는 성실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지고 닳아 없어지는 육체를 기꺼이 뗄감으로 삼아 마모되지 않는 정신의 궤적을 남기려 했던 숭고한 투쟁의 증거입니다. 쉽게 쓰이고 더 쉽게 버려지는 가벼운 활자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 박물관 유리장 너머 묵묵히 제 몸을 헐어내며 문장을 잉태했던 그 낡고 차가운 돌덩이를 가만히 응시해봅니다. 타인을 향해 던지는 수많은 말과 글 속에서 과연 내 육체를 온전히 갈아넣을 만큼 단단하고 진실한 문장은 몇 개나 될까요?

이승윤의 커다란 마음 듣고 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 타자 속도 자체가, 활자를 입력하는 속도 자체가 때로는 내가 말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정말 빠른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대인데, 이럴 때, 바로 오늘 일카 같은 글을 만나면, 쿵 하고 좀 입을 딱 다물게 되죠. 아, 조금 더 정제해서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말에 영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 댓글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없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가끔은 내가 어떤 댓글을 썼는지도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한번 이 우리 벼룩이

곧창에 구멍이 날 정도로 이렇게 나를 갈고 닦았던 그 시절의 그 말과 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빈의 넌 내게 특별하고 러비사의 드리머 두곡 듣고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태양이 쏟아지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어느 눈부신 여름 해변입니다. 17살의 소녀 세실은 뜨겁게 달궈진 금빛 모래사장 위에 누워 온몸을 감싸는 바닷바람과 완벽한 나태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세실의 아버지인 철없는 40살의 플레이보이 레몽, 그리고 그의 젊고 가벼운 애인 엘자가 함께입니다. 이들에게 삶이란 그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게 낭비하느냐에 달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한 바람이 불어오듯 완벽했던 그들의 여름 별장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죽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완벽한 기품을 갖춘 40살의 여인 안 라르센입니다. 구김 하나 없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차가운 미소를 짓는 안이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안은 세실의 나태한 일상에 규칙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보이였던 세실의 아버지 레몽의 마음마저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급기야 젊은 애인 엘자를 버리고 안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레몽. 세실의 세상은 거대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안이 어머니가 되어 이 집에 들어온다면 세실이 누려왔던 그 눈부신 자유와 달콤한 방종은 영원히 끝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실은 안의 지성과 우아함을 동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가져올 질서와 도덕이라는 무거운 감옥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소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매미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세실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불안한 경고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사랑과 질투, 맹렬한 동경과 끔찍한 반항심이 끈적이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 위험하게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17살의 소녀는 자신의 그 가볍고 찬란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작고 잔혹한 연극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무대 위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갑니다.

제이크의 골든 아워 띄워드렸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 영원할 것 같았던 여름과 작별하는 찰나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펼쳐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라는 것이 사라진 세상의 끝에 그 폐허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찬란한 여름날을 애틋한 감정 담아서 그리워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 여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아주 서늘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소설이죠. 1954년에 발간된 소설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프랑스 문단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섬세한 심리 소설을 쓴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나이가 너무 어렸던 거죠. 18살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 그 소녀 세실은 17살이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느껴지시죠? 안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 세실 눈에는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젊은 아버지의 애인, 그 젊은 애인과는 조금 느낌이 달랐던 거죠. 나를 속박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거짓으로 뭔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장난이 어떻게 끝을 이어오는지 조금 무섭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지중해의 푸른 물결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늦은 오후. 세실이 꾸며낸 얄팍한 연극은 소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너무나도 완벽하고 끔찍하게 성공하고 맙니다. 세실의 함정에 빠져 다시 젊은 애인 엘자의 품에 안겨 입을 맞추는 아버지 레몽.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목격하는 안.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이성적이었던 아내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고, 그녀의 눈동자에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환멸이 어지럽게 번집니다. 모든 것이 한낱 유희일 뿐이었던 세실의 가벼운 세계가 아니 평생토록 지켜온 진실하고 무거운 삶의 존엄성을 산산조각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는 세실과 레몽을 향해 텅빈 시선을 던지고는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별장을 뛰쳐나갑니다.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고 타이어가 거칠게 자갈밭을 긁으며 달려가는 굉음이 들립니다. 아는 해안가 절벽 도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뽀얗게 일어나는 흙먼지 뒤로 불길한 정적이 맴돌고 세실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듭니다. 단지 그녀가 떠나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와 함께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며 남은 여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가 굽은 길밑 50m 낭떠러지 아래에서 완전히 형체를 잃고 박살난 아내 자동차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위험한 도로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수군거렸지만, 세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짓밟은 자신들의 잔혹함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완벽했던 지중해의 태양은 영원히 빛을 잃었고, 아내 죽음과 함께 세실의 눈부셨던 소녀 시절도 그 서늘한 절벽 아래로 영원히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겨울비가 내리는 파리의 우울한 거리를 세실은 무기력하게 걷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가벼운 연애를 즐기며 웃고 떠드는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어두운 밤, 침대에 홀로 누워 눈을 감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아내 자동차와 그녀의 슬픈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낯선 감정이 세실의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달콤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세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감정을 향해 가만히 인사를 건넵니다. 슬픔이여, 안녕. 영원할 것 같던 여름이 끝나고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어른의 세계로 편입되어버린 한 소녀의 서글픈 첫인사가 차가운 파리의 겨울밤을 적시며 고요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가렛의 연주로 파라디 시실리엔을 듣고 왔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영원할 것 같던 철없는 여름의 끝에서 마주한 그 낯설고 서늘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프랑수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펼쳐봤습니다. 아, 이 서늘한 결말 어떠신가요? 여름에 시작해서 이 도시의 겨울로 휴양지의 감각에서 아, 정말 일상의 그 무거운 그 감정으로 끝을 맺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마 읽으시면 왜이 소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그 프랑스 대중들이 깜짝 놀랐는지 평단과 대중 모두의 찬사를 받았는지 그 충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그내 삶의 가장 완벽했던 여름이 끝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또한뼘 고통스러운 성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더 클래식에 이책 담아두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 김신지 박사가 제철 산문 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카를라 브루니에 누가 나에게 말했어? 그리고 패트릭 브루엘의 주트멍트의 솔직히 말해서 두곡 띄워드릴게요.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박사님, 이제 바로 그 고개를 딱 이렇게 네. 들면서 마이크를 딱 바라보시는 느낌이 박사 티가 제법 납니다.
1: 이제 또 3주차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새 또 사람이 익숙해져서 이제 네. 놀라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네, 박사 나왔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0: 너무 자연스럽게 저도 입에 붙었어요. 박사님으로 이제.
1: 저도 모르게. 네. 저도 이상한 점을 진지하지 못하고.
0: 그러니까요. 아, 좋은데요. 김신지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야기. 아, 근데 이제 또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왠지 골라오신 이 책이 또 이 시기에 정말 제철 산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일단 명절 앞두고 명절과 좀 가족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오늘은 책을 준비해봤고요.
0: 네.
1: 지금 뭐 우리 라디오 하면서 매번 설 연휴
0: 아, 우리 어떻게 보내냐
1: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냈을 건가요?
0: 글쎄요.
1: 그게 매번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딱히.
0: 근데 사실 이게 방송에서가 아니어도 주변에서 뭐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하면 뭐 아주 색다른 얘기가 있는 경우는 잘 없죠.
1: 그죠. 뭐 어디 가지 않는 이상, 네. 그냥 양가 들렀다가 차분히 보낼 예정입니다.
0: 저 뭐 가거나 안 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1: 네. 맞아요.
0: 맞아요.
1: 올해 역시 저도 아마 그렇게 보낼 것 같고요. 그래서 명절, 그때 명절은 어렸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명절이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 정말 그 민족 대이동의 명절이었고 그래서 이 나이 연배도 얼마나 막혔느냐로 알 수 있는 지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뭐 그런 것도 있고.
0: 이게 지금 그러면 어린 시절이어서 유년기의 명절 경험이 체험이 조금 더 강렬하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1: 시대적으로도 그랬죠.
0: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2026년에 예를 들면 뭐 한 8살, 9살짜리 아이들의 그 명절 풍경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1: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러고 이제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 올라온 그 20대 내내도 보면 그때도 모두가 그 고향집으로 떠나서 약간 서울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0: 네, 맞아요.
1: 명절에 내가 이제 일이 생겨서 못 내려가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 서울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와, 정말 거리에 사람이 없다.
0: 네. 네.
1: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뭐 차를 지나곤 하는 분들도 많고 역귀경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도심이 텅텅 비고 모두가 함께 민족 대이동을 해서 어떤 시골 지역에 있는 본가나 이렇게 외가로 가던 그런 네. 기억들을 그때 조금 더 그 시절의 풍경이지 않은가 싶기도 하네요.
0: 그렇죠. 저도 저 유년기에 보내던 명절 풍경 생각하면 백석 시인의 시 같아요. 느낌이. 거기 보면 그 굉장히 향토적

0: 있는 음식들 많이 이름 나오고 이북 음식들 그런 풍경처럼 느껴질 정도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요즘은 정말
1: 그쵸.
0: 가족 구성원들도 많이 달라지고 1인 가구 워낙 많고 이래가지고
1: 맞아요. 그 영향도 정말 클 거예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 형제 팔남매, 저희 어머니 형제 팔남매거든요.
0: 어떻게 그렇게
1: 그
0: 운명인가
1: 민족.
0: 봐요. 어떻게
1: 그래서
0: 팔남매
1: 민족 대이동을 해서 모이면 그 팔남의 자식들까지 하면은 물론 이제 한꺼번에 모이진 않는다고 해도 한꺼번에 모이면 잘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항상 북적였는데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이제 저도 오빠와 이제 형제가 이렇게 각자 오빠와 저만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지금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조부모가 됐을 때는 가족이 훨씬 단출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점인 것 같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데
1: 네.
0: 오늘 그런 의미로 골라오신 책 무엇일지 음악을 듣고 와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전드의 커밍홈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신지 박사가 가지고 온 제철 산문 열어볼까요?
1: 네, 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그랬다고 적었다 가지고 왔습니다.
0: 와, 김혜란 작가의 산문집, 또 산문집으로서는 또 오랜만이어서
1: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최근에 그 장편 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2024년에 나왔고요. 또
0: 네.
1: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 2025년에 나오면서 지금 한국 사회의 풍경을 또 허구의 세계 안에서 세밀하게 그리는 데 집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새 이야기를 담아낸 그릇은 소설집이 아니라 산문집입니다.
0: 네.
1: 그래서 총 3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작가가 오랫동안 들여다본 주제이자 이즈음에 접어들어서 더 넓고 깊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세 가지 관심사인데 사람, 이야기, 일상 이렇게 해서 사람의 얼굴, 이야기의 얼굴, 일상의 얼굴 이렇게 세 부로 나누어서 산문집이 엮어져 있고요. 7년 만에 산문집이어서 아마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0: 네.
1: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좀 등장하는 이야기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여서 추석 명절 앞두고 카페인
0: 네.
1: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제철 산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또 김혜란 작가가 얘기하는 그 가족에 대한 얘기,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 어떤 대목을 고르셨나요?
1: 먼저 그세 개의 빛으로 이루어진 글인데요.
0: 네.
1: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 세 번째 빛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첫 번째 빛은 일단 행사를 앞두고 만난 담당 편집자 K 씨와 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담당 편집자가 안색을 좀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냐 안부를 물었을 때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대답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이 타인 앞에서 아버지 병명을 소리내어 말하다가 이 김혜란 작가도 울컥하고 이 담당 편집자 K씨도 울컥하면서 둘이 서둘러 감정을 좀 수습하고 행사장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0: 네.
1: 나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빛은 그후 아버지의 병이 진행될수록 이 AI에게 의학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의지했던 그 어둠 속의 이 휴대폰 불빛 같은 부분이고요. 다시 세 번째 빛으로 가면 아버지가 이제 병원 생활하시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0: 네.
1: 환시와 선망이 좀 심해지면서 다시 재입원 과정을 준비하면서 고향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마지막 밤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바로 그 장면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낭독 듣겠습니다.

밤이 깊자 아버지와 나는 안방에 자리를 깔고 누웠다. 낙상 위험이 있는 아버지는 바닥에, 나는 그 옆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누구든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어야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엄마는 안방 불을 끄고 아버지 옆에 누운 뒤 습관적으로 TV를 틀었다. 세 칸짜리 서랍장 위에 가분수처럼 올려진 낡은 TV였다. 한 채널에서 가요 무대 스페셜 방송을 틀어주고 있었다. 지난 방송분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애창곡도 여럿 있었다. 무려 40여 년 전 영상도 섞여

화질과 음질이 제각각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노래를 모두 경청했다. 한 손은 계속 엄마 팔에 얹고서 TV 불빛에 얼비쳐 반짝이는 눈으로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는 이웃의 생활 소음이 고스란히 들려왔고 우리는 노래에 대해 한마디씩 얹으며 명랑함을 가장하다 어느새 침묵했다. 어쩌면 엄마도 나도 심지어는 아버지도 이 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임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간 고단함이 쌓여서인지 엄마는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먼저 골아 떨어졌다.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큰 소리로 뭐라 말을 걸자 아버지가 웃으며 쉿 손짓을 했다. 그 모습이 또 너무 친근하고 말짱해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얼마 뒤 가요 무대가 끝나고 TV를 끄자 안방에 어둠과 고요가 찾아왔다. 엄마는 천장을 향해 누운 상태였고 아버지는 엄마 쪽을 향해 몸을 돌린 채 엄마를 계속 어루만졌다. 그러곤 잠들 때까지 한 번도 몸을 틀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와중에 나는 아버지가 엄마 팔뚝에 다시 가만히 손 올리는 모습을 보며 아빠 잘 자 라고 말한 뒤 눈을 감았다. 이 무렵 내가 만난 챗GPT와 K씨의 얼굴 그리고 감춤과 털어놓음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압구정의 빌딩 숲 사이로 막 분홍빛 노을이 질 때 K씨가 황급히 걷었던 어떤 표정도. 언젠가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을 구분하는 법으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누군가 자신의 우는 모습을 서둘러 가리려 한다면 그건 진짜에 가깝고 반대로 상대를 빤히 응시하거나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였다. 그 말은 얼추 맞는 듯하다. 인간에게 한없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기계와 달리 우리는 타인 앞에서 뭔가 자꾸 감추려 한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그러고 보면 내게 같은 고백을 들은 K씨에게는 있고 챗GPT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망설임이었다. 인간은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자주 주저한다. 자신의 말이 혹 옳다 여길지라도 그저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며 망설인 채 말을 삼킨다. 그리고 그 주저와 짐작 사이에 힘겹게 서 있는 어떤 품위와 배려가 있다. 요즘 그런 것을 자주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그 순간에 더 위안을 받았다는 점도. 때론 챗GPT의 지적이고 신속한 조언보다 내 앞에 선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많은 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일 거다.

다 드러내고 다 털어놓는 대신 감추는 마음, 그리고 그걸 알아채고 헤아리는 마음. AI 앞에서 요즘 그런 마음을 자주 생각한다. 어쩌면 문학은 AI와 반대로 자신의 무지를 아주 길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해온 장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삶은 점점 AI 불빛에 감싸질 테지만 한편으로 삶의 몇몇 중요한 빛은 여전히 액정 밖에 있으며 우리가 고개 들어 애써 보려 하지 않는 이상 놓치기 쉽다는 걸 실감하는 중이다. 삶은 액정 위에 푸른 빛뿐 아니라 가요 무대를 경청하는 한 인지장애 노인의 눈빛 속에 있다고. 자신이 무지한 화제 앞에서 황급히 눈물을 훔치는 몸짓 속에 있다고. 그건 인류의 지식을 흠뻑 흡수한 인공지능의 언어만큼 유려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무엇이지만 그렇기에 더 강렬한 형태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과 흔적을 남긴다고 말이다. 그 빛은 여전히 서툰 인간들의 감춤과 드러냄 사이에서, 짐작과 망설임 속에서, 철진한 유행가 속에서 수시로 조그맣게 반짝일 거다. 다만 주위가 너무 환해 잘 드러나지 않

0: 윈터플레이의 세월이 가면 띄워드렸습니다. 김혜란 작가의 책, 그랬다고 적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아, 이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이 부분을 읽어주셨는지 알것 같아요.
1: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봄에 그 손석희의 질문들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AI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간에겐 있지만 AI에게 없는 것이 망설임, 머뭇거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이 그것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버지가 인지장애를 진단받고 그 가족들이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일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아버지가 어떤 병인지 혹시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편집자가 이 인지장애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그 울컥했던 지점과 또그 함부로 말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 편집자도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황급히 자신의 눈시울이 붉어진 걸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위로나 어떤 말을 하기가 힘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0: 그쵸.
1: 그런 반면에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이 글에 등장하는 GPT에 정말 많은 그 의학적인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진료실에서의 시간은 너무 짧고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도 아무 거부감 없이 끊임없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AI이기도 하고,
0: 그쵸.
1: 그래서 얼마나 의지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대한 것을 털어놓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어떤 성숙한 성인도 해주기 어려운 말들로 이 위로를 해준다고 느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편찮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힘이 되고 있을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너무 번민이 많을 때, 그냥 지금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는 여전히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간다움을 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보는 인간다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죄책감도 사랑의 한 방식이고, 때때로 살아있는 자가 사라져가는 자를 품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때는 이 인간으로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대화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어딘가 좀 형식적인 위로일 때나 혹은 전혀 시간의 구애 또 육체의 구애를 받지 않는 기계가 할수 있는 말임을 깨달을 때또 마음이 서늘해지는 지점들이
0: 그쵸.
1: 다소 긴 글이긴 한데요. 이글 안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낭독했던 마무리 부분에 이 K 편집자의 태도와 또 그동안 의지했던 AI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서 오늘 카페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0: 그 아까 언급하신 그 프로그램에서 김혜란 작가가 그 얘기했던 그 망설임에 대한 대답,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고 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공감하고 우리 다
1: 맞아요.
0: 같은 것을 느끼지만 딱 이제 언어화하지 못했던 것을 정확하게 딱 언어화해준 느낌을 또 받았던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보면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면을 만들어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김혜란 작가의
1: 네.
0: 문장들이.
1: 그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최근에 그 온라인에서 주었던 한 장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포스터처럼 되어 있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하면 아래에 되게 이 세대에 대응하는 뭔가가 나와 있을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림과 짧은 글이 짝을 지어 있는 그 이미지였는데, 느리게 읽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 먹기, 지루한 시간 보내기,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하기, 내 직감을 믿어보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때 유행했던 그 리빙 포인트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였는데, 아, 그러네라는 생각이 드는 또 이미지 한 장이기도 했거든요.
0: 그러네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진짜 제철 감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또한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대목을 읽어주실 건가요?
1: 네, 이번에는 그 작가의 아버지가 인지장애 판정을 받고 있고 그 병원 생활을 가족들과 분주히 돕는 중에 이 작가는 소설집 안녕이라 그래서 재교와 삼교를 계속 보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록된 단편 레몬 케이크의 어떤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수정하는
0: 네.
1: 중에도 탐탁지 않음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가게를 정리하다가 본 풍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듣고 가시죠.

아버지를 B요양병원에서 C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전 우리는 힘을 합쳐 이발소를 정리했다. 가게 곳곳에 붙은 머리카락을 치우고 이발용품과 세간 등을 정리하는 시기였다. 이발소 문 앞에는 큰언니가 며칠 전 출력해온 종이가 붙어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터를 처음으로 공들여 둘러봤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벽면 한쪽에 붙은 이용사 면허증이었다. 1976년에 발급된 면허증은 이미 잉크가 증발해 활자 몇 개가 사라져 있었다. 그 옆에 걸린 해바라기 유화는 조악했고 입구 쪽 전자시계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요금표로 시선을 옮기며 잠시 눈이 깊어졌는데 그 안에 이제 사양산업이 된 이발계의 상황과 부모님이 사는 마을의 소박한 물가, 아버지의 노동량과 노동가치 등이 모두 담겨 있어서였다. 조발 15,000원, 세발 10,000원, 소아밋 학생 조발 10,000원, 드라이 7,000원, 면도 12,000원, 염색 15,000원. 한편으론 지금까지의 작가 생활 중 별로 접해본 적 없던 단어 앞에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그러곤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만 여겨왔는데 반대로 나 또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음을 깨달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빈 옷장에 덩그러니 걸린 두 벌의 흰 가운을 보자 아버지가 문득 생생한 개인으로 다가왔다. 평소 어머니가 아버지를 아무리 흉봐도 아버지가 그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이상하게 위험이 느껴지곤 했다. 이용업 도소매 전문업체 전단에 적힌 물품들은 또 얼마나 투박하고 동시에 다양한지.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 때가 되면 그중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르고 업체에 직접 전화했으리라 상상하니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가게 한편에 놓인 마을 친목회 기념패며 냉동고에 든 밥 한 바, 검은색 염색약이 그대로 말라붙은 그릇 등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용한 이발소 한가운데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니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가게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곳은 아버지의 작은 세계였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꾸려온 일과 역사, 인간관계, 취미, 기호식품, 하루 루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이발사로서의 전문성, 지겨움, 자부심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모두 내가 몰랐거나 알려고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레몬케이크에 품은 희미한 불만의 뿌리에 일종의 타자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긴 시간에 걸쳐 이렇게 어엿한 세계를 꾸려온 내 부모를 소설 안에서 너무 약하고 초라한 노인으로만 그려놓은 건 아닐까 하는. 가까운 대상일수록 제대로 봐야 하는데 지레 겁먹고 흘낏 봤구나 싶었다. 어쩌면 그날 이발소에 들르기 전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뵙고 와 그런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었다. 환자가 여럿인데도 이상하리 많지 고요한 다인실에서 나는 온몸이 축 늘어진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약기운에 눈도 못 뜨고 불면 훅 꺼질 듯한 초처럼 누워 있었다. 엄마는 그때도 제일 먼저 내가 누구여? 라 물었고 아버지는 눈을 뜨려 애쓰다 결국 못 뜨곤 희미하게 영숙이 라 대꾸했다. 그게 그날 아버지가 한 말의 전부였다. 아버지는 의식이 흐렸지만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러곤 어딘가 몹시 슬프고 서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정서적인 힘이 아버지를 그리 이끈 듯 했다. 그런데 면회 시간이 끝나갈 즈음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눈을 감은 채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지휘자처럼 움직이는 거였다.
처음 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곧 아버지가 두 손을 떨며 허공에 대고 가위질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진짜 손님 머리라도 만지듯이. 그 모습을 보자 결국 그때까지 참아온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0: 김혜란 작가의 책 그랬다고 적었다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토니 베넷의 음악 The Way You Look Tonight 띄워드렸어요. 아, 이게 아마 들으시면서 눈물 나시는 분들
1: 네.
0: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 부모 자식 사이여서 더 어떤 각자의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0: 네.
1: 직접 그 개인으로서 일궈온 한 사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평소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기도 힘든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님이 아버지의 이용소에 가서 가게를 정리하면서 그제 하나하나 찬찬히 눈에 담았을 때,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 한 개인으로서
0: 네.
1: 아버지가 이룩해온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깊은 눈으로 들여다본 장면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얼마나 이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서로를 이해하고
0: 그렇죠.
1: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사실 그 부모와 자식, 그 가족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으로, 한 개인으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만
0: 네.
1: 여겨왔는데 반대로 나 또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음을. 그 많은 딸들의, 아들들의 심정일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쵸.
1: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 앞에 보면 큰언니가 준비해온 그 인쇄물을 가게의 유리창에 붙이게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실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가게
0: 네.
1: 스쳐 지나면서 많이 보았을 법한
0: 네.
1: 안내문이거든요. 그한장 너머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새삼 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0: 맞아요. 거기다가 구구절절 다쓸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는 사실 그 너머에 있는 마음들까지 좀 헤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1: 맞아요.
0: 이 글을 만난 이상.
1: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 보면서 그 1부에 등장할 때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부분이
0: 네.
1: 나오는데요. 예전에 한번 마쓰다미

0: 미리 작가의 산문집 영원한 외출 소개하면서 아버지 인터뷰하는 장면 소개해드린 거
1: 네.
0: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를 그렇게 인터뷰하니까 굉장히 그 시간을 도쿄에서 딸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옷을 좀 갖춰 입은 상태로 그 정식으로 인터뷰를 대하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이 일부에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작가도 이제 10여 년 전에 어머니의 삶을 먼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많이 하셨던 이야기, 딸들이 또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이제 차근차근 들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입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완결된 서사로 나는
1: 네.
0: 이미 다 들었다. 고정된 판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에게 끝내 마이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다라고 쓰면서,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이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는 말하는 입과 듣는 귀를 정말로 잃어가게 됐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뒤늦게나마 인터뷰를 청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말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들을 수 없고 쉽게 사라진다는 걸
1: 네.
0: 깨달아서였다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굉장히 정식으로 딸이자 작가로서의 이 인터뷰어를 대면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버지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글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가게의 장면도 그렇지만,
1: 네.
0: 가게의 구석구석의 디테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묻고 듣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가 세상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추석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것은 좀 아직은 우리 일주일에 시간이
1: 그쵸.
0: 있으니까 가족을 만나는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또 권해드리고 싶기도 해서였습니다.
1: 진짜 그러네요. 우리 명절 때뭐 절대 묻지 말아야 될몇 가지 말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뭐 인터뷰라고 할순 없지만 그런 질문들 말고 진짜 조금 내가 저 사람을 개인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던지는 그런 질문들 이런 거 진짜 뭐 정식 인터뷰 거창하게 아니어도
0: 맞아요. 일단
1: 한두 개 풍부하시면
0: 인터뷰라는 그
1: 네
0: 표현을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더좋을 것 같아요. 그죠?
1: 네어 진짜 인터뷰라고 하면 모두가 다
0: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
1: 그쵸
0: 한 개인으로서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나의 형제 자매에게 물어본 적
1: 네
0: 없는 것들,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남아있거나, 가장 서러웠던 기억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친구인데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1: 네.
0: 이런 사소한 질문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질문은 어떤 자리에서 하면 좋을까요? 이게 또 둘러앉아서 게임처럼 하면 약간 좀
0: 한낮에는 좀 어려울
1: 분란이.
0: 것 같고요. 조도가 좀 낮아야 될것 같기도
1: 아,
0: 하고요.
1: 조도가 낮아야 된다? 그게 오히려 심적으로 좀 실패 하나하나 풀어가듯이 그렇게,
0: 좀 도란도란
1: 풀기.
0: 얘기할 수 있을
1: 네.
0: 정도의 조도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막상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으니까,
1: 네.
0: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부모님 백문백답이라든지,
1: 많죠, 요즘에.
0: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백문백답 시리즈도 있고요. 그러니까
1: 네.
0: 어떤 질문들을 한 네다섯 개 정도 추려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걱정되신다면은
1: 네.
0: 그렇지 않은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마음속에 좀 담아가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하신 후에 진행해
1: 네.
0: 보실 수 있지 않을까.
1: 신시 작가님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0: 저는 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 썼을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뒤에 더 해야지 하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1: 네.
0: 저도 이 부분 이제 김연아 작가님의 글 읽으면서 아 맞아 내가 그때 본가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동안 잊고 살았구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1: 우리 카페인님들도 마음을 새기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텔라장의 뒷모습, 멜로망스의 꿈의 왈츠 두곡 듣고 갈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김신지 작가와 함께 펼쳐본 책은 김혜란 작가의 그랬다고 적었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마음에 품고 한가위 명절 연휴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1: 네, 일주일의 여유 시간을 드리고 전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베스트 데이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표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이베스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더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 내 옷차림을 마음에 들어하던 순간,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던 사람이 내가 안 보이던 어느 날에 나를 걱정했다는 사실, 그리고요, 내 톡을 받을 때 미소를 짓는 누군가의 얼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고마운 목소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꽤 행복한 사람인 것 같지 않나요? 행복한 바다님들이 모여서 두 배로 행복한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최유리의 노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들으면서 9월 18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금요일 밤에는 왠지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경청에 모여주신 바다님들 참 고맙다. 저 방금 이런 생각했는데 모르셨잖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 내가 입은 옷을, 야, 저거 괜찮은데? 이렇게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내가 톡을 보내면 미소를 짓는 그 표정. 너무 궁금하지만 알 방법은 없어요. 매일 학교랑 학원, 집만 왔다 갔다 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쵸,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분명하다니까요. 또 기분 좋은 일 뭐가 있을까요? 바다님들이 오늘 겪은 일이든, 꿈꾸는 일이든 기분 좋은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속상한 이야기 털어놓으셔도 너무 좋고요. 보내실 곳은 샵 1045,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문자고요. 반디앱 메시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상큼하게 일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케이신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를 들어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같이 들어볼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려운 것 빼고는 무엇이든 다 물어봅니다. DJ 생선님의 질문을 덥석하고 물면 선물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웬만해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일들. 그런데 알고 보면 참 기운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죠? 그런 걸 보면 모른다는 게꼭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혹시 지금 떠오르는 속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모른다와 관련된 속담 중에서 모르는 게 이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한글자입니다. 모르는 게 돈이다? 이거 아닌데. 모르는 게 꿈이다? 아, 이것도 아닌데요. 모르는 게 이것이다에 들어갈 한 글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단디앱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듣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노래 몰라요.

에이핑크의 노래 몰라요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속담 퀴즈를 드려봤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정답은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였습니다. 약이다, 약이다, 약이다, 약이 정답이었어요. 아는 게 힘이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러니까 참 희한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 알면 힘이 되고 몰라도 되는 건 모르는 게좀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장르불문 생선물에 당첨되었는지 아닌지 선물 받으셔야 되니까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은 방송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다님들 저 궁금한 거. 그쵸. 저한테 궁금한 거 많으실 거고, 저랑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바다님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석순의 Happy Alone, 5050의 Like a Bubble.

자, 갓 건져 올린 싱싱한 질문은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자, 오늘 건져 올린 질문은 윤연우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생선님, 아직 질문 받으시죠? 그럼 엄마 목소리로 잔소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알람으로 쓸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에게 해준 요청이네. 이런 것도 너무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자, 들으세요! 너는 진짜 뭐가 될라 그래? 아유, 공부 좀 하면 남을 줘. 탁, 너 잘 되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내가 널 사랑하는 게 문제야. 사랑하는 게. 아니, 네가 불행해지는 걸 내가 어떻게 보니?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불행해질 게 뻔한데 내가. 아유, 사랑이 죄지, 사랑이 죄지.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식이 불행해지는 걸 보겠니? 아유, 공부 좀 해. 누가 지금 나 잘 되려 그래?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아유, 아빠가 잘 돼. 엄마가 잘 돼. 엄마 아빠 죽고라면 너 혼자인데 네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지. 어떻게 하려 그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학교 갈 거야.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정말. 머리 아파. 머리 아프네요, 여러분.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응? 그 알람으로 맞춰 놓으셨어요? 응.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사랑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불행한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어떠한 분야에서 좀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실패도 좀 해보긴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마저도 부모님들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 연우한테 하는 얘기는 정말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어떡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거 어떻게 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 열심히 하세요. 정말. 응?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어나기 싫죠. 일어나기 싫을 때는 제일 직효학은 있는데, 부모님이 쫙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학교 못 가더라도 안 깨우면 되는데, 한번 얘기해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 시간 있다 일어난 다음에 정말로 엄마 왜안 깨웠어? 그러면 야, 네가 학교 가는 거 내가 뭐하러 깨우니?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곧바로 일어나거든요. 딱한 번만 우리 부모님 참으셔서 학교 안 가더라도 내버려 둬보세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제깍제깍 일어날 겁니다. 저의 답변 어떠셨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바다님들이 보내준 질문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윤연우 바다님처럼 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해달라고 해도 너무 좋아요.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에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잔뜩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경청 홈페이지에 산지직송 질문 맛집 게시판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그 게시판에 남기셔도 좋고요. 아이유와 수롱이 함께 부른 잔소리라는 노래, 키키의 I Do Me 두곡 듣고 와서 상큼히 케이시님 얼른 만나볼게요.

숨어서 듣는 명곡. 한때 이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데 어쩐지 다른 사람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노래는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모른 척 해드릴 테니 어쩐지 혼자 듣게 되는 노래 편하게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0: 경청의 프라이데이 나이트를 책임지는 우리 바다냄들이 지치지 않게 에너지를 선물해 주시는 분, 그분이 또 오셨습니다.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요즘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아요.
1: 벌써 질리셨어요, 저.
0: 왜 질려요? 어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큰일
1: 너무
0: 나요.
1: 많이 봐가지고 질리세요, 이제?
0: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너무 좋아서.
1: 그쵸?
0: 정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우리 이미 정 들었죠, 선생님. 우리
0: 정
1: 6개월 같이
0: 들었어요.
1: 했는데요.
0: 6개월을 같이 했어요.
1: 예,
0: 어떻게 하면
1: 선생님.
0: 좋아요, 정말. 좋죠?
1: 네.
0: 아니면 매일 나오세요.
1: 예?
0: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하루에 이걸 이 노래를 들어요를 우리
1: 네.
0: 저거 하는 것처럼 생각의 재료처럼 하루하루 코너로 가는 거지. 한 15분씩.
1: 하루, 일주일 한 번이 좋은 것 같아요.
0: 일주일 한 번이
1: 일주일 한 번이 좋은 것 같아요. 예.
0: 좋아.
1: 왜냐면 또
0: 맞아요.
1: 너무 우리가 막 맛있는 것도 맨날 먹다 보면 질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좀 바다님들한테 좀덜 질리고 싶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는 게 지금이 딱
0: 일주일
1: 좋은 것
0: 정도.
1: 같아요.
0: 그렇죠.
1: 네네.
0: 계속 나면, 또 나왔네, 이럴
1: 어,
0: 거니까.
1: 뭐야, 또 케이스, 아, 또 케이스, 약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0: 아니, 그런데 혼자 듣는 노래가 있으세요?
1: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진짜? 왜? 창피해서요?
1: 창피하다기보단 이 나의 이 뭔가 감성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너 아직도 이 노래 들어? 약간 이렇게 할까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일까봐. 난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새로운 좋은 곡들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 곡들을 아직도 좋아하는 곡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혼자 듣는 것 같아요.
0: 너 아직도 듣네. 아니면 운전하시죠?
1: 네네네.
0: 운전하다가 나 혼자 들을 땐 그냥 듣는데
1: 네.
0: 누가 옆에 있을 때 이렇게
1: 맞아요.
0: 다음 곡 넘기는
1: 맞아요,
0: 거 있죠?
1: 맞아요.
0: 스킵 하는 거,
1: 괜히,
0: 괜히.
1: 이게 여기 껴있었지? 약간 이런.
0: 그러니까 그게 뭐지?
1: 그런 느낌이 숨든 명, 숨어서 듣는 명곡. 내
0: 그쵸. 그런
1: 자신으로는
0: 노래.
1: 이게 너무
0: 맞아.
1: 명곡인데, 남들한테 나이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뭐랄까. 그냥 혼자 듣는 게 너무 좋은 느낌.
0: 저는 트로트 되게 좋아했었는데
1: 네.
0: 예전에 소개팅한 분이랑 같이 차를 타는데 트로트가 나오길래 뭐야 이거? 이러면서
1: 아, 진짜 트로트 너무 서운했겠다.
0: 너 트로트 너무 서운했을 거야.
1: 와, 그
0: 아니
1: 트로트 듣고
0: 너
1: 진짜 너무
0: 아니
1: 서운했겠다.
0: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트로트 가수로서 너무 행복해하지만
1: 네.
0: 그런데 그분이 되게 나이 많게 보일 것 같아서
1: 아.
0: 안 그래도 나이 많은데 트로트까지 들으면
1: 근데 뭐 요즘
0: 아유
1: 트로트는 다 엄청
0: 아버님이랄까 봐.
1: 영해졌잖아요, 트로트가. 요즘
0: 진짜
1: 막 20대 분들, 10대들도 다 듣고, 이제.
0: 트로트 좋아하세요?
1: 네, 저도 트로트 좋아요.
0: 어떤 노래?
1: 뭐, 어머나, 이런 거
0: 어머나,
1: 좋아하고, 네.
0: 따단 따단 딴,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얄미운 사람이다. 어머나, 그거죠.
1: 어머나도 좋아하고, 뭐, 트로트 웬만한 건다 알죠, 저도. 네,
0: 그러세요?
1: 대중화가 됐잖아요, 이제.
0: 아니면 저것도 한번 나가보세요.
1: 뭐요?
0: 미스트롯, 뭐, 파이브, 뭐, 이런 거.
1: 아. 전 제가 좋아요, 지금. 지금의 제가 좋아요.
0: 지금의
1: 네네.
0: 뭔가 변화를 싫구나.
1: 저는
0: 변하지
1: 변화를,
0: 않고.
1: 지금 이것도 하려고 지금 10년을 해서 지금 이 정도
0: 아, 겨우 이제
1: 익숙해졌는데,
0: 자리
1: 이제 겨우
0: 잡았는데.
1: 익숙해졌는데, 여기서 또 바꾸면.

0: 번째 노래는 뭘까요?
1: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하다.
0: 그래요?
1: 이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라는 노래가
0: 전
1: 있어요.
0: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더 너츠?
1: 근데 이게 옛날 노래다 보니까 그
0: 예.
1: 가사가 굉장히 조금 지금 들으면 약간 오글거리거든요. 왜냐면 뭐 약간 미니홈피 감성이 좀 있어서
0: 예.
1: 내 눈을 원하면 그대가 가져요. 내 심장을 원하면 얼마든 가져요. 약간 이런 내 심장을
0: 진짜
1: 줄 만큼 사랑한다. 약간 이런
0: 내
1: 마음이거든요.
0: 심장을 원하면 얼마든
1: 근데
0: 가져요?
1: 요즘은 이런 가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0: 없죠.
1: 근데 저는 이게 야 이건 아직도 참사랑이다라고 생각할
0: 와,
1: 정도로
0: 옛날엔 이게 통했다고?
1: 이거
0: 내 심장을 원할 리는 없잖아.
1: 그러니까 뭔가 내 눈을 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거죠. 내 심장을 떼어줄 만큼 내가 간이식을 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
0: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그런
1: 아니죠.
0: 생각도 들어요.
1: 옛날은 좀더 과하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0: 일부러 그러나?
1: 오,
0: 심장을 주고 싶은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저는
1: 심장을 어떻게
0: 한
1: 주지?
0: 명도 없었어.
1: 심장 못줄 거예요. 아, 심장 못 줘요. 왜냐면 모르겠다.
0: 난 진짜 한 명도 없었어.
1: 저도요. 만약에 뭐제
0: 심장은 내가 가질 거야.
1: 내 심장을 버리고 막 부모님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심장을
0: 부모님이요?
1: 버려서라도 뭔가 내 심장으로 뭔가 이식을 해드려야
0: 근데
1: 되거나
0: 그게 가능할까?
1: 이런 건할수 있을 것
0: 저는
1: 같은데
0: 그런
1: 연인은
0: 생각을
1: 아직
0: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아니, 진짜로. 저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줄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줄수 있을까요? 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
1: 근데 저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
0: 진짜?
1: 1순위라서
0: 정말? 오빠.
1: 오빠는 완전 줘요.
0: 심장을?
1: 저는 네, 그걸 만약 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빠가 만약에
0: 와.
1: 세상에서 사라지면 내가 살수 있을까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0: 오빠?
1: 네, 오빠.
0: 진짜?
1: 진짜로요. 저는 오빠가
0: 대박이다.
1: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한테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오빠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오빠도 수현아, 너가 만약에 뭔가
0: 없으면?
1: 교도소를 가게 된다?
0: 교도소?
1: 그러면
0: 뭘로? 나 그게 더
1: 그러니까
0: 궁금하다.
1: 그렇다고 하면
0: 아니, 가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게 뭔것
1: 그러니까
0: 같아?
1: 저희가 원래 막 스릴러나 이런 추격하는 걸 좋아해요.
0: 그런 거
1: 그러니까
0: 말고요.
1: 제가
0: 빨리
1: 갑자기
0: 교도소에 뭘로
1: 근데
0: 갈것
1: 여기
0: 같아?
1: EBS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가정하에 그러니까 저희 오빠는 막 그러게 나는 너 대신 진짜 죄를 덮어 쓸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저도 오빠한테 나는
0: 진짜로?
1: 네, 이 세상에
0: 웬일이야? 이게
1: 근데 베프야
0: 가능하구나.
1: 베프 둘이 친구가 없는데 둘이 놀아서 그래요 둘이 놀아서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제 반쪽 같아요 저는
0: 와, 어떻게
1: 진짜로
0: 그러지? 어렸을 때안 싸웠어요?
1: 어렸을 때 많이 싸웠죠
0: 그런데 그렇게 친해요?
1: 네, 그
0: 난 그건 진짜
1: 근데 제가
0: 신기하다.
1: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암튼,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 심장을 주고 싶은 오빠 혹은 엄마 아빠 세 명한테는 심장 줄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와,
1: 완전 줄수 있어요.
0: 그럼 이게 오글거린다기보다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심장 진짜 떼줄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그러게요.
0: 그리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뮤지컬도 좋아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아마 배우 지현우님,
1: 오,
0: 그분이
1: 맞아요.
0: 더 너츠의 기타리스트였대요.
1: 맞아요.
0: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네요.
1: 기타리스트셨어요. 보컬도 아니고 기타리스트.
0: 기타도 잘 치고 얼굴도 되게
1: 노래도 잘하세요.
0: 훈훈하게 생기셨고
1: 맞아요.
0: 노래도 잘하세요?
1: 노래 잘하세요.
0: 와, 멋지다. 근데
1: 대박이죠.
0: 이 지현우님 같은 분들한테는 심장을 못 주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가족은 되는데 이제 아직 정말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 그걸
0: 그다음에
1: 기대하고 있다.
0: 한곡더 들어볼까요, 또?
1: 그 린의 고민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모르세요?
0: 몰라요.
1: 근데 여기 이제 요거 노래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피처링으로 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랩이 완전히 굉장해요. 뭔가 약간, 뭔가,
0: 오글거려요?
1: 한 캐산 핸드폰을 지우고, 뭔가 이, 눈 감아도 네 생각이 나, 울고 울어도 눈물이
0: 와, 이거
1: 나. 막 이런
0: 들어봐야겠다.
1: 감정이 막 약간 연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막, 막 이러는데, 이게 약간
0: 야, 이거
1: 남들은 좀 오글거려 할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0: 아니, 노래 제목에 피처링 해금이라고 돼 있는데 해금이 가수분인가요?
1: 네네네, 피처링 하신 분.
0: 진짜?
1: 네, 베베민용이라고 옛날에 활동하신 발라드 그룹에 그랩 하셨었어요,
0: 그러면
1: 당시에.
0: 랩을 베베민용님이 하신 거예요?
1: 베베민용이 그 그룹 명이고요.
0: 해금님이?
1: 해금님이, 네.
0: 난널 지웠어,
1: 약간
0: 이거를?
1: 이렇게, 울고 울어도 눈물이다! 막 이렇게. 제 취향이에요. 내
0: 완전
1: 취향, 뭐,
0: 두곡
1: 어떡할
0: 다,
1: 거야.
0: 그쵸? 두곡 다. 우리 혼자 있을 때 듣는 노래, 케이시님의 취향이 듬뿍 담긴 두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더 너치의 내 사람입니다. 해금이 피처링한 린의 노래, 곰인형.

0: 와, 이걸 혼자 듣는 노래라기보다 혼자 들을 수밖에 없는 노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이 들어요?
1: 너무 재밌죠.
0: 와, 이게 정말 어떤 이런 이게 컨셉인가? 오글송이잖아요, 두곡 다. 대박이다. 첫 번째
1: 재밌지 않아요?
0: 노래는
1: 네.
0: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더
1: 맞아요.
0: 넣지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가 맨 마지막 후렴구가 눈,
1: 맞아요. 심장.
0: 심장, 그다음에 숨.
1: 맞아요.
0: 숨은 또 어떻게 해?
1: 내 숨까지 가지라 이거야. 그만큼 너무 썰을 사랑한다 이런 느낌.
0: 입 냄새 날것 같아, 숨 가지면. 나 어떡하면 좋아? 어쩜 이렇게, 그리고
1: 아, 너무 웃기다.
0: 두 번째 노래는 대박이네요, 정말.
1: 너무 재밌죠, 그쵸?
0: 그러니까 고민형을 받은 거예요?
1: 네.
0: 보통 남자친구가 고민형 해주는 거 되게 싫잖아요.
1: 근데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큰
0: 유행이었지.
1: 고민형 써주는 거.
0: 저도 접은 적 있어요.
1: 아, 너무 싫어. 이거 버리는 것도 이래요. 종량제 봉투? 제일 큰 거에 안 들어가. 그래서 맨날 알죠. 그 재활용 수거함에 맨날 그 꼬질꼬질한 고민형들이 다 버려져 있잖아.
0: 고민형 큰 거. 그치,
1: 그니까요.
0: 그거.
1: 아우,
0: 그거
1: 그
0: 준적
1: 치우기도 힘들어요,
0: 있어. 그거
1: 진짜.
0: 생일날 준적 있는데. 그런데
1: 어머, 어머.
0: 어떻게 뭐 밥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1: 그 너무
0: 널 잊는
1: 애절하죠,
0: 거
1: 근데요?
0: 그것만 안
1: 백녀들
0: 된대잖아.
1: 사랑한 게 아닌데. 너무 짜릿해요, 전 너무 맨날 따라 불러요, 진짜로.
0: 1번을 지우고 뭐다 지워봐도
1: 맞아요.
0: 안 돼, 안
1: 안돼,
0: 돼,
1: 안
0: 안 돼, 안 돼.
1: 돼.
0: 나 미치겠다, 정말.
1: 아, 진짜
0: 어디서 또
1: 웃기다.
0: 이런 노래를 또.
1: 너무 좋아요.
0: 진짜 이거
1: 이거.
0: 혼자 들어야 돼요. 누구랑 어떻게 들어, 이걸.
1: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 노래 좋다 말하면 이제 그 친구와 소울메이트 되는 거예요, 진짜.
0: 소름
1: 같이 이제
0: 돋는 거지.
1: 노래방 가서 내가 린 선배님
0: 와.
1: 할게, 너가 혜금님을 맡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딴건다 돼. 막 이런 거.
1: 너무
0: 아, 거기도
1: 웃기잖아요.
0: 자막이 지나가겠네. 노래방
1: 그럼요.
0: 가면.
1: 무조건이죠.
0: 해봤어요?
1: 해봤죠. 100년을 사랑한 게 아닌데, 숟가락만 들어도 자꾸 네 생각에 눈물이 나.
0: 근데 또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노래를
1: 진짜
0: 하면서
1: 울, 이렇게 하면
0: 진짜
1: 울어.
0: 헤어진 애가 있을 수
1: 울죠,
0: 있잖아.
1: 그럼 이거.
0: 그러면 이제
1: 100% 울어요.

0: 웃을 수 없잖아, 그러면.
1: 그럼요.
0: 그럼 또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요?
1: 해야죠, 해야죠. 외기투합, 외기투합. 더
0: 의기투합을?
1: 좋은 남자 만나자! 이러면서. 마음껏 슬퍼하자! 막
0: 나 너무 싫어. 너무 싫다,
1: 오늘은
0: 진짜.
1: 울고 내일부터 웃는 거야! 이러면서. 뭔지 아시죠? 이런 거.
0: 안 줄 알지. 너무
1: 아,
0: 좋다,
1: 너무 웃기다.
0: 진짜. 너무 웃긴다,
1: 그럼
0: 정말.
1: 혹시 생선님은 혼자 저처럼 이렇게 몰래 듣는 노래 있으세요?
0: 저 오늘 그랬어요.
1: 뭐예요?
0: 오늘 8시, 7시 정도에 차 안에서.
1: 네. 뭐 들으셨는데요?
0: 미발표곡.
1: 아, 선생님의 곡?
0: 9월 30일 날 나오는 제이의 빛과 같이 만든 노래. 빨리 제목 물어봐 주세요.
1: 예, 제목이 뭔데요?
0: 아브라스탄 마카스티뽀.
1: What?
0: 아무튼 좋은 노래예요.
1: 아브라사카파트쿠?
0: 아브라스탄 마카스티뽀.
1: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곡 듣고 싶은데 그 정승진님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그래
1: 네.
0: 넌할수 있어. 그래
1: 아.
0: 너는 할수 있어고 부제가 가로 열고 아브라스탄 마카스티뽀.
1: 부제 진짜 너무 어렵다.
0: 제가
1: 그
0: 랩을 맡았습니다.
1: 제이레빗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힐링이잖아,
0: 그러니까요.
1: 딱
0: 그럼
1: 봐도.
0: 녹음 같이 했어요.
1: 너무 재밌고 너무 영광이시다.
0: 응,
1: 이거.
0: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1: 진짜요?
0: 그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1: 아니,
0: 제이레빗.
1: 그런데 막 저랑도 듀엣하고 싶다고 하고, 여기저기 그냥 다 듀엣하고 싶으신가 봐요.
0: 그렇게 막 얘기해 놓으면 걸려드는 데가 있어요.
1: 아, 그 제이레빗님들이.
0: 사랑하는 제이레빗 그거 아니에요. 그거
1: 그러니까요.
0: 아니에요.
1: 근데 너무 힐링 될것 같아요. 너무 벌써 좋을 것 같은데요?
0: 너무 좋다니까. 난 정말
1: 저는
0: 제이레빗
1: 아직도 좋아요.
0: 전생에
1: 요즘
0: 뭐
1: 너
0: 있었었나
1: 마냥,
0: 봐. 요즘 너 마냥
1: 마냥 잔고민이
0: 고민이 많아.
1: 많아.
0: 얼마나
1: 너무
0: 좋아
1: 좋잖아요.
0: 정말.
1: 근데 그 상큼한 목소리에 승재 씨 목소리 딱 나오는 거예요?
0: 그래 너는 할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 오, 재밌겠다.
0: 그런데 예 좋아요. 거기서 저는 랩을 맡았어요
1: 랩이요?
0: 랩을. 예.
1: 어떡해요? 백년을 사랑한 게 아닌데.
0: 아니야. 알았어. 마카스티포.
1: 아, 진짜요?
0: 예. 그게 중간 중간에 계속 나와요.
1: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이거? 승재 쌤이 하자고 한
0: 제가요.
1: 거예요?
0: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기
1: 네. 오, 진짜
0: 바랍니다.
1: 기대돼요, 이거는.
0: 기대되죠.
1: 진짜 한번 발매일 날 들어볼게요.
0: 발매일날
1: 네.
0: 경청을 통해서 우리
1: 오.
0: 발매일날 경청에서
1: 라이브?
0: 첫 곡이랑
1: 네.
0: 세 번째 곡까지 계속 그 노래만 들을 예정이거든요.
1: 에브리셀리 끝쪽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0: 어우,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떠들다 보니까
1: 네.
0: 벌써 1부 끝곡을 들을 시간이 됐네요. 바다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나이가 조금 있는 부모님 세대의 바다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세기말 발라드 감성.
1: 오.
0: 보이스의 노래, 너만의 천사가 되어.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누구신가요?
2: 저는 케이씨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케이시님이시구나.
0: 네.
1: 어쩐 일이세요?
0: 저 매주 금요일 오는데요.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매주 금요일 이 노래를 들어요를 함께 해주시는 케이시님. 케이시님의 선곡, 그리고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좋은 음악 많이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듣고 있죠?
0: 네, 오늘은 어쩐지 혼자 듣게 되는 노래를
1: 아, 두
0: 듣고
1: 곡.
0: 있어요.
1: 1부에서 들었던 추천곡 두 곡은 오그라드는 오글송이었잖아요.
0: 예, 맞아요.
1: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맞아요.
1: 옛날 노래를 주로 혼자 들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0: 네.
1: 아니면 중독성 있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혼자 듣는 노래 중에서. 수능
0: 맞아요.
1: 금지곡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것들 계속 귀에 맴돌아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따라 부르고 하는 것들. 케이시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0: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혼자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엘리베이터에서 어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거기가 진짜 정숙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진짜 무의식으로 그냥 그 정숙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뭐 정막이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혼자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롤리폴리 롤리롤리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1: 왜?
0: 그냥 몰라 그냥 나온 거예요.
1: 그래서 사람들이 다
0: 네,
1: 쳐다봤어요?
0: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쳐다보고 알았어. 아, 이게
1: 내가
0: 입
1: 노래를
0: 밖으로
1: 불렀구나.
0: 나왔구나.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는 거, 그럴
1: 그럴
0: 때가
1: 때 있지, 그럴
0: 있잖아요.
1: 때 있지.
0: 그래서
1: 뭔지 알지,
0: 막,
1: 뭔지
0: 뭐, 딴
1: 알지.
0: 생각하면서 혼자 그냥 그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는 노래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롤리폴리, 롤리롤리 이러면서 걸어간 거예요.
1: 어머, 어머.
0: 근데 진짜 너무 창피했고,
1: 춤잘 추세요?
0: 춤못 춰요.
1: 그러면 이 노래를 춤추면서 부르질 않고, 그냥?
0: 그냥 이 발음이 너무 재밌잖아요.
1: 롤리폴리,
0: 리 롤리
1: 롤리롤리폴리.
0: 폴리 이거를 계속 불렀는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1: 창피했었던 기억이
0: 창피했었던 기억이
1: 나서.
0: 있었던 노래예요.
1: 근데 너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0: 맞아요.
1: 계속 부르게 되는.
0: 맞아요.
1: 이거는 혼자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서 계속 부르게 되는 노래네요. 그러니까.
0: 계속 맴도는 거예요. 혼자
1: 계속
0: 밥을 먹을 때도
1: 맴도는구나.
0: 머릿속에서 맴돌고.
1: 진짜 수능 금지곡 같은 곡이네.
0: 맞아요.
1: 맞네요.
0: 많잖아요. 수능 금지송 막
1: 맞아요.
0: I'm your man 막 이런 거 있고.
1: I'm your man이 뭐예요?
0: I'm your man. 여여맨 그대여 따라다다 나만 아는
1: 유명한 수능 금지곡이라
0: 나
1: 그러네요.
0: 유명한 수능 금지 이거랑 그래 Who's babe I'm your babe Who's babe I'm your babe
1: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들을
0: 이거랑요
1: 노래.
0: 이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기 OST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노래 아직도 하냐고 물을까봐 너무 뒤처진 애 같을까봐 혼자 듣는 노래인데.
1: 어머.
0: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 아세요? 그 성형
1: 알죠.
0: 수술을 해서 진짜 예쁜 사람으로 변해서 원래 백스테이지에서 보컬 부르시던 분이 이제 무대 나와서 노래하는
1: 그렇게 얼굴이 바뀐 다음에
0: 인생도 좀 바뀌는
1: 교통사고 났는데
0: 맞아요
1: 막 되게
0: 맞아요 막코
1: 친절해지는.
0: 피 흘리고 나오시는데 막
1: 괜찮아요
0: 막
1: 막
0: 갑자기
1: 이러면서.
0: 샤라라니까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건데
1: 예.
0: 여기서 나온 그 김아중 님이 부르신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마리아, 아베
0: 아베 마리아.
1: 마리아.
0: 이거 너무 좋아요, 저.
1: 너무 좋아요, 맞아.
0: 이게 뭔가 사람이 약간 힘이 생긴달까?
1: 이거 김아중님이 부른 거예요?
0: 직접 부르신 거예요.
1: 와, 노래 너무
0: 너무 잘하시죠?
1: 잘한다. 최고다.
0: 전이 노래 아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오래됐잖아요, 영화가. 한 20년 됐나? 근데 그래서 이걸 아직도 듣냐고 할까봐 혼자 들어요.
1: 혼자 들어요.
0: 마리.
1: 제목이 마리아예요?
0: 네.
1: 오, 나이 노래 진짜
0: 너무
1: 좋아요.
0: 좋잖아요, 이거.
1: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노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서 아주 절정 부분에도 이 노래가 쫙 나오고,
0: 맞아요.
1: 티아라에서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부르는 노래, 롤리폴리, 김아중의 마리아.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티아라의 롤리폴리라는 중독성 있는 노래, 김아중의 말이야. 오랜만에 들었는데 정말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지
0: 정말.
1: 않아요?
0: 예.
1: 지금 시작해.
0: 예.
1: 뭔가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0: 그, 잘 들어보니까, 아베 마리아를 앞에 거기를 아주 세게 발음을, 그쵸,
1: 맞아,
0: 그쵸.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렇게 너무 좋다. 그래서 되게 힘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1: 오, 뭔가
0: 왜요?
1: 전문적이네요, 진짜.
0: 전문적이죠?
1: 맞아요,
0: 저
1: 맞아요.
0: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9월 30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아브라카
0: 아브라스탄
1: 브라바라.
0: 마카스티포.
1: 아브라스탄만 더가, 예, 그러네.
0: 맞아, 이렇게 신나면
1: 그러니까
0: 신나게 노래
1: 뭐,
0: 부르면
1: 내가 좋아하면
0: 돼요.
1: 됐지.
0: 아니, 롤리폴리를, 아니,
1: 뭐.
0: 어때? 엘리베이터에 들을
1: 아니,
0: 수
1: 뭐또 최신곡
0: 있지.
1: 모를 수 있지. 나 옛날 곡 많이
0: 아이, 그럼.
1: 알아.
0: 거기가 장례식장만 아니면 언제든지 막 신나게 불러도 돼요.
1: 그니까요. 맞아요. 거의, 아유, 진짜 장례적으로 안 되죠.
0: 그렇지,
1: 그냥 엘리베이터.
0: 롤리폴리를. 엘리베이터. 그쵸?
1: 예.
0: 좋습니다. 자, 이 노래가 참 좋아. 그런데,
1: 네.
0: 옆에서 너이 노래 아직도 들어? 이럴까봐 혼자만 몰래 감춰서 듣는 노래. 오글거려서 혼자 듣는 노래도 있었고,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도 있었고,
1: 네.
0: 마리아라는 곡은 너무 좋은데 너 아직도 이 노래 들었니? 라는,
1: 맞아.
0: 그래서, 혼자 듣는 노래도 있었고요. 어쩐지 혼자 듣게 되는 노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1: 네.
0: 아직 두 곡이 우리에게 남아있네요. 어떤 노래일까요?
1: 다음 노래는요,
0: 예.
1: 좀 부끄러워요.
0: 어우,
1: 근데
0: 또
1: 또나 같은 사람도
0: 부끄러워요.
1: 진짜 많을 거예요. 우리
0: 뭔데요?
1: 시대 때 여성분들이라면 꽃보다 남자 그 드라마 내용도 조금 많이 오글거리잖아요. 막
0: 그렇지.
1: 재벌이 나와서
0: F4죠?
1: F4, 야 금잔디 뭐 돛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막 이런 거할수 있는
0: 나노
1: 그런
0: 좋아하냐는 이거 아니죠?
1: 그거는 상속자들.
0: 상속자.
1: 제가 또요 계통을 꿰뚫고
0: 그거
1: 있거든요.
0: 캘리포니아에서,
1: 아우,
0: 그쵸?
1: 그럼요.
0: 영화관에서. 나노
1: 그럼요.
0: 좋아하냐.
1: 나노 좋아하냐? 그
0: 아,
1: 영,
0: 나
1: 그,
0: 진짜. 명대사들이
1: 김영인가? 하여튼 뭐였지?
0: 많아.
1: 뭐 이름 있어요.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계보를 다 좋아하거든요.
0: 그
1: 그
0: 계보?
1: 오글거리는 그 계보를 제가 다 사랑해요. 막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 뭐 미남이시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미남이 시네는 모르겠다. 얼마 전에 송강님이랑 한소희님의 거의 데뷔작 그 송강님나
1: 알고 있지만인가?
0: 알고 있지만이었나? 그랬었나요?
1: 네네네네.
0: 그것도 오글거리는 대사가 있었나? 그것도?
1: 아, 근데 여기 계보랑은 조금
0: 아,
1: 다른,
0: 좀 다른
1: 거긴 약간
0: 계보.
1: 로맨스, 멜로 느낌이면 이 계보가 있어요. 확실히. 이 재벌이 나오고,
0: 재벌 나오는
1: 이
0: 거 있지.
1: 재벌과 서민이 나와서
0: 서민이
1: 사랑에
0: 나오지.
1: 빠지고, 뭔지 아시죠?
0: 그리고 항상 그 재벌들 파티 하는데 그 서민이 뭐 하는데 또 나오거나
1: 맞아. 뭐,
0: 아니면
1: 서빙하고 있어.
0: 서빙,
1: 서빙하고 있어. 그래서
0: 맞아. 근데
1: 이제
0: 누가
1: 그,
0: 흘려. 막 이렇게 딱, 네
1: 일부러.
0: 안에서 어떡해? 막
1: 그러면
0: 이러면서.
1: 이제 주인공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털 모피 입혀주고. 털 모피 어깨에 둘러지면서, 애기야,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0: 애기야, 가자, 맞아.
1: 뭔지 알죠? 이런 느낌! 제가, 너무 재밌잖아요.
0: 나한테는 이 여자가 전도현이고, 나한테는 이 여자가
1: 아,
0: 뭐, 막 이런 거. 아, 길라임, 맞아,
1: 길라임! 아,
0: 길라임!
1: 시크릿
0: 시크릿 카드!
1: 가든! 선생님 다
0: 다
1: 봤네요. 아니,
0: 봤어요!
1: 전 이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0: 나도 너무 좋아해.
1: 우리 역시, 우리가 소녀 감성이 맞아,
0: 소녀
1: 그죠? 완전 소녀
0: 완전 애견
1: 감성이잖아요.
0: 남다.
1: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걸 몇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OST예요. 그래서 약간 그, 요 드라마 보는 것도 약간 좀 숨기면서
0: 근데 왜
1: 봤고,
0: 숨었어요?
1: 저는 약간 테토녀니까. 나는 막 약간 로키 이런 거 봐야 되고, 뭔가 나는, 레옹 이런 거 봐야 될것 같은데? 약간,
0: 레옹.
1: 레옹 이런 거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막
0: 레옹은
1: 다이아드 보고, 막
0: 멜로잖아.
1: 그렇게 하지 마.
0: 레옹은요,
1: 그렇게.
0: 화분.
1: 근데 하여튼 막 내가 막 다이아드나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고 막 분노의 질주 볼것 같은 애가
0: 끝내줘.
1: 꽃보다 남자를 본대.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잖아요.
0: 안
1: 그래서 되게
0: 실망 안
1: 숨어서
0: 해요.
1: 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라는 노래.
0: 아, 좋아요?
1: 전주만 들으셔도 벌써 깨르릉 하실 거예요, 진짜.
0: 깨르릉,
1: 네.
0: 깨르릉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1: 네.
0: 또 하나.

0: 는요 마지막 노래네요.
1: 다음 노래는요, 사실 제가 일본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오.
1: 근데 이게 되게 일본의 고등학생의 그런 짝사랑하는 내용이에요.
0: 오.
1: 그래서 제목도 약간 스키다까라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0: 스키다까라?
1: 좋아하니까 이런 거요.
0: 스키다까라?
1: 그러니까 막 내용이 약간 이런 거야. 너가 막 멋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좋아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0: 스키다카라나 아브라스키 마카스티프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1: 스키 다까라 이건 일본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0: 일본어라도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아브라스타
1: 비슷할
0: 마카스티프도
1: 수 있음. 아직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유이카가 부른 스키 다까라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0: 예.
1: 조금 의미가 다르게 짝사랑하는 노래라서 이 노래도 뭔가 짝사랑하는 상대를 보면서 이어폰으로 뭔가 혼자 숨어서 들어야 될것 같은.
0: 이것도 남자 노래네요. 그러니까
1: 아니 무슨 남자
0: 결국은.
1: 노래예요? 제 마음을 노래하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남자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두
1: 진짜
0: 노래.
1: 저 이렇게 하면 저 이미지 안 좋아하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0: 이미지 안 좋아지게 뭐가 있어요?
1: 선생님 너무 몰아가잖아요. 나 엄마 때려야겠다 진짜.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남자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랑에 대한
0: 아니
1: 노래예요.
0: 여기서 이제
1: 짝사랑에 대한.
0: 꽃보다 남자 주제곡 썸데이에 알고 있나요?
1: 제목이
0: 그리고
1: 그거라고요, 선생님.
0: 짝사랑하는 노래라서 뭔가 이 노래도
1: 숨어서
0: 숨어서
1: 들어야
0: 들어야
1: 될것 같다.
0: 된다라는
1: 네.
0: 조용히 한번 숨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1: 숨어서, 네.
0: 두 노래 듣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 이어서 유이카의 스키다카라.

0: 정승재의 경청, 어쩐지 혼자 듣게 되는 노래, 우리 케이시님의 선곡이었어요.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주제곡이었었던 썸데이에 알고 있나요? 어우, 너무 좋네요.
1: 괜찮죠?
0: 예, 진짜 딱 그때 느낌, 되게 애절한 남자 보컬의 목소리가 참 좋았었던 노래였고요. 그리고 짝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라서 혼자 들 이거 혼자 안 들어도 주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1: 아니, 그냥 뭔가 짝사랑은 사람들한테 말 못하잖아요. 근데
0: 네.
1: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느낌인데 하고서 뭔가
0: 어,
1: 공감할 수
0: 정말 나도
1: 있잖아요.
0: 이런 느낌인데 유이카님의 스키다카라라는 노래인데 1절 2절에 보컬이 좀 바뀐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이게 남자 여자 적인가 봐요. 남자
0: 그렇구나.
1: 여자 이제 그 자기네들 그 시점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것처럼.
0: 오, 그렇구나. 공감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보니까 짝사랑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1: 전 자존감이 낮아서 짝사랑을 못 해봤어요.
0: 자존감이 낮아서?
1: 네.
0: 자존감이 높으면 짝사랑을 안 하죠.
1: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거죠. 아, 그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겠어? 내가 먼저 누굴 좋아해도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0: 그러니까
1: 시작조차 못 하는 거죠.
0: 그게 짝사랑이지
1: 그러니까
0: 뭐.
1: 그걸 못 하는 거야, 아예. 짝사랑을 아예 시작부터 못
0: 짝사랑조차도
1: 해.
0: 못한다고요?
1: 조차도 못 해요.
0: 짝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데.
1: 그 사람 날왜 좋아하겠어? 나는 이런데 저희가 날왜 좋아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예 짝사랑을 시작도 못 하는 느낌인 것
0: 그래요?
1: 같아요. 네, 자존감이 낮으면 이래요.
0: 왜 낮아요?
1: 글쎄요.
0: 아니
1: 그건
0: 노래
1: 저는 저니까.
0: 잘하지.
1: 아, 근데 이게 당사자니까 단점을 제가 제
0: 네.
1: 단점을 확실히 많이 알잖아요.
0: 단점.
1: 내 단점을 내가
0: 아니
1: 아니까.
0: 성격 말고 단점이 뭐가 있다 그러세요? 응?
1: 선생님, 저
0: 네?
1: 성격 괜찮아요.
0: 성격은 괜찮아요?
1: 성격은 괜찮아요.
0: 어, 그렇구나. 아니 저는
1: 괜찮은데?
0: 성격 말고는 발견한 게 없어요. 단점을.
1: 선생님, 제가 저 성격이에요? 저 성격
0: 그러니까
1: 좋잖아요.
0: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는 좀 자신감 있게.
1: 아, 그러니까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0대 때못 해보니까 20대 때도 못 해보고 20대 때못 해보니까 30대 때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짝사랑을.
0: 그러면 보통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진 않고
1: 맞아요,
0: 보통
1: 맞아요.
0: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1: 아니죠. 반대죠. 저는 누가 저를 좋아해 준다고 하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오,
1: 그러니까
0: 진짜.
1: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누가 저를 좋아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렇게
0: 그래야지.
1: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0: 내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1: 이런데도 날
0: 최악의
1: 좋아한다고?
0: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1: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겠다고? 나 생각보다 별론데 괜찮겠어? 약간 이런
0: 진짜?
1: 느낌. 네.
0: 그런 스타일이에요?
1: 아, 그럼 좀 자존감이 낮아요, 이럴 때.
0: 오, 또
1: 사랑에
0: 그렇구나. 사랑에
1: 대해서는
0: 대해서는 자존감이
1: 낮아요.
0: 낮고, 오, 또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1: 네.
0: 의외다. 우리 바다님들이 추천해주신 노래를 아직은 안
1: 오!
0: 들어봐서 같이 한번
1: 그럼요.
0: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듣던 만화 주제가라서 그런지 혼자 듣게 되네요라고 하면서 추천해주신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맞나?
0: 오, 저는 모르겠어요. 전용호의 노래거든요? Butterfly.
1: 아, 디지몬 어드벤처?
0: 그게 뭐예요? 저는
1: 이거
0: 몰라요.
1: 엄청 울잖아요. 아구몬 몰라요, 아구몬?
0: 그게 뭐예요?
1: 얘네가 새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성장해요, 주인공들이랑.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뭔가 세상을 다알것 같고, 얘네가 다 커요? 그럼 얘네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애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요.
0: 뭐
1: 하여튼
0: 그런
1: 이런
0: 게
1: 게
0: 있나
1: 있어요. 네, 뭐 이렇게
0: 보네요.
1: 포켓몬 같은 느낌인데 뭘 키워요, 이렇게.
0: 포켓몬을
1: 포켓몬
0: 키우듯이.
1: 같은 느낌으로
0: 근데 눈물이
1: 디지몬.
0: 나요?
1: 엄청나죠, 이거.
0: 근데 신나는데 노래는?
1: 그렇긴 해요. 얘네가 약간 같이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얘네가 막 발전해요.
0: 다음 추천곡도 만화 주제곡이라는데 이 노래도 아실까 모르겠네요. 만화 달빛 천사라는 만화인데
1: 알죠,
0: 아세요?
1: 알죠. 달빛 천사 완전 알죠.

0: 수라는 꿈을 이룬다라는 거.
1: 맞아요.
2: 어디서 나온 만화예요? TV?
1: TV에서. 엄청 예뻐요, 달빛에서. 달빛에서 모르는 애들이 어딨어요, 진짜.
2: 예쁘다고요?
1: 예뻐요.
2: 아, 캐릭터가?
1: 네, 캐릭터도 예쁘고. 헐, 달빛에서 대박이다.
2: 근데 시한부 인생이래요.
1: 맞아요.
2: 왜요? 아파요?
1: 원래 약간, 오, 이거잖아요. 원래 약간 그런 설정이 다 있어야지. 너무 오! 예쁘잖아요, 그쵸? 달빛에서. 어머, 어머, 너무 예쁘잖아.
2: 흰 옷이 되게 잘 어울리네.
1: 너무 귀엽죠? 흰 옷이 잘 어울린다고?
2: 이용신의 나의 마음을 담아라는 주제곡이었습니다. 다음 노래는 추천 이유가 이 노래를 들으면 변성기 시절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제가 떠올라요. 남자들이 참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아,
1: 약간 이쪽인가봐. 난 너무 이거 너무 많이 불렀어요 저는.
2: 아, 이 노래를 불렀어요?
1: 그럼요. 이거랑 나에게로 끝나는 여행.

0: 있을 것 같아요. 네.
1: 아 너무 좋다. 버즈의 가시라는 노래였고요. 마지막 추천곡은요. 이 노래 아세요?
2: 우리 껴안고 춤을 추자. 그러다 지치면 잠에 들자.
3: 죄송해요. 처음 들어요.
1: 근데 노래 너무 좋죠. 톤도 너무 좋고.
3: 그러네요. 사과?
1: 사과라고 읽을 거예요. SAGA라고 돼 있는데 사과의 노래 내 인생은 영화가 아니니까.
3: 그래. 나시 진생화.
1: 그게 뭐예요?
3: 일본어.
1: 일본어예요?
3: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이건 약간 혼자 숨어서 듣는
1: 아, 그래요?
3: 느낌인 것 같아요. 나한테 스스로 뭔가 위로를 주고 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거 아닐까?
1: 우리 모두 착각 속에 사는 그런 느낌.
3: 너무 슬프다.
1: 너무 좋다 진짜.
3: 내 인생 영화가 아니래요. 근데 난 내가 주인공이라고 사고 사는
1: 사람. 그럼요. 아니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공이죠 뭐.
3: 그렇죠. 뭐 엔딩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럼.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1: 당연하죠. 엔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참 좋은 표현이네요.
3: 그럼 제가 정하는 거죠. 엔딩은 제가 정하는 거죠.
1: 엔딩은 어떻게 자기가 정해요?
3: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1: 그래요? 자존감 센데 강한데
3: 멜로가 안 되는 거야.
1: 아 멜로 빼고 다 되는구나.
3: 네.
1: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만나봤습니다. 야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3: 진짜요?
1: 너무 좋은데요?
3: 와 시간이 진짜 빨리 갔네요.
1: 오늘 느낌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3: 약간 처음에는 부끄러웠거든요. 혼자서만 듣던 노래를 이렇게 오픈해도 되나 싶었는데
1: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첫 두 곡은요. 들으면서 이거 뭐지?
3: 진짜 처음엔 좀 부끄러워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훌루를 털어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1: 좋아졌어요. 맞아요. 바다님들의 추천곡 네 곡 중에서
3: 네.
1: 세 곡은 좀 많은 것 같고 두 곡만 한번 들어볼까요? 저 하나 골라볼게요. 저는 제발 가라고.
3: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1: 진짜?
3: 예.
1: 전 그러면 버즈의 가시 한 네. 곡만 더.
3: 저는 그러면 디지몬 어드벤처 전영호의 버터플라이.
1: 전영호의 버터플라이 두 곡 들으면서 케이신인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한 수다랑 좋은 노래가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한번 만나볼까요? 053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거주하는 예비중학생입니다. 예비중학생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저희 가족이 전부 좋아하는 몇안 되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바로 악뮤입니다. 악동 뮤지션. 노래를 들으면 이찬영님의 뛰어난 창작력을 느낄 수 있고 이수연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바다님들이랑도 악뮤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가족들이 전부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 그것도 너무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노래에 가족들의 추억도 쌓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노래 나올 때, 우리 애가 몇 살이었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악뮤 노래만 들으면 또 기억이 나고 막 그럴 테니까. 그쵸? 오늘은 가족들의 추억에 경청과의 추억 한 스푼 섞어보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악뮤의 노래. 저도 엄청 좋아하는. 사실 악뮤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악뮤가 부릅니다. 오랜 날, 오랜 밤.

시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자꾸만 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바다님들 혹시 이 영상 본 적 있으세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재빠르게 달려옵니다. 누가? 강아지가. 가슴팍 위로 올라가서 심장 부위를 꾹꾹 누릅니다. 점프하면서까지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죠. 이 영상 속 주인공은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신디라는 반려견입니다. 신디 덕분에 영상은 인기가 아주 많아졌고요. 살면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건 알지만 좀 미루고 싶기도 하고 어찌 좀 대강은 아는 것 같고 아 이거 뭐 쓸 일 있겠어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존재가 화면에 뿅 나타나서 알려주면 또 우리는 열심히 보게 되잖아요. 보고 보고 또 보고. 역시 귀여운 게 최고가 아닐까. 무해하고 귀여운 존재 덕분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째 좀 귀여워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메간 트레이너의 Better When I'm Dancing.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9월 18일 금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 금요일 밤이었고요. 여러분들 경청이랑 함께해서 즐거우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 카더가든의 밤새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잘 자고요. 주말 맛있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코 잘 자요. 안녕.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의 대성공에 특별히 흥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네요.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오디세이 원작자인 호메로스의 고향이 그리스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당연히 있지만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학설에 따르면 튀르키예 서부지역 이즈미르가 바로 호메로스의 고향이자

오디세이를 집필한 곳이라는 겁니다. 치리키의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디세이와 관련한 고대 사료들이 압도적으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실존한 인물이었는지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일리아스가 한 사람의 작품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지금 이 힘을 실어주기엔 무리가 있지만 여전히 한편의 영화가 세계 문화예술계에 신선한 자극과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준다라는 점은 재밌고 고무적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오디세이 사운드트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When I'm Home 작업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영국의 제임스 블레이크, 미국의 트래비스 스콧, 그리고 스웨덴의 작곡가 루드빅 고란손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서양 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가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21세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의미 없다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취리히에 있는 한 대학의 고고학자 에르뎀 씨에 의하면은 기원전 5세기, 기원전 1세기 이 사료들, 특히 뭐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비롯한 그런 인물들의 기록상에 스미르나라는 지명이 나오고 호메로스가 스미르나 출신이라고 언급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선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명이 이즈미르였죠, 이즈미르. 이즈미르가 바로 이 스미르나다. 과거에는 스미르나라고 불렸고 지금은 이즈미르다. 고로 호메로스는 이즈미르 출신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스미르나에 대한 흔적에 대한 뒷받침으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두 작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쓰인 언어가 그 이오니아 그리고 아이올리스 이두 지역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바로 그 스미르나 지역에서 통용되던 그런 두 가지의 언어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섞여서 작품에 사용된 이런 것도 호메로스의 스미르나 출신설을 매우 강력히 뒷받침한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바로 이오니아와 아이올리스의 경계에 있던 지역이라고 하네요. 뭐그 외에 또뭐 스미르나의 후대 사람들이 발행한 동전에는 호메로스의 초상이 등장한다. 뭐 그런 건좀 약하죠. 왜냐하면 후대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출생 증명서 같은 게 발견된 건 아니니까. 그 외에 전설로도 남아 있는 그런 기록들도 있다는데요. 뭐 이게 구전된 전설인지는 모르겠으나 호메로스가 이 작품을 집필했다라는 호메로스의 동굴이 존재한다. 뭐 이런 전설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지 연구자들 가운데 그러나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나톨리아인, 즉 튀리키예와도 밀접한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2800년 전에 뭐 실존했는지도 우리가 명확히 알수 없는 그런

고향과 뭐 작업한 그 지역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국경선, 100년밖에 되지 않은 국경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이게 의미 없다. 이 주장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사람 아닌 건 분명하죠. 한국도 아니고. 예. 튀르키예 음악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메르트 데미르가 부르는 아테시의 두슈툼, 난불 속에 빠졌어. 그리고 세젠 악수의 투투클루, 포로, 죄수라는 제목의 곡까지 두 곡입니다.

시리키의 아티스트의 음악 두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메르트 드미르의 아퇴시에 두슈툼, 난불 속에 빠졌어. 이어진 곡은 세젠 악수의 투투클루, 포로, 죄수.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18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13년 제86회 수상작입니다. 먼저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

멕시코 출신의 거장 알폰소 쿠아론의 그라비티예요. 영국의 영화 음악가 스티븐 프라이스가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은 디즈니사의 프로즌 겨울왕국입니다. 부부 음악가인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와 로버트 로페즈가 만든 주제가 Let It Go가 트로피를 거머쥐었죠. 노래는 이디나 멘젤입니다. 스코어 주제가 이어서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3년 제86회 수상작을 살펴봤고요. 스코어 수상작 먼저 들었죠. 영국 작곡가 스티븐 프라이스의 그래비티, 영화 그래비티의 스코어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주제가 부문 수상작은 필리핀계 미국 아티스트 부부 사이인 두 사람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와 로버트 로페즈 공동 작사 작곡의 Let It Go였습니다. Frozen 영화 Frozen 애니메이션 Frozen의 주인공 엘사 역의 배우이자 가수 이디나 멘젤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금주의 세계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는 세 개의 키워드를 만났는데요. 각각의 대표 아티스트의 음악 추가로 소개합니다. 월요일에 만난 독일 슐라거의 저력을 유럽에 널리 알린 니콜이 부른 Ambition Frieden, A Little Peace라는 영어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1982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먼저 듣고요. 화요일에는 라오스와 태국의 몰람을 소개했죠. 2013년 태국 차트 1위를 기록한 잉리 스린 솜펀 성조 있는 언어 일단 사과부터 양해부터 구하고요. 성조를 제가 예, 할 수가 없어서.

이슬리 존펀의 God's Eye to a Lakebottle, 너의 전화번호와 내 마음을 바꾸자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뭐 억대 조회수를 플랫폼에서 기록하면서 태국 음악계의 판도를 바꾼 그런 히트곡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로닉 비트, 현대적인 편곡 요소가 가미된 그런 전통이잖아요. 늘 그런데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전 그 음악학자나 들을 법한 그런 음반 기록들은 우리가 재미가 없어서 못 듣는 건가? 이런 데 관심이 안 갖는 이유는 뭘까? 실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미는 없거든요. 정말 그 분야에 진심인 사람 외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의 유니버설하게 반응하는 그런 대중음악 어법은 과연 어떤 레시피, 어떤 포뮬라인가? 이건 또 변할 것인데, 뭐 이런,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라질의 펑크 카리오카를 소개했었죠. 수요일에. 오늘은 캐나다의 더 위켄드, 그리고 브라질의 아니타가 함께 합니다. 사오파울루. 위켄드가 발표한 6집 Hurry Up Tomorrow 작년 음반에 수록된 음악입니다. 세곡 듣고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가브렐이 부릅니다. On arrive demain. 우리는 내일 도착한다. 입니다. 2023년 발표곡인데요. 어쿠스틱 기타가 주도하는 포크팝에 실린 메시지는 시적이고 동시에 정치적이네요. 이주민, 난민, 이방인, 로마니 등등 살던 곳을 떠나 정착지를 찾는 사람들이 이 노래의 페르소나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새로운 땅을 찾는 그들의 노력과 희망을 꺾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노래, 낭독하겠습니다. Vous n'avez rien à craindre, on ne vient pas pour se plaindre.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거쳐온 풍경을 이야기해 준다. 우리의 두 눈은 가늘게 뜨인 채 언제나 저 먼 곳을 응시한다. 자욱한 먼지를 넘어서

들풀의 물결을 넘어서 강을 넘어 길로 접어드는 곳까지 입술이 갈라지는 메마른 공기 지팡이 하나 염소 네 마리 우리가 태어난 곳이 그러했다. 지금 우리의 속은 유령처럼 비었다. 우리의 겉은 허수아비의 옷처럼 지저분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커서 어른이 된다. 우리는 가축처럼 서로 부대끼며 살아왔다. 우리는 희미한 달빛을 따라 걸었다. 바다를 건너고 협곡이 가로막으면 멀리 돌아갔다. 어딘가 신락 같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의 손금에 적혀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다짐하듯 말한다. 언젠가 다른 곳에서 새롭게 태어날 거라고,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다다를 거라고. 당신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여기 온 건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하려 한다. 두 팔을 벌리고 문을 활짝 열어주길, 마음을 열고 눈을 떠주기를. 우리가 가고 있다. 무엇도 비참을 극복할 수 없어서 지구를 가로지른다. 문을 열어주길. 우리는 내일 도착한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프란시스 카브렐의 2023년 발표곡이었습니다. On arrive demain. 우린 내일 도착한다. 이 가슴에 맺히는 노랫말과 함께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새음행 2부에서는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이어집니다. 1부 마무리는 이탈리아의 체자레 크레모니니가 부르는 Ora che non ho più te. 더 이상 네가 없는 지금.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 프랑스 아티스트 시릴 에메 그리고 브라질의 디에고 피규레이두의 듀엣으로 Just the Two of Us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0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금요일의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함께 하시죠.

금요일 2부의 새 음행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도 있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요일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남겨주신 사연 쓱 한번 보죠. 지난주에는 대만의 교원민가 무브먼트의 특출난 아티스트 한분 소개했었죠. 치위 79년도작 올리브나무였습니다. 리타이샹이라는 작곡가 프로듀서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했던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특이한 코멘트가 있네요. 7108님이 대만어에 능통한 우리 또 량즈치님에게 제 대만어 발음에 대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량즈치님이 승열님 완벽하게 하셨어요 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고맙긴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 민망하죠. 성조 언어에 대해서는 포기했거든요. 그게 성조가 반 이상일 텐데 그거를 저는 아예 놓고 그냥 발음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뭐가 맞아 떨어졌다면 정말로 낮은 확률로 맞아 떨어진 거고요. 아무튼 양지치님을 비롯해서 관심 감사드리고요. 양지치님께서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듣던 노래가 떠오르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치위의 노래는 아니었고 그 시절에 대만에서 라디오나 뭐 음반을 통해서 듣던 그런 음악들이란 말씀인 것 같네요. 덕분에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라고 또 덧붙이셨습니다. 양주진님 그리고 7108님 그 외에 치위의 노래가 맑고 깨끗하다라는 평을 남겨주신 최영경님 고맙습니다. 대만 LP바에 가게 되면 이 중 한 곡을 신청해 보고 싶어지셨다 하셨는데 최영경님 한번 실험삼아 해보시고 LP바 사장님의 반응을 리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님께서는 시간 나면 DJ 선곡 잘 챙겨 듣는다. 오늘 음악도 잘 들었고 좋다. 중화권 음악 가운데 이런 다양한 분위기와 사운드를 가진 아티스트라니라고 충격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예, 그게 이제 쌓일수록 그동안의 편견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 저도 요즘도 합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뭐 영화 음악으로 굉장히 대박 히트를 쳐서 한국 영화 팬들 대중들에게도 좀 알려진 이름일 겁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비스 코스텔로의 좀 독특한 한정반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엘비스 코스텔로 영화 노팅힐의 쉬라는 발라드를 불렀지만 목소리 톤이 매끄럽거나 뭐 미성이거나 그런 아티스트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가창 퍼포먼스였을 겁니다. 시. 역시 오늘 음반도 그런 음색이 살아있고요. 대신 그것을 바치는 그것과 함께 대비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앙상블의 어떤 그런 조화가 아름다운

기타 사운드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그리고 기타 요것뿐이었거든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목소리 그리고 미국의 거장 재즈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빌 프리젤 합주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게 199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라이브 실황 음반입니다. 이런 조합이 있었어라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이빌 프리젤이 당연히 이런 프로젝트를 한 적도 별로 없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엘비스 코스텔로도 요 경우를 빼고 한번더 재즈 아티스트와 협업을 했다 그러는데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 프리젤도 보컬리스트 좀덜 알려진 그런 타 장르의 보컬리스트와 협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게 뭐라고 희귀템이라고 해야 되나? 음반 컬렉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스멀스멀 주중에 우리 김광현 편집장의 그 선곡의 스멜이 나죠. 듀오 바쁘다 듀오 재즈 스페셜로 멋진 음악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중에 그 호세 제임스와 미국의 보컬리스트 호세 제임스 그리고 벨기에 출신의 제프 네브의 듀엣 연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보컬도 물론 좋았고, 근데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그래서 디깅을 하다가 발견한 이 조합입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느냐? 독특한 계기를 통해서 성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26년에도 치러진 멜트다운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인데요. 참고로 올해 멜트다운의 주인공은 해리 스타일스. 해리 스타일스 같은 이 스타가 주도해서 치러지는 페스티벌. 근데 스타 아티스트가 주도해서 페스티벌을 주관한다? 특이하죠. 그런 경우가 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네요. 아무튼 초기 첫 회에는 클래식 현대 음악가들의 큐레이션으로 한 아티스트가 섭외도 하고 전체적인 레퍼토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반드시 그 지명된 그 페스티벌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도 퍼포먼스에 참가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보면 닉 케이브가 1999년에 페스티벌의 리더이자 주빈이었고요. 데이빗 보위도 있었고 모리시, 자비스 코커, 패디 스미스, 나인 로저스 심지어 오노 요코도 있었습니다. 데이빗 번 그리고 그레이스 존스가 2년 전에 노익장을 또 과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연소로 또 페스티벌의 주인공이자 리더가 해리 스타일스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 세션을 그렇게 공연으로 펼쳤는데 이게 또 레어템인 이유가요. 뭐 페스티벌 기념 음반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독특한 구성의 페스티벌 경우는 좀 음반이 아쉬울 수 있잖아요. 엘비스 코스텔로가 빌 프리젤과 함께 했다고? 심지어 앨범 정규 음반 하나 분량의 곡을 다 같이 그것도 듀엣으로? 이건 소장 가치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태 26차례인가 페스티벌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앨범 나온 게 다섯 손가락 안에 포함이 안 돼요. 한 서너 장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너튜브에 공개된 영상들은 그렇게 음질이 좋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요 음반이 차마 다행이다. 그리고 매우 좋다. 예. 빌 프리젤의 뭐 기타 팬이시라면 더욱 감동이다 하실 만하고.

엘비스 코스텔로 음색은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만한 그런 조합이란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총 7곡을 골라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새음행에서 또 단골로 소개하는 루벤 블라데스의 88년 음반에 엘비스 코스텔로가 작사 작곡으로 참여한 그런 넘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엘비스 코스텔로 커리어의 디스코그래피상 엘비스 코스텔로 앤디 어트랙션스의 디스코그래피죠. 히트곡 말고 좀덜 알려진 넘버들도 포함이 되고 영화 음악 하나 그리고 재즈 마스터 찰스 민거스의 곡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빌 프리셀과 코스텔로가 주거니 받거니 이 멜트다운 페스티벌을 함께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곡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야 되겠죠?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보너스는 바로 제가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의 소개로 만난 호세 제임스와 제프 네브의 그 음반에서 어텀 인 뉴욕을 우리 편집장께서 소개를 하셨고요. 저는 어텀 인 뉴욕이 아마 첫 곡이었, 1번 트랙이었는데 저는 이 마지막 트랙에 아주 꽂혔어요. 1934년상 미국의 스탠다드 곡인데요. 빌리 홀리데이나 냇킹 콜, 도니 해서웨이 버전으로도 유명한 For All We Know 준비했습니다. 총 8곡 함께 듣고 오죠.

금요일에 2부에 만나는 DJ 선곡 열디 앨범 반장. 오늘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비스 코스텔로 그리고 미국의 재즈 기타리스트 빌 프리젤의 1995년도 멜다운 페스티벌 런던 라이브 공연 실황 앨범인 딥 데드 블루 전곡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호세 제임스와 제프 네비의 보컬 피아노 듀오 앨범에서 한곡더 전해드렸죠. 곡 제목은 For All We Know까지 8곡 청취 마쳤습니다. 참고로 멜트다운 페스티벌의 독특한 점은 뭐 코스텔로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익숙한 장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느냐도 약간 드러나는 그런 형식이죠. 클래식이 됐던 재즈가 됐던 뭐 포크가 됐던 락이 됐던 자신의 음악적 관심사나 그런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운영으로 좀 독특할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 그루 리드의 공연을 제가 또그 편을 좀 들어봤거든요. 루 리드는 그냥 전공법으로 앨범 그대로 그냥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무대였고 엘비스 코스텔로 같은 경우는 좀더 노력을 다양함을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의 PD가 소개하는 세요명 플레이리스트.

팟캐스트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 평일 코너 새우에게 음악의 키워드 종합편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우명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마리오 비온디가 부릅니다. This is what you are.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0: 삶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1: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0: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 Exactly.
0: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0: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1: Join us every day.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0: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发牢骚.
1: 发牢骚. 아, 요건 이제 그
2: 아, 怎么回事? 아, 又这么晚下班? 아, 又让我们加班?
1: 我不满意.不满意. 그거를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2: 对对对.
1: 네, 그래서 그 불평을 하는 것으로부터 发牢骚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불평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어 봅니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2: 发牢骚.
1: 但是实际口语当中呢很多人还是发轻声的也蛮多的 선생님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제목 얘기할 때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의 성조는 发牢骚라고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2: 当然.
1: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发牢骚 이렇게 경성처럼 편안하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홀리다, 제자리 걸음하다, 귀신이 담장을 둘러쳐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을 말합니다.
2: 鬼打墙. 这鬼也挺冤枉的.
1: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요. 가는데 이제 꼬이, 이제 귀신이 다창 벽을 치는 거죠. 가다가 막혔어. 돌아가요. 또 가다가 또 벽을 쳐서 막혔어. 그러니까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홀린 것 같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이 다창. 영원히 영영.
2: 용远.
1: 용远 그대로 영원이죠. 그래서 영远. 다 하지 못하다. 다 끝낼 수 없다.
2: 做不完.
1: 做不完. 임금 급여.
2: 공지.
1: 공지. 기본급.
2: 기본공지.
1: 기본 그대로 기본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지 성과급.
2: 기效공지.
1: 기效은 성과를 내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내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 기效공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 네, 我们在大学里边这种绩效工资少一点.
1: 아,
2: 除了写论文是吧？有是有. 最近好像连写论文都不给钱了.
1: 对对对对, 学校这种工资.
2: 基本上就是基本工资，没有就差不多。基本工资，基本工资就是基本工资。哎，所以我们可以过基本生活。我们过的都是最基本的生活。最基本生活，完全的彻底，彻底。
1: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다. 간절히 바라다.
2: 求之不得.
1: 求之 이때 지는 대명사죠.
2: 求这个东西.
1: 예, 뭔가 바라는 그것. 그래서 지우는 그대로 구하다. 求之 그런데 不得, 어찌 못해요.
2: 아, 人这种感觉是最痛苦的，我觉得.
1: 엄청 바라는데, 不得, 어찌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우지不得. 해고 위로금.
2: 遣散费.
1: 예, 遣散费. 요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해고가 되면서 주는 일종의 말 그대로 위로금입니다.
2: 对对对对.
1: 그러니까 퇴직금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2: 没错.
1: 예. 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은 안 했지만 우리 회사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퇴시오.
2: 听说这个西方的大企业给的遣散费特别多.
1: 但是有这种词语的话，中国韩国这边也有。哦，也有，当然也有，但是数量可能不太好比较。 基本工资，基本工资，基本工资， 좋습니다. 직접 바로
2: 直接
1: 여행하다.
2: 旅行
1: 여행 캐리어.
2: 旅行箱
1: 상자인데 여기서는 여행 캐리어. 旅行箱 여행자 보험.
2: 旅行保险
1: 보험이죠. 어리석다.
2: 傻
1: 질리다 물리다.
2: 니
1: 자, 요거는 이렇게 다른 단어와 합쳐서 질리도록 먹다.
2: 吃腻
1: 이렇게 보어를 쓰일 때가 좋습니다. 질리도록 듣다.
2: 听腻
1: 이렇게 한가하다.
2: 闲
1: 여윳돈.
2: 闲钱
1: 한가한 사람, 관계없는 사람.
2: 闲人
1: 그리워하다.
2: 想念

0: 想念, 思念,
1: 思念, 원망하다, 탓하다,
0: 抱怨,
1: 抱怨, 됐다, 충분하다,
0: 得了,
1: 에이, 得了吧, 니, 得了. 복에 겨워 행복한 줄 모르다.
0: 身在福中不知福.
1: 그렇죠. 身在福中, 복 안에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不知福, 그 복을 모릅니다.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这个班上的跟鬼打墙一样，永远做不完，好想马上下班。发牢骚，别这么大声。就给这点工资，还不让人发发牢骚？小声点，小心被彻底下班。求之不得啊！我现在要是能拿到遣散费，我连家都不回，直接去旅行。
3: 别傻了，旅行久了也可能会腻，闲久了还可能会想念上班的日子呢。不可能，绝对不可能。哎呀，抱怨几句得了，现在找工作多难啊！别身在福中不知福了。
1: 일은 귀신이셨나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네. 당장 퇴근하고 싶다.
4: 这个班上的跟鬼打墙似的，永远做不完，好想马上下班呢。
1: 그러니까요. 예. 네. 这个班上的跟鬼打墙一样. 자, 여기서 구조가 재밌는데요. 上班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출근하다라는
4: 对.
1: 뜻이 있죠. 그런데 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我去上班了. 나 일하러 간다.
4: 是的.
1: 이렇게 쓸 수 있죠. 你今天上班了吗? 이건 이제 출근하다죠.
4: 对.
1: 근데 我去上班了. 나 일하러 가. 이렇게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上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동사와 명사 합쳐진 말이죠.
4: 是的.
1: 그러니까 这个班 하면 여기서는 일이 되죠.
4: 对对对.
1: 上은 그 일을 한다라는 동작이 되는 거죠.
4: 对对对.
1: 그래서 这个班 하면 이게 이 일이 됩니다. 이 일은 上的 그 일을 할 때의 동작, 일하다죠.
4: 맞아.
1: 하는데 어떠냐면 끈 꾀다 장이양. 어? 계속 이거는 내가 해도 해도 끝이 없이 일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죠. 해도 해도 뭔가 진도가 잘 안 나가.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느낌.
4: 或者说工作一样的差不多的工作永远做不完.
1: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비슷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这个班 그대로 이 일은 上的跟鬼打墙一样. 그래서 지금 这个班은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这个工作도 되는 거죠. 그죠? 这个工作做的跟鬼打墙一样.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这个班上的跟鬼打墙一样. 永远做不完. 영원히 할 수 없어요. 好想. 무척 뭐뭐 하고 싶어요. 마상下班. 퇴근하고 싶어. 끝이 안 나는 거죠, 일이. 불편 좀 작게 해.
0: 发牢骚,别这么大声.
1: 发牢骚. 불평하는 거. 别这么大声. 큰 소리로 하지 마.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면 안 돼.
0: 别让领导听到.
1: 네, 没错. 상사가 들으면 안 돼요. 월급도 이 정도밖에 안 주면서 불평도 못하게 해.
0: 就给这么点工资,还不让人发发牢骚.
1: 그렇죠. 就给, 겨우 就给, 주면서, 무엇을?
0: 这么点儿,요만큼,
1: 这点, 공资, 이만큼 주면서, 还不让人, 나로 하여금 뭐뭐 못하게 한다고, 发发牢骚, 불평도 못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4: 네, 네. 还不让人发发牢骚, 或者说, 还不让人说话了.
1: 不让人说话, 말도 못해?
4: 뭐 네, 네.
1: 不发, 목소리 좀 낮춰. 그러다 아예 퇴근 당하는 수 있다.
0: 小声点,小心被彻底下班.下班에
1: 이제 그 따옴표를 두게 했다는 얘기는 그냥 你可以下班,以后不用来上班了.不用来上班.这个中国话说这个有用这个引号的时候特别有意思. 그렇죠.
4: 要么就是反语,反的.
1: 반대말.
4: 比如说她太漂亮了,漂亮,这是假的,或者说你这个彻底下班. 那这个下班就是其实什么完全回家被解雇的意思.
1: 원래 下班은 말 그대로 上班의 반대말. 퇴근, 그다음에 다시 이제 출근할 때. 그래서 小声点 이렇게 하면 그대로 조금 목소리 적게 小心 就 조심해야지. 被彻底下班.
4: 被彻底下班. 你看他是用的这个词被.
1: 被.
4: 就是老板让你下班.
1: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4: 对对对.
1: 퇴근을 당하는데 그 퇴근이 어떤 퇴근? 彻底的下班. 그냥 확실하게.
4: 太可怕了.
1: 바라던 바야.
4: 求之不得야.
1: 求之不得야. 정말로 내가 원하던 바야. 求之不得야. 지금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집에도 안 가고 바로 여행 갈 거야.
4: 我现在要是能拿到遣散费，我连家都不回，直接去旅行。我现在要是
1: 만약에 能 나到 받을 수만 있다면 나到 오 말 그대로 나왔죠. 遣散费 해고 위로금 요거만 받을 수 있다면 我连家都不回 집도 안 가요. 连家 집에조차도 不回 안 가고 直接去旅行 바로 여행 갈 거야. 오.
4: 와, 羡慕.
1: 羡慕.
4: 年轻啊. 要像我们有家庭的人哪儿那么容易不行拿着钱就去旅行
1: 不要我们这样的基本工资的人就不要遣散费不要遣散费我们要基本工资你能保证我的退休那就行了可每天鬼打墙也可以对对对对对对对 무슨 소리야. 여행도 오래 하면 질릴 수 있고 오래 쉬다 보면 오히려 회사 다니던 때가 그리워질 수도 있어.
4: 别傻了,旅行久了也可能会腻,闲久了还可能会想念上班的日子呢.
1: 그러니까요. 别傻라. 에이,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 무슨 소리야. 旅行久了,旅行, 여행이 久了, 오래되면, 여행을 오래 가면 可能会腻. 질릴 수 있어. 헌요다오리. 闲久了. 너무 또 오랫동안 쉬면 还可能会 아마도 想念 그리워집니다. 上班的日子. 출근하던 때가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4: 没错.
1: 요다오리. 요다오리.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4: 不可能. 绝对不可能.
1: 绝对不可能. 에이, 불평은 거기까지.
4: 아야, 抱怨几句得了.
1: 抱怨. 几句, 몇 마디 이제 불평을 했죠. 抱怨, 원망하고 탓했어요. 得了, 그럼 됐어. 抱怨几句得了.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보게 겨운 소리 하지 마.
4: 现在找工作多难呢,别身在福中不知福了.
1: 그러니까요. 现在找工作, 요즘 找工作, 일자리 구하기 多难呢. 많이 어렵습니다. 别, 뭐뭐 하지 마세요. 身在福中不知福了. 그러니까 복 안에 있으면서 복을 모른다. 그러니까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마. 라는 말이 됩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74쪽입니다. 첫 번째, 彻底. 앞에서 被彻底下班了 할 때 彻底, 완전히 철저히. 방을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침대 밑까지 싹 닦아냈다.
4: 我把房间彻底打扫了一遍. 连床底下都擦得干干净净.
1: 我把房间, 방을 彻底打扫了一遍. 彻底, 확실하게 打扫了一遍. 한번 싹 청소를 했어요. 连床底, 그 침대 밑이죠. 床底下, 침대 밑도 都擦得干干净净. 깨끗하게 닦았다. 오, 이거 床底下这个要是擦的话就有点难度啊. 擦得干干净净. 중이약 치료로 그의 위장병이 완전히 나았다.
4: 中医调理彻底治好了他的胃病.
1: 调理가 여기서는 치료가 됩니다. 中医调理, 彻底, 철저하게, 완전히 治好了, 회복, 치료했다. 무엇을? 他的胃病, 위장병. 나는 그 불쾌했던 일을 완전히 잊었어.
4: 我彻底忘了那件不愉快的事.
1: 我彻底忘了, 확실히, 완전히 잊었어. 那件不愉快的事情. 不愉快, 불쾌했던 그 일, 不愉快的事. 두 번째, 抱怨, 원망하다, 탓하다. 남편은 내가 하는 음식이 너무 짜다고 늘 불평하면서 정작 자기가 직접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4: 老公总抱怨我做饭太咸,可他自己又不动手速.
1: 오호,
4: 오호,
1: 따단나.
4: 这个可不好.
1: 老公, 남편이죠. 总抱怨, 늘 탓합니다. 我做饭, 내가 하는 요리가 太咸, 짜다. 너무 짜요. 太咸. 그 다 쓰지.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요부동手做. 직접 동手做 하진 않습니다. 부동手做. 그녀는 늘 일이 너무 힘들고 수입이 너무 적다고 불평한다.
4: 他总抱怨工作太累，收入太低。

0: 오이엔 늘 불평합니다. 공조 타일레이 일 힘들고 쇼우로 타이디 수입이 너무 낮다 적다고. 그는 사소한 일로는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1: 他从来不会抱怨生活中的小事。
0: 生活中的小事 그대로 사소한 일이 되는 거죠. 75쪽입니다. 신링지탕.
1: 人生最苦的是等待，最美的是有个值得等待的人。
0: 还是人最漂亮啊。是的。
1: 嗯。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这个班上的跟鬼打墙一样，永远做不完，好想马上下班。
3: 发牢骚，别这么大声。就给这点工资，还不让人发发牢骚？小声点，小心被彻底下班。求之不得啊！我现在要是能拿到遣散费。 我连家都不回，直接去旅行。别傻了，旅行久了也可能会腻，闲久了还可能会想念上班的日子呢。不可能，绝对不可能。哎呀，抱怨几句得了，现在找工作多难啊！别身在福中不知福了。
0: 这么说 이렇게 말해요. 76쪽입니다. 다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
1: 大家都想要一份稳定的工作。稳定的工作
0: 안정적인 직장 공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1: 很多人为了经济自由在努力打拼。
0: 经济自由, 경제자유, 努力打拼.
1: 比经济自由更常用的是财富自由.
0: 财富自由,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복에 겨워서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1: 有人在享福却不自知.
0: 享福, 행복한데도 不知, 아, 不自知. 자신이 모른다. 네 고민은 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는데.
1: 你这烦恼听起来有点像吃饱了撑的。吃饱了撑的。
0: 배불러 죽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배부른 소리처럼 들린다. 일밖에 모르는 네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네.
1: 没想到你一个工作狂也会有这种想法。
0: 공조狂 일벌레 会有这种想法 느낌대로 말해요.
1: 感觉说,
0: 복에 겨운 줄 모르다.
1: 身在福中不知福.
0: 선생님,
1: 愁死我了，我老公天天做饭.
0: 에이, 身在福中不知福啊, 有人做就不错了。不是啊，昨天晚上他把这个盐当成糖放在菜里了，这个福气给你，你要不要？ 아,
1: 把盐当成糖，甜甜的。不，本来甜甜的，它给变成咸咸的了。您的老公太爱你了。这个甜蜜蜜。那这个福气给你，你要不要？这个甜蜜蜜给你，你要不要？要不起。哎，你看吧，你不要。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음 심한 정강사 김대긴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이에요. 파트 7의 날. 이제 독해. 오늘 잘하고 또 다음 주 잘해서 좋은 시험 결과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파트 7 몇 페이지에요? 107쪽, 108쪽에 걸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47번, 이 토론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indicated about the discussions, 이게 이제 우선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밀러는 직원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냐, 그러면 ask employees to prepare what,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Dear 팀에게 밀러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밀러죠. It's nearly time. 자, 이제 거의 때가 됐습니다. For our mid-year progress evaluation. 우리의 그 결국 연중 진척 평가 시간이 거의 가까워 왔다. 이런 얘기죠. Which are scheduled to begin in about 10 days. 한 열흘 후에 시작될 예정이에요. Early next week, 다음 주 초에, I will send around the scheduling form. 이 스케줄 잡는 그 예약 양식을 제가 보낼 겁니다. So that I can arrange individual appointments. 개별적인 예약을 하기 위해서요. With each of you. 여러분 각각과. 여러분 근무 수행 능력 평가 이걸 뭐 여러 사람 놓고 하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8번 보시면은 직원들에게 이제 뭘 준비하려 그러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풀리고 147번을 봐야죠. 이 토론의 주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터뷰를 이제 할 거예요. 근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게 아까 individual 본문에서는 그 단어인데 그게 paraphrasing 돼서 147에 뭐라고 나오죠? A번 separately. 그죠? Separately. They'll be conducted separately. They'll be conducted individually.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A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죠. 본문에는 individual 형용사형으로 나왔어요. These discussions, 이런 토론이, 이런 논의가 will give us, 우리에게 a chance,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To review how the past several months have gone. 지난 몇 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죠. 그리고 계속 보죠. As part of this process,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Please 뒤에는 답 준다. 이제 답이 나와요. Please prepare a short written reflection. 짧은 간단한 문서로 된 과거를 회고하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On your work, 당신의 근무에 대해서 during the past six months, 지난 6개월 동안 일을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좀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걸 토대로 148번이 풀려요. 뭘 준비하라고요? C번, a brief summary of their performance and improvement plans.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간단한 요약, 또 개선안에 대한 간단한 요약, 이런 걸 알려달라 이거죠. C가 정답이 됩니다. 오유,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읽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시험 볼 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시험 보지만은 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우선 페이지에 혹시 빠진 게 없나 살펴보십시오라고 이제 중앙방송으로 나올 때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보셔야죠. 근데 제가 500회 보는 동안 페이지 빠진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5를 딱 보면 101에서 122까지 가는 때가 있고 양쪽으로 이 두 페이지가 보이죠. 101에서 124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122까지 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23부터 나오는 그런 문제는 문장이 긴 거예요. 그죠? 124번까지 들어가지 않고 122번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파트 5 긴데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7으로 가서 이렇게 훑어보시면 더블 트리플에서 이게 너무 문장이 많고 촘촘하다. 그럼 이거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이게

0: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 시간표도 나오고 약간 널널하다 그러면, 오늘은 좀 읽기 편하군. 이게 여러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문제를 막 풀어나가야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listening test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part 1, directions, 이렇게 1분 정도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뒤로 가서 파트 5풀수 있죠. 그거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일본은 그거 못하게 해요. 그 리스닝 때 리딩 보면 부정행위라고 혼난다고. 그죠? 시험 무효 처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문제 뒤에 5문제 이상 풀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멍하니 그 디렉션만 듣고 있는 사람은 그저 시험 준비가 안 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읽기 연습해야죠. 이두 문제 풀었지만. Be sure to mention any obstacles you encountered. 당신이 마주친 어떠한 장애에 대해서도 언급하십시오. Along with your ideas for strengthening your results. 당신의 결과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함께. In the coming month. 앞으로 다가올 달 동안에 어떤 그 좀, 당신 결과를 좀더 좋게 강화할 좋은 아이디어도 알려주시고. 이런 얘기죠. It does not need to be lengthy. 길 필요는 없다. Just detailed enough to clearly explain your experience and your goals. 당신의 경험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할 정도로 충분히 자세하면 된다. 딱그 정도면 돼요. Please send your reflection. 당신이 그 회고한 내용을 드미 나에게 by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No later than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no later than은 전치사 by로 바꿀 수 있어요. 알았죠? If anything is unclear, 어떤 것도 불분명하거나, or you need further guidance,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 주세요. Best regards, blah blah.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기본 다 읽어드렸어요. 147-8 본문 함께 들어보시죠.
1: Dear team, it is nearly time for our mid-year progress evaluations, which are scheduled to begin in about 10 days. Early next week, I will send around a scheduling form so that I can arrange individual appointments with each of you. These discussions will give us a chance to review how the past several months have gone. As part of this process, please prepare a short written reflection on your work during the past 6 months. Be sure to mention any obstacles you encountered, along with your ideas for strengthening your results in the coming months. It does not need to be lengthy, just detailed enough to clearly explain your experience and your goals. Please send your reflection to me by email no later than next Friday. If anything is unclear or you need further guidanc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Best regards, August Miller, Director of Client Relations, Blue Ridge Mobile.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번 보시죠. 이 편지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딱 밑줄 긋게 너무 좋죠. 밑줄 긋을 게 The Main Purpose밖에 없어요. The Main Purpose의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그 다음 150번 이 편지가 미즈 에머슨에 대해서 암시하는 거. 그럼 미즈 에머슨 이렇게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죠. 암시하답니다. 그리고 151번은 이 에머슨 회사의 메인 목표는 뭐냐 그랬어요. 주 목표. The main goal of Ms. Emerson's company. 이게 이제 밑줄 그어지면 되고요. 152가 문장 삽입 문제죠. 그러면 이 예문은 밑줄을 그어 두셔야 돼요. Some readers also point to rising subscription fees as a reason. 이런 걸 이렇게 쭉 밑줄 거죠. 몇몇 독자들은 또한 그 오르는 구독료를 이유로서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걸 예상하고 듣는 거예요. 예상하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 교재 그 독해도 녹음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 독해 실력 안 늘어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드릴게. 아, 저 기계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파트 7만 그한 달치 쭉 편집해요. MP3.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보세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월간지 이제 구독하시는 분 많죠? 그러면은 한 3, 4개월치 독해만 계속 보면서 들어주세요. MP3. 그것만 해도 속독에 힘이 붙어요. 근데 보면서 들어도 좋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노멀 스피드를 여러분이 적응하면 시험에서 시간 모자라 죽겠어요. 그럼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저 충분히 그 시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면서 뭐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읽지 않고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나가시는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가는 거, 노멀 스피드 MP3 활용을 잘 부탁드려요. Dear Ms. Collins에게 놓고 I'm writing to introduce retention bridge를 소개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retention bridge는 a consulting firm, 컨설팅 회사예요. That works with special interest publications like you. 잘 보세요. 당신네와 같은 특별한 그 어떤 관심을 가진 출간 어떤 업체, 출판사와 결국은 함께 일하는 그런 업체가 되죠. 이 컨설팅 회사죠. Since our company was established 10 years ago, 우리 회사가 10년 전에 설립된 이래로 we have helped more than 250 publications. 우리는 250개의 그런 출간물이 improve their readers' retention. 결국은 이게 출판사예요. 250여 개의 그런 출판사가 그들의 독자의 유지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To raise their renewal totals. 그들의 갱신 총계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문 잡지사나 뭐 이런 데가 다 퍼블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읽으면 또 이제 한 문제 풀어이죠. 그러면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은 잠재 고객이 많은데 그들이 도망가면 안 되죠. 도망가면 안 되고 그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 구독을 갱신하게 하고 이런 게 뭐예요? A번, to attract a potential client. 바로 이런 이 잠재 고객을 계속 끌어모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 10년 전에 세웠죠. 그러면 지금 이 글쓴이가 에머슨이에요. 150번 정답은 C. She started the business a decade ago. 그렇죠. 그래서 C가 여기서 답이고, a decade ago를 밑줄. 본문에는 뭐로 나왔죠? 10 years ago.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turnover rate란 말이 있어. turnover rate는 turnover. 그 turnover rate는 직원의 이직률이에요. 이직률.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나쁜 회사죠. 근데 그 반대말이 retention rate예요. retention. 직원을 유지하는 비율. 안 도망가요. 이 회사 한번 들어가면 그냥 계속 여기서 일하려고 해. 그럼 retention rate가 높은 회사는 좋은 회사죠. 그래서 이제 retention이 고객에게 쓰였으니까 유지율이에요. 고객 유지율, 어디로 안 도망가고 계속 있는 고객 유지, 이거랑 관련된 거죠.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해 해본 적이 있어요? Why so many readers fail to renew? 이렇게 수많은 독자들이 갱신을 안 하는지, 갱신을 실패하는지 직역하면 A common response is that, 가장 흔한 대답은 is that they are too busy. 그들은 너무 바빠서 투투용법 to keep up with each issue. 각 호를 뒤지지 않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Or that the articles no longer appeal to them. 그 기사가 별로 그들에게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딱 들어갈게. 또 구독료가 비싸요. 올라요. 2번. 2번. 바로 이 2번 빈칸에 우리 문장 기억나시죠? 152번 문장. Some readers also point to rising subscription fees as a reason. 이 reason이 이제 구독 안 하는, 갱신 안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로서 오르는 구독료를 이 몇몇 독자들은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2번 답이 B번이란 걸 문맥상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2번이 정답이죠.

However, 그러나 survey findings 이 설문조사 결과는 indicate that 나타내 보여줍니다. Many subscribers 많은 구독자들이 simply do not notice 목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When their memberships expire, 그들의 이 멤버십이 이 기한이 만료될 때그 어떤 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독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 retention bridge는 이름 자체에 retention이 들어갔잖아요. 이 우리 회사는 can help reduce subscriber loss. 고객의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By managing your renewal notices for you. 바로 당신을 위한 당신의 renewal 통보 이런 것을 관리함으로써, 그러니까 고객에게 자꾸 이제 구독하라고 뭐좀 알리는 걸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51번 하나 남았는데, 에머슨 회사의 주된 목적은 뭘까요? 바로 D죠. To raise magazine subscription renewal rates. 그래서 이제 잡지 구독 갱신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달 후에 구독이 만료됩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뭐 등등 뭘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걸 관리해 주는 거죠. 151번 정답 D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제 문제는 다 푸신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뒤 돌아볼 게 없어요.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We'll monitor accounts.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정을 관리합니다. There are close to expiration. 이제 곧 기한 만료가 가까운 그런 계정을. And 그리고 send reminders,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통보를 보내고 renewal forms, 갱신 양식을 보내죠. At regular intervals, 정기적인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 간격이나 며칠 간격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We hope you will consider working with Retention Bridge와 함께 일해 주시는 걸 고려해 주시길 바래요. Consider ing인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I would be pleased to discuss 다음과 같은 걸 논의하면 좋겠어요. How our services could support your publication.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가 당신의 그 출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토익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 RC 오디오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선생님, are you ready?
1: I am ready.
0: Are you sure? Because you don't sound ready.
1: Oh yeah, 아, 준비됐어요.
0: Okay, 네. Let's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네, 한 주 내내 열심히 해오던 거 손형작, 입형작해서 확실하게 우리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페이지는 104 되겠고요. 자, 이번 주에 다양한 것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여행 관련돼 있는 내용도 했었고요. 그리고 customer service 얘기도 했었죠.
0: 네.
1: 자, 젊은 세대 여행 계획을 바꾸는 향수 열풍이라는 제목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start with Monday. On Monday, we took a look at a piece of news talking about how people are yearning for things from the past.
1: Right. 과거의 right? 거를 막 열망하고 이랬던 하나의 트렌드였죠.
0: Yeah.
1: 가보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수가 젊은 세대의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설문조사는 말합니다.
0: A new survey says
1: 향수가 여행 계획들을 모양짓고 있다고
0: Nostalgia is shaping travel plans
1: 더 젊은 세대들을 위해
0: For younger generations A new survey says nostalgia is shaping travel plans for younger generations.
1: 네, nostalgia라고 하는 거 TAL 쪽에 강세를 세게 꽝 찍어주고요. 그게 이제 말하는 향수, 그리움을 얘기를 하겠죠.
0: 맞아요. 그리고 네. shap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는 이 단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뭐를 형성하다. 그래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1: 진짜 아이의 personality나 이런 것을 shape하는데 뭐 부모가 영향을 준다는 뜻으로도
0: yeah.
1: 쓸 수가 있잖아요.
0: Yes.
1: 그렇죠? Alright, 두 번째는요. 디즈니랜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 같은 곳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같은 장소들.
0: Places like Anaheim, California.
1: 자, 그게 어떤 곳이냐면 디즈니랜드에게 근거지.
0: Home to Disneyland.
1: 특히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0: Are especially getting attention. Places like Anaheim, California, home to Disneyland, are especially getting attention.
1: 네, 이 문장은 주어가 엄청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places부터 Disneyland까지가 다 주어고요.
0: 맞아요.
1: 그다음에 이제 verb는 are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 네.
1: 자, 세 번째는요. 한 40세 캘리포니아 주민은 그냥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전 그냥 느끼고 싶어요.
0: I just want to feel
1: 다시 아이같이
0: like a kid again.
1: 40세인 캘리포니아 주민은 말합니다.
0: A 40-year-old Californian says, I just want to feel like a kid again. A 40-year-old Californian says.
1: 네, 쌤, 이 Californian 대신에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0: 네.
1: California resident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0: 네, 맞아요. 이번 주 저희가 안 그래도 resident라는 단어 썼잖아요.
1: Right.
0: So you can say a California resident or a resident from California.
1: 네, 둘 다 괜찮습니다.
0: 네.
1: Right? 그리고 feel like 명사 이렇게 하니까 뭐뭐가 된 기분이다.
0: Mm-hmm.
1: 하지만 음식 나올 경우에는 그게 뭔가 당긴다.
0: 맞아요.
1: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0: I feel like spaghetti.
1: Ooh, mm-hmm. right. 자, 이렇게 세 문장 했는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A new survey says nostalgia is shaping travel plans for younger generations. Places like Anaheim, California, home to Disneyland, are especially getting attention. I just want to feel like a kid again. A 40-year-old Californian says, Gen Z is looking back to around 2012, while millennials are chasing the mid-2000s vibe. I miss the good old days when things were just simpler.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Sebong, the rich and fancy French woman, and her boyfriend, Chef Mayu.
1: Yes. 자, 추억 여행을 계획하는 연인의 대화 해볼게요. 어떤 향수 여행 트렌드를 봤는데, 저도 추억 여행을 계획하고 싶어졌어요. 자, 전 이 향수 여행 트렌드를 봤어요.
0: I saw this nostalgia travel trend.
1: 그리고 이젠 전 계획하고 싶어요.
0: And now I want to plan
1: 네, 뒤로 던지는 여행을.
0: a throwback trip. I saw this nostalgia, 새봉 목소리로 해야죠? I
1: yes.
0: saw this nostalgia travel trend, and now I want to plan a throwback trip.
1: 라디오 방송 한번 듣고 여행을 계획하는 세봉이었습니다.
0: 네.
1: Nostalgia Travel Trend를 봤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throwback이라는 게 뒤로 던지는 거, 결국에는 뭔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정도가 될수 있겠죠.
0: 네, 맞아요.
1: Right. 이거 throwback 자체가 굉장히 좀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감수성 있는 표현이라 볼수 있을까요?
0: And you can see this word a lot on social media, right?
1: Right.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그럼 가슴 울렁거리게 해주는 곳으로 가보죠. 자, 그럼 어딘가에 갑시다.
0: Then let's go somewhere
1: 우리에게 주는
0: that gives us
1: 그 너의 배 안에 나비들 느낌을.
0: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Then let's go somewhere that gives us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1: 네. 우리 half butterflies in your stomac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긴장되고 설레고 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 네.
1: 근데 이것은 지금 하이픈으로 그어서 형용사로 좀 만든, 억지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맞아요.
1: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옛날 스타일의 놀이공원이 있는 곳에 가는 건 어때요? 자,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Speaking of which,
1: 어딘가에 가는 게 어때요?
0: how about going somewhere
1: 예전 스타일의 놀이공원을 가진.
0: with an old school amusement park? Speaking of which, how about going somewhere with an old amusement park?
1: 오.
0: 야.
1: 야.
0: 갑자기 독일 사람으로
1: 아,
0: 변했어요.
1: 그렇군요.
0: 야.
1: 죄송한데 약간 애매하거든요, 지금.
0: 아, 죄송해요.
1: 유럽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신 거죠? 네.
0: 네.
1: 자, speaking of, 사실은 speaking of 하고 나서 다른 명사를 써도 돼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which로 쓰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0: Speaking of which, or speaking of that trend.
1: Right. 그렇게 아예 that trend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 써도 됩니다. Right. 그러면서 뭐 어딘가 가는 거 어때요? How about ing? 이거 같이 해보는 거 어때? 혹은 너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제안하는 느낌이다. 그런데 굉장히 가볍게
0: 맞아요.
1: 제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3: I saw this nostalgia travel trend, and now I want to plan a throwback trip.
2: Then let's go somewhere that gives us that butterflies in your stomach feeling.
3: Speaking of which, how about going somewhere with an old school amusement park?
2: Yes, who needs luxury resorts and fancy dining? Let's just stay at a roadside motel and eat at a retro diner too.
3: So, no first-class flights then?
0: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nother piece of news, talking about how Americans are fed up with the customer service.
1: Right. 뭔가 고객을 더 화나게 오히려 만드는 미국 고객 서비스입니다.
0: I think because also we're trying to be more technologically advanced, but we're not quite there yet.
1: 그러니까 애매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고객센터의 품질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미국인들은 말합니다.
0: Many Americans say
1: 고객 서비스의 질이
0: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1: 더 분노를 유발하는 게 되고 있다고.
0: is becoming more rage-inducing
1: 날이 갈수록
0: Day by day, many Americans say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is becoming more rage-inducing day by day.
1: 네, day by day는 단순하게 뭔가가 반복된다는 뜻이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서 계속 뭐라 그럴까, 점점 improve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안 좋아지거나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0: 맞아요.
1: Right. 자, 그리고 induce하는 게 뭔가를 유발한다라고 했는데 rage, 분노를 유발하는 거네요.
0: 네.
1: 그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요.
0: 맞아요. 네. 근데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사실 writing은 다양하게 쓸 수 있죠. This is just like a model answer, right?
1: Right.
0: Yeah.
1: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돌리기만 하는 챗봇에 질려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질려 있습니다.
0: People are fed up.
1: 챗봇들로
0: with chatbots
1: 그들을 보내는
0: that send them
1: 원 모양들로
0: in circles. People are fed up with chatbots that send them in circles.
1: 네, 여기서 send someone in circles라고 하는 건 보통 통화상으로 책임 회피를 뭔가 하려고 여기저기 보내는 게 되겠지만 실제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in circles, 원 모양으로 아니면 빙글빙글 이런 식으로

0: 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때 아마 semi drive라고 하는 거가
1: Yeah.
0: 나서 자, you know, we were driving in circles. 그러면 정말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아무 데도 못 가고 제자리
1: 맞아요.
0: 도름을 하고 있었다.
1: 맞아요. It means you're not going to your goal, right?
0: Yes.
1: You're just moving around everywhere.
0: 그럼 만약에 해외 여행 가가지고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아까 이 convenience store를 봤는데 한참 걸었는데 또 나올 때 그러면 walk in circles라든가 go in circles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1: Yeah, you can say to your friend, I think we're walking in circles. I think we're going in circles.
0: 아, 우리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다. 나 분명히 봤거든, 저거. 이러면서.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진짜 상담원과 얘기하고 싶을 뿐인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가요? 라고 한 LA 주민은 말합니다. 자, 전 그냥 진짜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요.
1: I just want to talk to a real person.
0: 제가 너무 많이 부탁하고 있나요?
1: Am I asking too much?
0: 한 LA 주민이 말합니다.
1: An LA resident says, I just want to talk to a real person. Am I asking too much? An LA resident says.
0: 네. 여기서 am I asking so much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아주 많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to를 쓰게 되면 so 대신에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으로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1: 맞아요.
0: Alright.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Many Americans say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is becoming more rage-inducing day by day. People are fed up with chatbots that send them in circles. I just want to talk to a real person. Am I asking too much? An LA resident says. Isn't customer service supposed to calm customers down? I feel like it's only adding fuel to the fire, she adds.
1: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someone living in America and someone living in Korea.
0: 맞아요. 그래서 뭔가 비교해 보는 거죠. 한국 고객센터와 미국 고객센터 이렇게 다르다. 자,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선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 골치 아파. 하루 종일 대기시킨다니까? 자, 미국에서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는 건
1: Calling customer service in America
0: 악몽이야.
1: is a nightmare.
0: 그들은 널 홀드 상태로 둬.
1: They put you on hold
0: 영원히.
1: forever. Calling customer service in America is a nightmare. They put you on hold forever. 선생님, 정말 영원히 하는 건가요?
0: 그만큼 평생이다. 오래 걸린다. 라는
1: 맞아요.
0: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이거 회화에서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쵸?
1: 특히나 너무 많이 기다렸을 때, we've been waiting forever.
0: Yes. 우리말로도요. 백만 년이라는 말을 거의 정해놓고 써요. 나 백만 년 기다렸어. 뭐
1: 오,
0: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right?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가 악몽, a nightmare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꾸는 악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이나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pain in the neck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1: 맞아요. Something that's frustrating or annoying.
0: Yes. 자, 두 번째 문장은요. 한국에선 빨라. 어떤 회사는 보이는 ARS까지도 있어. 자, 한국에선 그건 재빨라.
1: In Korea, it's quick.
0: 어떤 회사들은 심지어 가지고 있어.
1: Some companies even have
0: 시각의 전화 메뉴 시스템을.
1: a visual phone menu system. In Korea, it's quick. Some companies even have a visual phone menu system.
0: 네. 자, ARS라고 쓰면은 원어민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비주얼이니까 보이는 거고, 그리고
1: 맞아요.
0: phone menu system. 실제로 우리가 메뉴가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요.
1: Yeah.
0: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근데 솔직히는 그거가 더 불편하기도 해요.
1: Oh, yeah.
0: 예,
1: Yeah.
0: 헷갈려가지고 저는.
1: I like real people.
0: Exactly. 저도 그냥, 상담원 연결, 이걸로 결국에는 가게
1: 맞아요.
0: 되더라고요.
1: Maybe we're old school.
0: 그러니까요. 올스쿨.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잠깐만. 네네, 상담원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메뉴를 볼수 있다고? 왜 그거 있잖아요. 상담원과 통화하고 싶으면 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자, 잠깐.
1: Wait.
0: 넌 실제로 그 메뉴를 볼수 있어?
1: You can actually see the menu?
0: 상담원이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에
1: Instead of yelling representative
0: "네네."
1: the whole time? Wait, you can actually see the menu instead of yelling representative the whole time?
0: 네. 자, 이런 식으로 yell 다음에 단어나 뭐 문장 등을 쓰게 되면 그것을 소리 지른다. 외치면서 소리 지르는 이렇게 뭔가 부르는 느낌. 그렇죠? Representative 바꿔주세요.

0: 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Calling customer service in America is a nightmare. They put you on hold forever.
3: In Korea, it's quick. Some companies even have a visual phone menu system.
2: Wait, you can actually see the menu instead of yelling representative the whole time?
3: Yup, and when you reach a person, they're polite. Sometimes a little too polite.
2: Over here, by the time a real person picks up, I've aged 5 years and forgotten why I called.
1: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a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and a poor customer.
0: Yes, 가보겠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우물 정차를 눌러주세요. 자,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1: To confirm your identity,
0: 당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1: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0: 그 우물 정차에 의해 쫓기는
1: Followed by the pound sign. To confirm your identity,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followed by the pound sign.
0: 무서워요. 자, follow A followed by B 하면 A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였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세리아나입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기다린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1: Thank you for waiting.
0: 제 이름은 세리아나입니다.
1: My name is Seriana.
0: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1: How may I assist you today?
4: Thank you for waiting. My name is Seriana. How may I assist you today?
0: 네. How may I? 이것도 격식이고요. Assist 같은 경우에도 help보다 조금 더 격식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좀 나름대로 예의를 차렸죠.
1: 네. 이것보다 좀더 캐주얼하게 말할 거면 How can I help you today?
0: Right.
1: 또 괜찮아요.
0: 자, 세 번째는요. 제 신용카드에 관해 문의가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자, 전 전화하고 있어요.
1: I'm calling
0: 문의하기 위해
1: to inquire
0: 제 신용카드에 대해 그리고
1: about my credit card and I'm calling to inquire about my credit card and
0: 좋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3: To confirm your identity,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followed by the pound sign. Thank you for waiting. My name is Ariana. How may I assist you today?
2: I'm calling to inquire about my credit card, and...
3: Let me put you on hold so I can pull up your information. Okay, you should receive your replacement card within 60 to 90 business days.
1: Alright,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0: 한 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복습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1: Yeah.
0: 아무리 인풋이 많아도요, 말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기 때문에 꼭 복습해주세요.
1: 맞아요. Practice is key.
0: Yes.
1: Right? Alright, have yourselves a wonderful rest of your weekend a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Bye for now.
0: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귀가 트이는

0: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I'm Peter V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every Saturday through our weekly review, going back over our weekday news articles.
0: 자, 이번 주에 썼던 다섯 개의 기사를 좀 다시 만나보고 우리가 집중해서 100% 들리는지 청취 연습을 할 수 있는 토요일 순서입니다. 월요일 기사는 이제 차량 교체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 시기, 그런 기사였어요.
1: Yeah, weighing up the cost of your vehicle versus cost of repairs. So one of the expressions that came up, difficult financial choices.
0: 그렇죠. 특히 보면 이제 경제적인 판단들이잖아요. 계속 이 뭐 7년, 8년 된 차를 탈지, 새 차로 교체할지, 유지비하고 신차 그 유지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적 선택이란 말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Car owners frequently face incredibly difficult financial choices regarding whether to repair or replace their aging vehicles.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각 그 운전자마다 운전 습관도 다르고 차량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주행거리로만은 판단할 수 없다. 뭐 15만 되면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arbitrary mileage figure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Arbitrary는 이제 그 임의라는 얘기죠. 임의로 이제 정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주행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1: Plus, arbitrary mileage figures often mislead consumers since dependability fluctuates drastically based on past maintenance histories and personal driving habits.
0: Okay, so 개인 운전 습관도 있지만 수리 정비 이력에 따라서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 상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만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기사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2: When to replace an older automobile.
3: Car owners frequently face incredibly difficult financial choices regarding whether to repair or replace their aging vehicles. Industry data specialists at Edmunds report that soaring dealership prices combined with rising loan rates make modern automotive transactions stressful. To help drivers decide, 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suggests a simple rule. If a repair costs more than half of the car's current value, replacement may be the better option. Motorists must carefully determine whether an expensive mechanical issue represents merely an isolated incident or signals broader degradation. Beyond repair costs, what really matters is confidence. A car that no longer feels reliable can cause daily stress, no matter what the numbers say. Plus, arbitrary mileage figures often mislead consumers since dependability fluctuates drastically based on past maintenance histories and personal driving habits. Once buyers seriously consider changing vehicles, experts recommend comparing the total cost of ownership. Online calculators can help estimate insurance, maintenance, and monthly payments for a new vehicle, side by side with current expenses. In many cases, keeping a paid-off car remains the cheaper choice, as long as repair costs stay reasonable. In the end, the smartest choice is the one that fits both your budget and your peace of mind.
0: 자, 이 기사를 그러면 두 개의 요약문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104페이지에 빈칸 같이 채워보세요. 요약문 1번.
1: Drivers must evaluate vehicle repair bills against overall equity before choosing a replacement.
0: 첫 번째 단어는 평가하거나 검토해봐야 된다. Evaluate 동사 넣어주시면 되고.
1: The second word, equity.
0: Equity, 이거는 차량의 잔존 가치를 말하는 단어가 되겠죠. 이 경우는. 자, 두 번째 요약문 가겠습니다.
1: Factoring in emotional trust and comprehensive ownership costs helps ensure the smartest financial move.
0: 첫 번째 단어는요?
1: Factoring.
0: Factoring이란 건 고려한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동사로.
1: And the second one, comprehensive ownership.
0: 그렇죠. 종합적인 보유 비용까지 고려해야 현명한 경제적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의 단어 잘 채우셨길 바라요. Okay, moving on to Tuesday.
1: Yeah, we looked at personal legacies and the rewards that you can get from them. They help you maybe later in life.
0: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죽기 전에 뭘 세상에 남기고 갈지 그걸 생각하는 게 상당히 개인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1: First phrase here, fosters mental well-being.
0: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Foster가 여기서 이제 증진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1: 네. Contemplating the specific mark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elcome aboard.
4: EBJ는

0: drank or smoked. Maybe that's why he stayed healthy until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99.
1: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Over and over again.
2: I tried over and over again for 10 years, but I failed every time.
1: 그렇죠. 10년 동안 이제 담배를 좀 끊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라는 의미로 I tried over and over again. 자꾸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
2: I keep making the same mistakes over and over again.
1: 그렇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2: I practiced over and over again until I was confident.
1: 네, 묶음으로 계속 몇 번만 해보세요. 금방 입에 붙을 거예요. Over and over again. 오케이. 자, 습관을 버리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다. 동사가 뭐죠?
2: Kick the habit. I finally kicked the habit.
1: 드디어 그 습관을 버렸습니다. 나는 그 습관을 끊은 이후로 살이 많이 쪘습니다.
2: I gained a lot of weight after I kicked the habit.
1: 아이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습관을 고쳤습니다.
2: I kicked the habit for my kids.
1: I kicked the habit for my kids. 그렇죠? 예를 들어 밤에 자꾸 뭐 먹는 모습을 부모가 보이면 아이들도 밤에 뭘 먹게 되잖아요. 뭐 그런 식의 것들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중단했다. 그런다면 이런 상황에 쓸 수 있겠죠. I kicked the habit for my kids. 오케이. 이번에는 단번에 끊어내다. 완전히 뚝 끊다. 기억나시죠? Quit cold turkey.
2: I quit cold turkey back then.
1: 그때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자, 단칼에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2: You don't have to quit cold turkey.
1: 뭐 서서히 줄여나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겠네요. You don't have to quit cold turkey. You can do it over time.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Okay, on Wednesday.
2: On Wednesday, we talked about a listener who had ethics as one of her favorite subjects. And she told us the details about what you can learn right. from ethics, how to live a happier life, how to appreciate everything, how to have a healthy state of mind, peace of mind.
1: 그렇죠, live with peace of mind.
2: Right.
1: 그런 편도 배웠잖아요.
2: 맞아요.
1: 마음 편안하게, 정말 느긋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윤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너무나 좋은 사연이었죠.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Ethics education. When I was in high school, my favorite subject was ethics. Nowadays, the subject is called ethics and philosophy. Back then, it was the only subject in which I could even beat the school's top student. I always felt disappointed that it was often overlooked because it wasn't considered important for college admissions. I believe philosophy and ethics give us direction in life and serve as a guide for how to live. Thanks to what I learned, I know how to live happily even without great success or wealth. I learned not to compare myself with others or compete to be better than them. Instead, I try to stay balanced, let go of unnecessary attachments, and live with peace of mind. When I look at the world with a relaxed attitude, the world seems to tell me I'm doing just fine. Maybe happiness doesn't come from having more things, but from maintaining a peaceful state of mind. I want to live each day with gratitude, appreciating what I already have.
1: 자, 첫 번째 표현은 큰 성공이나 부 이런 얘기할 때 great success or wealth. 이거 자 문장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2: I know how to live happily even without great success or wealth.
1: 그렇죠. 이런 것이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다. 혹은 지금 이미 안다. 배웠다는 얘기죠. So I know how 이렇게. 자, 큰 성공이나 부가 없더라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2: Anyone can be happy even without great success or wealth.
1: 큰 성공이나 부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Great success or wealth does not come easy.
1: 이런 말 많이 하죠. Does not come easy. 쉽게 오는 건 아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 뭐 이런 것들도 다 쉽게 오는 건 아니다. 잘 노력을 하고 챙겨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강조했었던 표현이 바로 이 peace of mind라고 하는 마음의 평온이라는 뜻의 표현이었어요.
2: I try to live with peace of mind.
1: 마음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이 문장, 통환기 문장이었었죠. One more time.
2: I try to live with peace of mind.

0: 은행에 조금 저축해 놓은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1: Having some money in the bank gives me peace of mind.
0: Some sort of financial buffer for rainy days.
1: Yeah.
0: That really gives you peace of mind. 그래서 뭔가가 gives you or me peace of mind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죠?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1: I checked again just for peace of mind.
0: 이거 동그라미 칠게요. 그냥 문장 끝에다 붙이세요. 뭐뭐 했어. Just for peace of mind 하면 그냥 마음이 좀 편하려고 이럴 때.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ometimes you double check because you're not sure, right?
1: Mm-hmm.
0: Just for peace of mind. 자, 1등을 차지하다. 뭐 전교 1등 그 맥락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1: Take first place. It was the only subject I ever took first place in.
0: 유일하게 내가 1등을 해본 과목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1: I think we can take first place this time.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목요일은 노래 실력이 완전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래를 했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독학을 통해 노래를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의 사연이었습니다.
1: 전 마지막에 이제 가족이 시끄럽다고 하긴 하지만
0: 굴하지
1: 그래도
0: 않겠다.
1: 굴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0: 사연 결론이 마음에 들었어요.
1: 네, 네 들어볼까요?
0: 네.
2: Singing practice. I was never a terrible singer, but I was never confident enough to say I'm a good singer either. I even performed my own entrance music and wedding song when I got married, but I never felt fully satisfied with my skill level. Then one day, I decided to start practicing in earnest. I started on my own, watching vocal training videos on YouTube. They gave me advice like, support your voice with your core. I had no idea what that meant at first. But the more I practiced, the more I began to understand it through experience. I used to think that singing well was all about hitting the high notes. But I've realized that you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your breathing, vocal technique, and many other things all at the same time. These days, my family says I'm too noisy, even when I'm just humming, but I'm not backing down.
0: 자, 뭔가 좀 노래 실력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대로 부정어랑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So fully satisfied with를 never, not 이것과 연결시켜볼게요.
1: I never felt fully satisfied with my skill level.
0: 내 실력에 항상 아쉬움이 좀 남았다 이거고요. 자, 최종 결과물이 조금 좀 아쉽다 이런다면
1: I'm not fully satisfied with the final result.
0: 뭔가 조금이라도 좀 불만족스럽거나 아쉬우면 환불받아. 그렇게 해볼게요.
1: If you're not fully satisfied with it, you should get a refund.
0: You should get a refund. 이게 옷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데 입을까?
1: Or if you buy something online.
0: Right, right, right.
1: Yeah.
0: And then 사이즈가 완전히 맞진 않는데 옷은 예뻐. 이럴 때 If you're not fully satisfied with it, you should get a refund. 그렇죠? 환불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전혀 아는 바 없다. Have no idea.
1: I had no idea what that meant at first.
0: 그게 처음엔 무슨 말인지 감조차 잡지 못했다란 말이고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1: I have no idea how to fix this.
0: I have no idea how to fix this. Okay. 자, 솔직히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었다.
1: Honestly, I had no idea at the time.
0: 당시에는,
1: yeah. 그렇죠?
0: At the time, right. 자, 마지막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이루어지다. Just happen naturally. 이 표현 한번 더 볼게요.
1: Singing well doesn't just happen naturally.
0: 노래를 좀 잘 부르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죠. 자, 그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할 리가 없다. 그럴 때도
1: Something like that doesn't just happen naturally.
0: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운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어감. Something like that doesn't just happen naturally.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다.
1: It just happened naturally as time passed.
0: 그렇죠. It just happened naturally as time passed.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다. 자, 어제 저희가 만나봤었던 사연으로 오겠습니다. 이른이 넘으셔서 이제 입시형을 공부하고 계신데 공부한 게 바로바로 기억이 또 안 나고 이제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그렇죠.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0: 누구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할때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죠. We use body language. 네, 그래서 몸을,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허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heek kiss. 그 얼굴에 뽀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Is this common in America?
1: No,
0: 미국에서도,
1: no.
0: 아, 그쵸. 미국에서는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유럽을 가면 굉장히 흔합니다. 어떤 나라는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두 번. 오른쪽, 왼쪽. 그리고 어떤 날은 세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보레라가 뽀뽀를 하지 않고, 그냥 에어 키스. 공중에다가 그냥 쪽 소리만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갔을 때는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스페인, 요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할수 있습니다. 친하면.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데 허그는 많이 하죠?
1: 네.
0: 네. 그래서 허그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허그도 정말 친하면 꽉 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약간 어색한 허그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사이드 허그도 있어요.
0: 사이드 허그, 반쪽짜리 허그, 옆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옆구리만 맞대는 허그, 뭐 그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미팅이다 그러면 핸쉐이크, 악수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트럼프죠, 악수로. 네,
1: 네.
0: 아주 꽉 잡아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악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인사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제 복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let's start with Monday.
1: Okay, Monday, our expression wa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I almost didn't recognize you라고 하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알아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못 알아볼 뻔했다라는 표현을 같이 배웠습니다. Almost가 거의 뭐뭐 할 뻔하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단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recognize가 알아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날 우리가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106쪽 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이에 들리는 만큼 써보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게요.
2: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3: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0: June?
1: June?
0: 세상에!
1: Oh my goodness!
0: 빈칸에는
1: Goodness. Good plus ness. G-O-O-D-N-E-S-S.
0: 네, 한 단어이고요. Oh my goodness는 OMG죠. 네, 그래서 뭐 Oh my Go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Oh my gosh도 있고요. Oh my goodness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라고 했죠.
1: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못 알아볼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하 맞아요.
1: Ha, I know.
0: 머리 모양을 바꾸고
1: I changed my hair.
0: 빈칸에는
1: changed. C-H-A-N-G-E-D.
0: 그렇죠. D, 그 ED. 과거 형태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과거 형태입니다. I changed my hair. 그리고 살을 좀 뺐거든요.
1: And lost some weight.
0: 빈칸에는
1: weight. W-E-I-G-H-T.
0: 네, wait. 기다려! 하고 같은 발음이지만 스펠링은 다르죠. 그래서 GH가 숨어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3: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정말 멋있어요.
1: You look amazing.
0: 이게 얼마만이죠?
1: How long has it been?
0: 빈칸에는
1: been, B-E-E-N.
0: 그렇죠. been이 아니고 been 이렇게 좀 짧게 발음하고요. How long has it been? 얼마나 됐지? 얼마만이죠?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도 했었죠.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1: Almost 3 years, I think.
0: I think는요. 앞에 와도 되지만 뒤에 이렇게

0: 부터도 상관없습니다.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
1: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빈칸에는
1: up, up.
0: 그렇죠. 그래서 catch는 뭐 잡다라는 뜻이지만요. catch up on 뭐뭐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 만난 동안 할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의미로 catch up on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내용 끝났고요. 다시 한번 더 대화 들어볼까요?
2: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3: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2: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3: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0: All right, it's time for Tuesday.
1: Okay, on Tuesday, our expression was,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I heard라고 하면 뭐뭐라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죠. You moved to a new city. 당신이 새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뭐 그렇게 들었다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화요일의 대화도 이제 들어볼게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2: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3: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0: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1: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0: 어때?
1: How do you like it?
0: 빈칸에는
1: How do, D-O, you like it?
0: 그쵸. How do you like it? 근데 do는 how do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어서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how do you like it?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좋아.
1: It's been amazing.
0: It's
1: been again, B-E-E-N.
0: 네, so it has been인데 이걸 줄여서 it's been amazing. 계속해서 좋아왔다.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죠. It's been amazing.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1: I love it there.
0: 자, love는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거를 너무 좋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I love it there.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는 말이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3: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잘 됐네.
1: That's wonderful.
0: 적응하기 힘들었어.
1: Was it hard to adjust?
0: Adjust 스펠링은요?
1: Adjust is A-D-J-U-S-T.
0: 그렇죠. 그래서 적응하다라는 표현이 adjust입니다. Was it hard to 뭐뭐는 뭐뭐 하는 게 힘들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1: A little at first.
0: A little
1: at A-T.
0: 그렇죠. A-T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중간에 숨어있죠? A little at first. At first. 처음에는 하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1: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그쵸. 빈칸에는?
1: Some, S-O-M-E.
0: 네, S-O-M-E입니다. I've made some great friends. Make some friends가 친구를 좀 만들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도 끝났고요.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2: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3: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2: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3: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1: Okay, on Wednesday we learned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0: 여기서 things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즘 꽤 바빴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Pretty도 여기서는 예쁜의 뜻이 아니라 busy를 꾸며주는 꽤라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have been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꽤 바쁘고 있는 중이다. 요즘 꽤 바빴어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역시 우리가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교재는 108쪽이에요. 앞부분 듣고 올게요.
2: So, how's everything?

0: everything going?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2: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3: So, how's everything going?
2: So, how's everything?
3: Going, G-O-I-N-G.
2: 네,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로 going, ing를 쓴 거죠, 그렇죠? How's everything going? 그래서 상대방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How's everything going?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 꽤 바빴어요.
3: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2: 네, 요 문장, 요 수요일의 문장이었고요.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3: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2: I started a new
3: project. P-R-O-J-E-C-T.
2: 그렇죠. 프로젝트인데 발음이 조금 다르죠. Project.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0: That sounds exciting. Do you like it?
1: Yes.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2: 재미있겠네요.
3: That sounds exciting.
2: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겠다. That sounds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That sounds exciting. 마음에 들어요.
3: Do you like it?
2: Do you like it? 그래서 빈칸에는
3: you, y-o-u.
2: 그렇죠. y-o-u가 들어가면 되겠죠. Do you like it?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3: Yes.
2: 일이 많긴 한데.
3: It's a lot of work.
2: A lot
3: of.
2: 맞아요.
3: It's a lot of work. OF.
2: 네, OF. 사실 우리가 OF를 사전에 찾으면 of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상 문장 속에서는 of 이렇게 살짝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냥 it's a lot of. 어로 그냥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That's a lot of work. 하지만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3: But I'm learning so much.
2: But I'm learning so much. 네, 이렇게 또 수요일의 대화도 들어봤어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0: So, how's everything going?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0: That sounds exciting. Do you like it?
1: Yes,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2: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3: Thursday. Thursday's expression was, you haven't changed a bit.
2: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는 표현이었죠. You haven't changed a bit. 네, 그래서 have not인데 요거를 줄여서 haven't 라고 했고요. You haven't changed 라고 하면 너는 변한 게 없어 라는 뜻인데 a bit, 조금도 라는 말을 뒤에 붙여줬네요. 그렇죠? So you haven't changed a bit.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1: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0: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2: 와, 너 하나도 안 변했네.
3: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2: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네, 오늘의 문장이었죠. 목요일의 문장. 정말? 난 더 나이 든 것 같은데.
3: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2: 네, really? 정말이라고 하면서 일단 나는 어떠어떠하게 느껴져 라고 할 때 썼던 표현이 뭐였나요?
3: I feel like. Feel. F-E-E-L.
2: 그렇죠. 그래서 나 어떠어떠하게 느껴져. I feel like. 다음에 이제 나 나이 든 것 같아 라고 했죠.
3: 네.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Gotten 들어갑니다. G-O-T-T-E-N.
2: 그렇죠. 그래서 I have gotten older 라고 해서 난 이미 나이가 든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1: Not at all. You look great.
0: Aw, you're too kind. You look wonderful too.
2: 전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죠?
3: Not at all.
2: 빈칸에는?
3: At, A-T.
2: 그렇죠. A-T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not at all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 보여라고 했어요.
3: You look great.
2: You look great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 너무 칭찬해 주네.
3: Aw, you're too kind.
2: Aw, you're too kind. 빈칸에는
3: too, T-O-O.
2: 그렇죠, T-O-O. 너무라는 뜻의 too죠. 그러면서 너도 멋있어 보여라고 했어요.
3: You look wonderful too.
2: 그래서 여기도
3: too, T-O-O.
2: 맞아요. 근데 다른 의미의 too죠. Mm-hmm. 그렇죠, 여기서는 나도 너도라는 뜻의 2였습니다. 자, 목요일에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1: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0: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1: Not at all. You look great.
0: Aw, you're too kind. You look wonderful too.
2: All right, Friday. 자, 금요일은?
3: Okay. Yep, on Friday, when you're done talking to the person, you can say, It was great catching up.
2: 네, 이제는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이야기 다 끝나고 인사할 때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 It was great catching up 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Catch up이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일단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1: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2: 이제 가봐야 해요.
3: I have to get G-E-T, going.
2: 그쵸, 가봐야 된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3: It was great catching up.
2: 저도요, 더 자주 만나요.
3: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2: 자, 이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0: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1: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2: 물론이죠.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3: Definitely. Let's not wait, W-A-I-T, so long next time.
2: 그쵸. 맞아요. 몸 잘 챙기세요.
3: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2: Of는?
3: O-F.
2: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0: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1: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0: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1: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2: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케이는과
3: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2: English.

0: 플러스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뭘 하자고 해도 귀찮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가족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 누군가가 평소보다 처져 보이면 말을 걸게 되죠. 어서 우울함을 털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자꾸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우울한 상태에 놓이면 긍정적인 쪽을 보지 못합니다. 날 이해할 사람도 상황이 좋아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울한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나 수면을 같이 챙기며 가족이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도 좋고요. 보통의 우울감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내 가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ch.
0: 네, 이번 주 내내 식당에서 우리가 많은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1: We ate a lot this week.
0: 네, 그렇습니다. Do you eat out often, 선생님?
1: Yeah, all the time. Because I'm constantly working and moving around.
0: Right.
1: I don't have time to go home for home cooking.
0: Uh-huh.
1: So I think I eat out at least once a day.
0: Oh.
1: At least once a day.
0: 그렇죠. 요즘 많이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1: Usually twice a day.
0: Oh, yes. yeah. 이렇게 밖에서 먹고 집에 왔다가 또 나가서 먹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Right, right.
0: 그렇죠. You get to spend a lot of time outside of your house, right?
1: Right,
0: 그렇죠.
1: exactly.
0: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다른 식당을 방문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한국에서 yeah.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일하시 는 그 분들 입장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았다고 보여져요.
1: Right.
0: 네.
1: Exactly.
0: 함께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I think especially when you're traveling, there are many words, expressions that are necessary when you're ordering something. Sometimes when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order, what words can you use?
0: Right.
1: How to use them. It can get really difficult sometimes.
0: Right. 맞습니다. 뭔가 이제 그 주문하지 않은 게 나왔다던가 혹은
1: right.
0: 뭐 너무 늦게 나왔다거나 뭐
1: right.
0: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wrong 이라는 right. 단어와
1: like
0: mistake.
1: No, not right.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렇게 조금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it's already quite a challenge.
1: Yes.
0: 이미 그 자체로도 힘들어요, 사실은. 문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그래도 좀 가능하시다면 뭐 외람되지만 뭐 이런 말들을 만들기 위해서
1: 문제가 안 된다면
0: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면 이런 걸 붙이는 장치까지 알기는 사실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1: Right.
0: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하는 걸 보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straightforward 하다는
1: right.
0: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자, 근데 우리 Easy English 제가 이제 같이 보영쌤이 책 쓰시는 거 하나하나 봤을 때 되게 심플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되게 센스 있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0: 아유.
1: 이게 센스,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0: 그래요.
1: 이게 예의 바르게 하는 표현이 우리 솔직히 텍스북에서 배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럴 여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1: 이건 정말
0: 요즘은 아주지만
1: 살아있는 감각이 느껴지는 게 아, 이렇게 심플하게 좀 폴라이트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구나.
0: 그렇죠.
1: 이거만 배우면 돼요. 솔직히.
0: 잘못하면 엉뚱하게 우리가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Right.
0: 아니 뭐 동방 예의지고 뭐 이러더니 사실은 굉장히 무례하기 짝이 없네. 이렇게 혹은 너무 직설적이다라고 보여진 경우도 있는 게
1: Too direct.
0: 그렇습니다. 그 많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언어일 수가 있다는 거죠.
1: Right. Right.
0: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1: Exactly.
0: 큰 걸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1: Right.
0: 작은 것에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1: Let's master the little things first.
0: 그래, little things first.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자, 105쪽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14일 월요일에는 좀 급해서 그런데요. 뭐가 빨리 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1: 아, I'm in a hurry. You know, what's quick to make?
0: Right. What's quick to make? 바로 이거였습니다.
1: Excuse me. What's quick to make?
0: What's quick to make?
1: What can you make quickly?
0: What can you make quickly? 자, 무엇을 빨리 만드실 수 있겠나요?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이 되겠군요.
1: Sure.
0: 자, 혹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what comes out quickly도 있을 수 있다겠죠.
1: Yeah, what comes out quickly?
0: What comes out quickly? 이런 경우도 봤어요. Whatever comes out quickly.
1: Whatever comes out first.
0: First, 그렇죠.
1: Whatever you make quickly, most quickly.
0: 뭐가 됐든지 빨리 만들어지는 거 아무거나 달라고 이럴 때 whatever라고 시작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1: Whatever.
0: 네. 그런데 여기서는요. What's quick to make라고 해서 뭐가 빨리 만들어지나요? 저희가 조금 급해서 그러거든요. We are in a bit of a hurry.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we're in a hurry.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Right.
0: 저희 급해요. 바빠요. We are in a hurry. 물론 문장 자체만 보자면 정확한 문장입니다. We are in a hurry. 그런데 we are in a bit of a hurry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급해서 그러거든요 라는 조금 예의를 차린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볶음밥이 대개 꽤 빨리 나오는 편이긴 해요.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0: 네, the fried rice, 볶음밥이 usually 대개는 comes out, 나옵니다. Pretty fast, 꽤 빨리.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이렇게 시작합니다.
1: Yeah. Come 자, out,
0: 그렇습니다.
1: come out.
0: 음식이 right?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come out. 그렇다면 mm-hmm. 한번 영문 대화 들어보죠.
2: We're in a bit of a hurry. What's quick to make?
3: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2: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3: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2: You're an angel.

0: That's exactly what I need.
1: 그렇습니다. That's exactly what I need. 바로 제가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오래 걸리지 않을 음식. Oh, don't worry. It won't take long.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2: Right.
1: 네.
2: Don't worry. It won't take long.
1: It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2: Okay.
1: 국수 요리가 꽤 빨리 나와요. 라고 한다면
2: The noodles come out pretty fast.
1: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 noodles come out pretty fast.
2: Right.
1: 이때는 국수가 딱 한 가닥만 있는 걸 가락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noodles.
1: The noodles. 그래서 comes out이 아니라 come out이라고 한다는 거.
2: The noodles come out pretty fast.
1: 네, I'll have that. 난 그럼 그거 먹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 I love noodles.
1: 네, me too.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 한번 다시 봤고요. 이제 화요일 대화가 106쪽에서 이어집니다.
2: Tuesday.
1: 네, 15일 대화였는데 먼저 들어볼까요?
0: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3: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0: That'd be great.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3: No problem. We'll make it nice and mild.
0: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1: 될수록 좀 덜 맵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었죠.
2: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할 때 spicy, hot and spicy,
2: right.
1: 이것만 이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걸 덜 맵게, 그러면 not spicy? Could you make it not spicy at all?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2: Yeah, so not spicy at all means like no chili, no peppers. No red peppers. So make it not spicy at all.
1: 그러면 예를 들어 비빔밥 시키면서 no gochujang there.
2: No gochujang.
1: 네, 그렇죠.
2: So it's not spicy.
1: Not spicy.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덜 맵게 해달라라고 말해서 mild란 단어를 쓴 거예요.
2: Right.
1: So could you make it? 그걸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Could you make it? 어떤 식으로? As mild as possible. 될 수
2: right.
1: 있으면 순한 맛으로.
2: As mild as possible.
1: As mild as possible.
2: Right.
1: 자, 그랬더니 그럼요. 저희가 칠리를 빼면 돼요.
2: We can leave the chili out.
1: We can leave the chili out. 칠리를 빼고 만들면 됩니다. We can leave, L-E-A-V-E, leave the chili out. 근데 그때
2: right.
1: 말씀하실 때 we can take the chili out 해도 된다고 했죠.
2: Take the chili out. Or like you said, hold.
1: Hold the
2: we
1: chili.
2: We can hold the chili.
1: 그렇죠. Hold를 쓸 때는 out이 필요 없습니다. So we can hold the chili.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2: Yeah, we can hold the chili.
1: 네, 저희가 맛있게 그리고 안 맵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2: We'll make it nice and mild.
1: Nice and mild. 그냥 we'll make it mild 해도 될 텐데 원래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렇지만 맛있게. 라는 뜻을 가미하기 위해서
2: yes.
1: will make it nice and mild.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2: He's not very good with spice.
1: He's not good with spicy food.
2: He doesn't do well with spicy food.
1: 그렇죠. Doesn't do well.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제가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라고
2: right.
1: 하시면 되겠습니다.
2: That's right.
1: 자, 이걸 응용해서 1번. 저는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게 좀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요.
2: I don't do well with long flights.
1: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Long flights를 제가 잘 못해요. I don't do well with long flights.
2: Point Sam, you do well with long flights, right?
1: As long as the seat is comfortable.
2: As long 네. as I can sleep.
1: 그렇죠. 잠만 잘 수 있으면 뭐 어디서든 뭐 우리가 또 괜찮죠.
2: I like watching movies, so I'm okay.
1: Oh, you're okay
2: I do well with long flights.
1: Oh, okay. 자, do well with. 뭐뭐를 잘 견딘다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 보셨습니다.
2: Mm-hmm.
1: 자, 15일 함께 보셨고요. 자, 이제 16일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2: Okay, let's go to Wednesday.
1: Mm-hmm. 여기서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싶어서 작은 접시를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2: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1: 네, could we get,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해서 Another small plate, please. 그 작은 접시를 하나 더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 right.
1: 만약에 네 명이 갔는데 접시가 세 개밖에 없다. 그럼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다면 could we get one more plate, please. Right.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어요.
2: Can we get one more plate, please?
1: 그렇죠. 그럴 때는 숫자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그런 거고 right. 여기서 그냥 막연히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작은 접시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말할 right. 땐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가 더 적당하겠습니다.
2: Another?
1: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0: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3: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0: Thank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3: Sounds good.
0: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1: 네, 자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우리는 원한다. 다 나눠 먹고 싶다라고 할 때 we'd like to share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2: Yeah,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1: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2: So when somebody say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usually when you go to a restaurant, like in normal restaurants, you get your own dish.
1: Right.
2: You have your own food. But I want to try Diane's food. Uh-huh. I want to try 뭐 누구누구's food.
1: Uh-huh.
2: Hey, let's share food.
1: Let's share food. Sure. right. Let's share all the dishes.
2: That's
1: 그렇죠.
2: Right.
1: 모든 요리를 다 나눠 먹어보자. Mm-hmm. 자, 그래서 여기서도 we'd like to.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그 의도를 말하는 거죠.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모든 것을 나눠 먹고자 하니 알아서 접시를 갖다 달라. 결국 이런 의미가 있겠죠.
2: Mm-hmm.
1: 네. 자, 그래서 응용 문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2: Okay.
1: 저희는 각자 지불하고 싶거든요. 그 돈을 낼 때 따로따로 돈을 내고 싶다는 뜻으로 저희는 각자 지불하고 싶거든요. 라는 말을
2: We'd like to pay separately.
1: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서 좀 처리해달라라는 뜻이 되겠죠. We'd like to. 우린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각자 따로따로 지불하다. Pay separately. 네.
2: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Go Dutch라는 표현이 있어요.
1: 네.
2: 한국에서는 pay Dutch라고
1: Dutch pay.
2: 뭐 Dutch pay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go Dutch.
1: Go Dutch.
2: Go Dutch라는 게가 이제 뭐 I pay mine, you pay yours. 따로따로 이제 지불한다는 표현이잖아요.
1: 네.
2: So that means you're paying separately.
1: 어.
2: I pay for my food, you pay for your food.
1: 그렇죠.
2: Go Dutch.
1: Go Dutch. 그 Dutch식으로 한다라는 말이 go Dutch가 될 텐데 그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그걸 정말 그 덴마크죠. 덴마크
2: 네덜란드.
1: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 덴마크는 데이니쉬가 되는
2: 데이니쉬
1: 거고.
2: 데이니쉬 맞아.
1: 네.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 앞에서 go Dutch라는 말을 해도 되나요?
2: 그거는 조금 루드하게 들릴 수 있어요.
1: 신뢰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2: 역사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역사에서 이제 나온 표현이다 보니까
1: 네.
2: 욕은 아니지만
1: 네네.
2: 그래도 좀 그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1: 네.
2: 더치분 앞에서는 조금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2: Yeah. That's a good point.
1: 네네, 그죠? Yeah.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pay separately라고 그냥 평이한 표현을 쓰시면 제일 좋겠네요.
2: Pay separately.
1: 네, 자 이제 108쪽 가볼까요?
2: okay.
1: 네, 목요일 17일 함께 하셨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다 음식이 좋아 보여서 쉽게 결정을 못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2: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1: 네, I a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보통 우리가 have some difficulties 뭐 이런 표현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꼭 difficulty, 어려움을 제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difficulty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difficulty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것보다는 좀 힘드네요. 정도로 I'm having a hard time이 어떨까 싶습니다.
2: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1: 그렇죠. decide 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직역하지만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결정하기 쉽지 않다.
2: Deciding what to eat.
1: 그렇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Everything looks so nice.
2: So delicious.
1: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2: Right.
1: 자, 대화 듣겠습니다.
0: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3: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0: Honestly,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3: Then I'd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0: Sounds perfect. I'll have that.
1: 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보고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으니 자, 지금 서버 입장에서 당신이 추천하는 걸 나는 먹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여기서 Can you recommend something good?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2: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food. Like on the menu.
1: Right, right.
2: Yeah.
1: 그래서 I'd love to try your 뭐뭐뭐.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말은 결국 Could you please recommend me really nice food?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2: 메뉴 같이 보면서 What's your favorite food? on this menu?
1: 어, 그렇습니다.
2: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1: 그렇죠. 뭐가 제일 맛있나요? 이 집이 모자라나요?
2: Right.
1: What are you good at? 이건 좀 너무 직설적인가요?
2: 뭘 잘해? 네. 뭐 이런 거죠.
1: 네네. 여기 지금 모자래요? What are you good at? 그게 문장으로는 완벽하지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0: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What's good here?
1: What's good here?
0: What's really good here?
1: 그게 좋네. 여기서 뭐가 좋나요?
0: Right.
1: What's good here?
0: Or you can say, what's popular here?
1: What's popular here?
0: Yeah.
1: 많이들 뭐 많이
0: Yes.
1: 먹어요?
0: Right.
1: 그렇게 What's popular here? What's good here? 여기서는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언뜻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태계가 좋아하시는 걸 제가 먹어볼게요라고 한다는 게 근데 다른 뜻이 아니라 추천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Recommendation, right?
1: 그렇죠. 자, 이제 응용해 볼게요, 선생님.
0: Okay.
1: 우리 2번 해볼까요?
0: Okay.
1: 그렇다면 저는 단연코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0: Then I definitely give it a try.
1: Then I would definitely give it a try. 네, 아까는 Then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0: Yes.
1: 저라면 단연코 이걸 뭐뭐 하겠다. I would definitely give it a tr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Perfect.
1: 자, 이제 18일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갈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 양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남은 음식은 포장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0: You kn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1: Right, much bigger than I expected. But not to worry, because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라고 했거든요.
0: Pack up.
1: Pack up. 그렇죠. 포장.
0: 포장해서 가는 거죠.
1: 깔끔하게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Pack up the 남은 음식. Leftovers. Leftovers가 한대 붙어서 leftovers라고 하거든요.
0: Leftovers.
1: 네, 대화 들어보세요.
2: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3: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2: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3: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2: That'd be great. Thanks.
1: 네, 자, 응용해 볼게요.
0: Okay.
1: 어머,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아요.
0: Oh, this is much sweeter than I expected.
1: This is much sweeter than I expected. 너무 단구나.
0: Too much sugar.
1: 네, 그렇게 또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0: Right.
1: 자, 그 밖에도 나머지 문장들도 많이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Great job.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5: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4: Hello, everyone. I'm Kristen Cho.
5: And I'm Cameron Word.
4: It is the weekend. It is finally here.
5: Yes, it is.
4: Cameron, I know that you are having a lot of fun with your oven, and I feel this weekend you'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cooking.
5: Yeah, probably.
4: Mm-hmm.
5: Ovens are so nice. Maybe because I'm American and I'm kind of used to cooking with an oven back home.
4: Right.
5: But I find them so convenient.
4: Mm-hmm. They are.
5: Because you can put stuff in there.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스위스엔 고양이 전용 사다리가 있다고? 고양이를 사랑해서 애묘인의 나라로 잘 알려진 스위스. 스위스의 공동주택 풍경에선 신기한 설치물 하나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고층에서 아래로 또 옆에서 옆 건물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다 놀면 집으로 돌아오도록 전용 사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보안이나 안전 문제에 관한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더 많은 존재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다른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네요. 이런 넓은 마음씨 우리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listen to a song first. It's No Doubt with Just a Girl.

Well, let's have a look at some key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And we'll start off with all time. And when we say all time, we're talking about the highest or the lowest or the best that's ever been recorded or ever been achieved.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상 최고, 사상 최저 이런 식으로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표현이 이 all time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개봉한 그 영화 있잖아. 그게 지금까지의 박스 오피스 기록을 모두 다 깨고 가장 좋은 흥행 성적을 거뒀어. That movie was an all-time box office hit. So you could say it was a box office hit, just without the all-time. But to stress that it's never been achieved before, that it's better than all previous records, you add the all-time. And notice how I said it. I didn't say the movie was an all-time box office hit. I said it was an all-time box office hit. So sometimes you want to stress words like this, just as you would, I think, in Korean as well. Well, maybe not so much in Korean, but definitely in English. 사상 최고다. 이렇게 표현할 때 all-time 하면 됩니다. The next expression is inflate. And that means to make something larger, normally by filling it with air or gas. But sometimes we talk about prices increasing by using the verb inflate. 그래서 풍선 같은 거에다가 이제 바람을 넣게 되는 것이 원래 inflate예요. 그래서 공기나 가스나 이런 기체로 무언가를 가득 채워서 크게 만든다. 이게 보통의 이게 그 inflate죠. 부풀리다. 그렇지만 경제 뉴스에서는요. 어떤 금액이 올라가게 하다 아니면은 무언가가 이제 훨씬 더 액수가 커졌다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씁니다. So you might say we need to inflate the balloons before the birthday party. 우리 생일 파티 하기 전에 풍선 다 불어야 돼. 이럴 때 we need to inflate the balloons before the party 하면 되겠고 아니면은 경제 뉴스에서는 higher demand can inflate prices.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격 많이 오른 거, 그 물가 상승을 뭐라고 하죠? Inflation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은 어원입니다. The next word is to disrupt. 방해한다는 뜻인데 it means to interrupt something and stop it from continuing normally. For example, you might say heavy snow disrupted train services. 폭설로 인해서 기차 운행이 좀 이제 지연이 됐다든지 차질이 생겼다 이런 건데 이게 disrupt는 원래 방해하다거든요. 그러나 날씨와 관련된 뉴스에서는 보통 그 날씨를 주어로 봅니다. 그래서 의인화를 해서 눈이 기차 운행을 방해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진 않죠. 너무 어린이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에선 이렇게 해요. 뉴스에서. 그래서 heavy snow disrupted train services.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생방송 중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폴 선생님이 갑자기 stop! 이러면서 방송을 disrupt 하면서 이 단어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럴 때처럼 disrupt the show. 라고 할 수 있겠죠. 방송을 갑자기 중간에 좀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네, 고의로 좀 해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재밌었어요. 자, the next expression is to slash, and that means to cut something sharply. 근데 이 cut랑 의미가 비슷한 동사들 중에 경제 뉴스에서 대폭 줄이다, 뭐 깎아내리다, 낮추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참 많거든요. 특히 가격에 있어서 the company slashed prices by 30%. 그 회사가 가격을 30%나 이제 깎았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 Boxing Day Sale 아니면은 뭐 Black Friday Sale 이럴 때 있잖아요. 서양에서 we're going to be slashing prices this Black Friday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격을 대폭 인하합니다. 엄청난 세일을 합니다. 그럴 때도 cut를 쓰면은 좀 약한 느낌이 있으니까 slash prices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자, 마지막 표현은 피하다, to dodge. 그래서 피구 생각하시면 돼요. Dodgeball, 피구. 그래서 to dodge something은 quickly move away to avoid it. For example, you might say, Oh, I dodged the ball. 공이 날라왔는데 내가 잘 피했어. 아니면은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회피했어요. 그럴 때도 dodge 쓸수 있거든요. She tried to dodge the ques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Dodge. D-O-D-G-E. All right, well, that's it for hour one. We're going to move on with a song now. And it's NSYNC with Bye Bye Bye. But it's not a final goodbye yet because we have another full hour of morning special coming up. Let's listen to the song and I'll see you in part two.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19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 Soo-jin. In hour two, we have news coverage stories. This time it's from Monday and Tuesday. 네,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news coverage를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ies. And the first one is about a new trend in America where restaurants are offering cheap and expensive menu items all at the same time. It's called the barbell pricing strategy. Here's the story.
1: How to lure the spendy and the thrifty. Bring on the barbell.
0: 돈을 펑펑 쓰는 사람과 절약하는 사람 모두를 끌어들일 방법은 바로 바벨을 활용해라. 요게 제목이에요. 자, 이 바벨 전략, 바벨 가격 전략이라는 게 보통 금융 쪽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아주 안정적인 자산과 아주 고위험인 자산만 담는 전략입니다. 바벨의 한쪽에는 안정적인 자산, 또 바벨의 다른 쪽에는 고위험 자산. 이렇게 두 가지만 담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런 게 바벨 가격 전략의 어떤 이제 바탕에 있는 전략인데 오늘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식당들 사이에서 바벨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식당에서 굉장히 저렴한 메뉴도 제공하고 또 아주 좀 비싼